한다 하더라도 꿈이 없다 하더라도 자식을 품고 자거든. 공부인도 마찬가지라. 다른 건안 보여. 하늘도 땅도 안 보여야 되고 오직 중생만 보여야 되고 환경만 보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모든 업은 한가 같다. 이렇게 하고 그 욕하면 칭찬하고 그래 또 사는 거지 이제. 욕하고 칭찬하고 하더라도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강명중구로서 이위장엄이라 여러 가지 강명으로서 강명이 지혜가 있어야 무한 줄 알고 무상인 줄 알고 하잖아요. 강명이 있어야 돼. 눈이 캄캄한데 뭐가 장엄할 필요가 있나. 그제? 여기서 강명으로 장엄한다. 이게. 지혜로 장엄하고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지혜로 장엄하고 강명으로 장엄한다는 건 지혜요. 보배로 장엄한다는 것은 바람일 행이라. 각가지 공덕으로 이 장엄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자비로우며 존중과 자비. 예? 우리가 법당을 전부 단청하고 장엄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존중과 중생이 부처님에 향한 자비로움이라. 그 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보답이고. 이 일체 번뇌하여 일체 번뇌를 떠나서 성지 청정도니라. 일체 번뇌를 떠나서 탁한 걸 떠나서 맑은 데로 간대. 불국토에 사는 사람들은 번뇌에 물들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데가 불국토입니까? 청정한 사람이 살면은 불국토가 된다. 어디가 명당입니까? 내 있는 데가 명당이다. 예? 그래서 능경 같은 데는 어떻게 나옵니까? 즉 일체법 이일체상 이렇게 얘기하죠. 일체법에 적하여 일체상을 떠난다. 금강경은 어떻게 했죠? 이일체상 정명재불이라. 일체상을 떠난 것이 정명재불이요. 이일체상 즉 일체법. 원각경에서는 지안정리요 이안즉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각경, 능경, 금강경, 하안경 이런 것들이 일리평등하게 쑥 뚫려가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사람하고 바둑을 두든지 중국 사람하고 바둑을 두든지 다만 바둑만 있을 뿐이지 일본, 중국은 없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능경, 금강경 이런 거는 테두리가 무너져 버려야 나중에 뭐 원각경이든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여기는 이래 돼 있고 저기는 저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대소송도 없어. 남녀노소 빈부귀 옛 것과 지금 것도 없어요. 오직 일심이라고 하는 일심은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일심을 깨치는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보살이라고 한다. 그 보살 행위 바로 일심행위예요. 일심행. 예? 일심행위라. 여여부동 정명 재불. 건강에 제가 어른 선생님 뭐 하실 때인가 제가 그 80권 하안경 저거 할 때인가 선생님 그아예 건강경 결사라고 문수선언 한 20년 전에 써 붙여놓고 건강경 결사가 어떤 건강경의 한 구절만 말씀해 주시고 준비도 안 해가는데 아나운서 그러고 앉아 인터뷰하다 여여부동 정명 재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문수보살이 가르쳐줘. 우리는 입 가만히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수보살이 톡 지나가요. 여여부동 정명재불. 하안경에는 뭐래요? 제법부동 본래적 구례부동 명의불. 그리고 하안경이나 금강경 똑같은 구절입니다. 예? 그 부동을 알아야 되거든. 부동 원효섬 이랬거든. 이 빛을 빼버리고 부처님 입장을 빼버리고 그림자. 의식 분별로 일어난 것도 빼버리고 나면은 중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본래 없다. 사람도 사라지니까 거울에 사람도 사라지더라. 예? 거울에 비친 물상을 없애버리고 나면 거울에 비친 물상도 빨간 것 같다는 게 거울이 빨갛더니 파란 것 같다는 거울이 빨갛더니 빨간 거 파란 거다 치워버리니까 투명해지니까 거울도 따라서 투명해지더라. 여여부동 정명재불. 거울 속에 있는 것이 뭐 들어갈 수가 있나 나올 수가 있나. 다만 있을 뿐이지, 삐칠 뿐이지. 예? 어렵다. 가자. 무량지혜 중생이 충만기중이라 한량없는 지혜 있는 중생이 그 가운데 충만하며 한량없는 중생이 그 가운데 충만하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사는 중생이 청정하다. 다 헤어질 때 헤어져가지고 똥끓음 냄새 막 나는데 주머니 요만 보따리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1000캐럿짜리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주머니를 버리겠어요? 어떻게? 예? 그 주머니를 버리겠어요? 헤어졌다고 보관하겠어요? 그래 알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망상심하고

몸은 많이 부족한 똥꼬는 똥주머니 같은 건데, 예? 일포 농열의 잠부지요. 수경 백골 건탱주로다. 일포 농열이라, 한 포대기, 이 가죽 포대기 안에다가 농열, 고름하고 피하고 사가지고, 잠부지, 일포 농열 잠, 잠시 부지하고 가는 백년 인생. 수경 백골이라, 몇 줄기 빼 쪼가리 가지고, 그, 이 가죽 주머니 속에 있는 살 덩어리, 고기 덩어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제 모습이잖아요. 일포농열 잠부지어 수경백골 건탱주라다 임시 지탱하고 있는데 칠정치기 부지기어 육족쟁봉 수작조 안에서 일어나는 큰 암한신 같은 거 바깥으로 일어나는 거 육정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색생학 미적볼 온갖 말초신경 일어나는 거 칠정치기 부지기어 누군지는 모르겠고 육적쟁봉 수작조라 눈에 눈꼴 사납고 귀에 거슬리고 예? 냄새면 냄새 난다. 짜증내고, 말싸움하고, 육적쟁봉 칼날처럼 맨날 쨍쨍쨍쨍 싸운다. 그래서 아마 다툴 쟁짱 가봐. 쨍쨍쨍쨍쨍. 수작죠. 그건 누가 주인공이냐. 주인공 없다. 그건. 무심이 주인공이고, 무념이 주인공이고, 고요가 주인공이고. 그런 것들이 절에 오면 쩌맨할 때 절에 들어와서 한 여보가 한 40년 이런 절에 가르쳐서 배우거든. 그럼 그때 꽤 자라가지고 자라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한 40년 자라고 나면은 아 이게 그렇게 그런 말이었구나. 소하는 동생 상계하야 거성시오라. 내 한이 되는 바는 어쩌다가 동생 상계라 우리 함께 태어났다. 상계라 상법 말법 시대에 부처님 가신 지에 거성시어라 너무나 멀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러나 우리 함께 동생 상계라 이 말법 시대에 같이 상법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말법 시대지 지금 이제 상계 개라고 하는 게 끝계자거든. 집에 왜 개수의 개남이 하는 집은 딸 많은 집이라. 종수의 종남이 하는 집도 딸 많은 집, 딸 부자 집. 딱 이름 보면 알지. 종남이라면 대충 넷째 딸이야. 다섯째 뭐. 동철이 떡이라면 아 이건 맏아들이구나. 동력동자가 일찍이 뜨잖아. 그죠? 뭐 돌림자로 쓸 때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이런 말을 쭉 들어도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모양만 쭉 봐도 지난 시간에 했죠. 사를 보고 난 뒤 이를 금방 알 수 있는 거라. 얼굴이 벌겋다라면, 아, 저놈은 뭐 일식에는 뭐 욕심이 많겠구나. 자, 어쨌든 불국토는 환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존재도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보배 주머니에 여의주가 있으면 더 소중하겠지만은, 똥걸음 주머니라도 우리는 여의주가 있어요. 안에 만의주가. 예. 그 무릉도원에는 경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0: 공부하다 등급을 해야 되는지 공도하다가 쉴 때 가불어.
1: 오. 오.
2: 오.
1: 오. 멋지네.
2: 무엇이요?
3: 기똥차네.
1: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3: 관심 모사.
4: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왜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6: 참교육하겠습니다.
1: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7: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 하더라.
8: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4: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8: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춰야 되는데.
1: 고만해 질문.
8: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1: 뒤집는 어때?
8: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9: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0: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불교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항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주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내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에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은 모두 죽음을 싫어한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남의 생명은 빼앗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살생하지 않을 때라야 불멸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늘 사랑을 베풀고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언제나 장수를 누리고 편히 잠들어 악몽을 꾸지 않을 것이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네?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의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 부처님께 정성을 드린다든지 또는 부처님의 그 불사를 모두 정성스럽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공덕도 받고 또는 이 자기의 지혜와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는 그런 얘기를 대강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와 조금 달리 불교에 대해서 그 진리적인 말씀을 좀 하면 싶습니다. 수고

불교에 대해서 조회가 깊고 많이 듣고 본 분들은 좀 짐작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라나 모르겠습니다. 수고의 세계 무용수하고 손으로 세계의 무용수를 든다 이겁니다. 무용수는 그림자 없는 나무. 세계에서 그림자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기는 참 어렵지만은 없는 것을 외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조사 스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현재 스님들까지도 그걸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의 무용수를 손으로 든다. 물론 형상이 있고 이런 거는 다 그림자가 있지만은 이 나무는 그림자가 없다 이게요. 근데 무슨 나무든지 나무가 있으면 달이 뜨든지 해가 뜨든지 하면 그림자가 의뢰 있지만은 이거는 그림자 없는 나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로 봐서는 자꾸 그림자 없는 나무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 그건 어디다 비유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수에다 비유를 한 것에서 자기 마음의 나무에다가 그런데도 마음의 나무라고 하면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이 어떻게 그림자가 있겠습니까? 그림자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족축 숨이 세위진이라 발로는 수미산을 차서 이제 그 미진을 아주 그 먼지를 만든다 이겁니다. 이제 수미산은 전체 이 세계 중에서 하나뿐이었고 수미산 위에가 각 세계가 벌어져 가지고 그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수미산을 모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수미산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수미산을 따로 보지 못해.

여기 모르는 게다 이게요. 그게 마치 뭐 같으냐면 사람은 몸에 가서 벼룩이나 이가 있는데 요새는 어쩐지 그런 게 없어요. 벼룩도 없어지고 이도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부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사람한테. 근데 남은 몸에가 붙어서 살면서도 그 몸뚱이가 어떻게 생긴 걸 모릅니다. 그게 따로 떨어져서 멀리 이렇게 상대해서 보면은 사람은 그 육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지만은 그 속에서, 옷 속에서 사례가 붙어 살기 때문에 그 인체가 어떻게 생긴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수미산을 깐거 알고 살면서도 어떻게 생긴지 모양을 모르듯이 그런 그 이체가 있습니다. 인인이 장녀 기수구리냐, 사람 사람에 다 장녀이 있는데 누구에게 어찌 구를까 보냐. 말하자면 사람 사람이 다 자기의 그 마음의 그 심수가 다 있는데 누구한테든지 가면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있으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수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아는 이는 알지만은 모르는 이는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봐서 사람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 누구한테 그럴 게 있느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누구든지 다 있다 이게요. 탕탕무에 이 보도이니라. 아주 탕탕하니 무에헌 이 천지를 헤매도 하나 걸릴 것이 없는 그것을 탕탕무에 하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게요. 자기가 자기의 심수를 밝혀서 그야말로 참 하면은 생사도 초월되는 게고 일체 모든 걱정 근심이 다 해결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게 이 세상에 가장 자유인이 돼서 활보로 걸어가는데 걸림이 없고 누구한테든지 그럴 게 없고 무슨 뭐 미진이고 뭐 이거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구해야 될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닦아서 깨달으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나 역대 보살님들은 그런 그 과정을 지내서 다 그런 그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 구애가 없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구애가 없어요. 또 육체 생활을 안기 때문에 더운데도 해당이 안 되고 추운데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아무리 비가 와도 비 맞을 일도 없고 집이 없어도 집 없을 걱정도 없고 또 일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해롭게 할래도 해로움을 입질 안 하고 자 이러니까 그 얼마나 그 자유하고 그야말로 참 그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지위에 이르러야 그게 이제 극락 생활이고 극락 세계 수용이고 참 무에 도인이고 이렇게 된다고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공을 드리고 인연을 맺어서 자꾸 수련을 하면 결국 거기에 이르고 거기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게 불교 믿는 목적입니다. 야, 그쯤 되니 그런 뒤에 이르는 사람은 나무 도움이 필요도 없고 뭐 도움 받으려고도 안 하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게고 또 거기에는 이제 부모 자식 사이도 이제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기여가 없고 부모는 자식이 필요한 게고 자식은 부모가 필요한 게고 하지만은 자연히 이제 그런 그 이리심이 의지성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우리 그 중생들 그 견해를 볼 때는 어떻게 인정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인정이 또 해당이 되는 데도 아닙니다. 인정 쓰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좀 우리가 볼 적에는 어떻게 소홀하다고 볼라나 모르지만 그게 소홀한 것이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제 불교가 생겼고 불교를 자꾸 가르치고 선전하는 뜻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평에 불여하고 소평에 불류라. 사람이 평평하면은 말이 없다 이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뭔가가 사곡하고 그런 그 분별 망상이 많기 때문에 말이 자연히 많은 게고 사람이 그 평평하면은 아무 거기에는 구애도 없고 거기는 아무 거짓도 없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게다 이게. 그래서 그 평평한 사람은 말이 없는 게고
물이 또 평평하면 흐르

흐르질 않는다 이래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든지 찌우려졌기 때문에 그리 흐르지, 찌우려지지 않으면 흐르질 않는다 이래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원래는 그렇게 평평하니 아무 그게 없이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갖다가 질을 잘못 들여가지고 사용을 잘못해서 그렇게 그 불평하게 이제 만든다 이게요. 저 어린애가 그 자기 부모에서 갓 나가지고 그때는 아주 천진만만하고 뭐 괴로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고 아무 그게 없어요 자기가. 아무 그런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불평을 그 느끼지도 못하는데 이제 조금 커서 자꾸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그 부모가 이제 가르쳐가지고 자꾸 뭘 먹이면서 이것도 먹으면 좋다고 하고 뭐 그 별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손에다 쥐어주면서 이것이 좋은 게라고 하고 자꾸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만듭니다. 그럼 그게 길이 되고 그게 그만 어입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 평생을 이제 그, 예, 그 업속에서 이제 살게 된다 이거죠. 자꾸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걸 다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일생을 보내게 된다 이거죠. 본래는 없지만은 중간에 그렇게 이제 그 예, 부모들로부터 배워가지고 또 의식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과 이 사람 저 사람 접촉하다 보면 거기서 한 가지 한 가지 얻고 배우고 이러다 보면 자꾸 자기에게 그만 그것이 여입이 되고 그만 그것이 이제 지나치면 죄가 되고 한다 이거죠. 자, 녹수 성중에 붉은 녹수하고 푸른 물 가운데서는 푸른 물을 듣지 못한다 이게요. 그 물 자체는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이 돌에다가 부짖뜨리든지 어디 이렇게 부짖뜨려야만 물에서 소리가 나지. 부짖뜨리는 데가 없이 가만히 그냥 평평하게 있으면 소리가 없어요, 물은. 본래는 소리가 없는 건데 딴 경계에 부닥쳐가지고 그래 이제 소리가 나는 거지. 그게 이제 본래는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푸른 물 가운데서는 푸른 물을 듣지도 못한다 이제. 근데 원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그렇게 이제 평평하니 아무 분별도 차별도 그런 게 없는데 중간에 이제 배우고 자꾸 익히고 보고 이런 물을 해서 이제 그것이 생긴다 이제요. 그 물도 이제 평평해서 허물 안 흐르면 그렇게 왔는데 한쪽이 찌그러지면 그냥 흘러간다 이게. 흘러가면서 돌에다도 부짖뜨리고 언덕에도 부짖뜨리고 이러는 바람에 물이 그만 소리가 난다 이게요. 아니 물이 소리가 이제 물 자체에서 나는 게 아니고 돌이나 뭐에 부짖뜨려가지고 소리가 나듯이 우리도 평평한 마음에 가서 아무 천진난만한 그런 죄도 업도 없는 데지만은 그런 그 예래 그 환경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만들어진다 이게요. 아까 얘기와 같이 자꾸 부모가 뭘 먹이면서 좋은 게라고 하고 처음에는 먹어봐야 좋지도 않고 이마살이 찡그려지고 먹기도 싫은 걸 자꾸 먹여가지고 길로 들여가지고 나중에는 그만 그 어입이 돼서 맛이 생기고 자꾸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 이게요. 자, 그런 건 우리가 그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또는 그 어린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걸 가만히 고찰해보면 사실이 그런 거는 아마 긍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활진 사인이요, 사진 활인이라, 삶을 다 한 거는 그건 죽은 사람이고, 말하자면 삶을 다 했다는 거는 사는 것이 끝이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죽은 걸 다 한 사람은 활인이라, 산 사람이다. 이제 죽은 시간이 다 끝이 나면은, 이제 새로 살아나게 되니까 그걸 이제 산 사람이라 이런데 이게 좀 뜻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본래 이 생기는 원인이 이 그렇지만 일체 모든 만물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일체 모든 식물도 이제 그와 같고 그 사는 과정이라든지 생긴 원인 이런 것이 비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에 보면은 본래 이 화엄경에 보면은 그 화엄경 법계품에 선제동자 53 선지식 칭견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동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해가지고 자꾸 멀리 가서 선지식 하나 칭견하고 하듯이 뭐든지 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동쪽은 왜 그러냐면 생문방이기 때문에
뭐든지 거기서는 살아나고 생하는 그런 쪽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식물이나 풀도 봄에 동풍이 불어야만이 싹이 트고 또 자꾸 그놈이 커서 이제 꽃도 피고 이런다 이게요. 그래 이제 봄이 되면은 따뜻해가지고 동풍이 불어야 이제 모든 그 종자를 지닌 그 풀이라든지 모신 나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런 게 싹이 터가지고 큽니다. 근데 동풍에는 싹만 나지 크진 못해요. 그럼 이제 이 남풍이 불어야 이제 커집니다. 남쪽 바람이 불어야 그게 이제 뜨뜻해진 바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 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여름이 되면은 다 커가지고 이제 서풍이 불어서 가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자꾸 여물어져요. 이 풀이라든지 나무나 등등 이런 것이 그 자꾸 여물어지고 또 열매가 자꾸 맺어서 여물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풍이 다 지나가면은 그 나무 열매라든지 이런 게 저 곡식도 그렇고 다 이제 열매가 흐르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계절로 자연적으로 여물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거두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곡식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심어서 했기 때문에 그걸 거둔다 이게요. 거둬가지고 이제 이 부풍불적에는 겨울 아니겠어요? 겨울이면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농사진 곡식을 그릇에다 꽁꽁 넣어서 묶어가지고 고방에다가 다 재놓는다 이게요. 그러면은 봄이나 여름에 가을까지도 풍우가 세고 비만 자꾸 너무 많이 맞아도 그렇고 그런 고통이 많다 이게요. 바람이 불면 들이 흔들어가지고 부러지기도 하고 들이 거꾸러졌다 새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겪어서 이렇지만은 열매가 다 된 데는 이제 그걸 그 추수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고방에다 재놓으면 그런 근심 걱정은 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해로울 게 없고 비가 아무리 와도 고방에 있는 게 비 맞을 일도 없고 아무 참 그야말로 근심 걱정이 없는 태평 세월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오래 가면 좋은데 그게 오래 또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다 되면은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 동풍을 불면은 거기서 쌓이게 나가지고 또 이제 여름이 커가지고 가을에 열매 맺어가지고 또 겨울에 이제 해서 그 고방에 들어가서 있듯이 사람도 그와 같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래서 부처님 말씀에 들으면은 이 사주 세계가 있는데 이 동방 세계가 있고 남방 세계가 있고 서방 세계가 있고 북방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주 세계가 사람이 그 크고 사는 그 과정이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동쪽은 이제 역시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를 그게 이제 동쪽에서 태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라는 과정은 이제 여름 바람을 쐬서 자라는 거고 또 이제 이 가을 바람을 쐬면 사람이 늙는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그 사계절로 분해서 사람의 몸에도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 마침이 되면 자연히 머리도 휘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어? 이거 실화야?
9: 에이, AI 같은데.
8: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해발 681m. 천길 낭떠러지에 살포시 내려앉은 보리암. 보리암은 양양 홍련암과 강화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수관음 도량으로 꼽힌다. 청정한 연꽃 위에 서 있어 백처존으로 불리는 해수관음상은 33관음 중 출산과 생명을 살피는 백의관음이다.

보리암에서 제일 눈에 띄는 곳은 보광전이다. 보광전에 있는 관세음보살상은 김수로 왕비 허태우가 인도에서 돌아올 때 모셔온 것으로 원효 스님이 보리암에 봉안했다고 한다. 원효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이성계가 백일 기도로 조선 건국의 위업을 이뤄냈듯이 보리암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에게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암자, 그곳에 가면 보리암이 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지 공도하다가 쉴 때 가버려.
3: 오. 오.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4: 기똥차네.
3: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수님 자신 있죠?
4: 전세연구사.
5: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6: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7: 참교육하겠습니다.
3: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8: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9: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5: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9: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4: 맞춰야 되는데.
3: 고만해 질문.
9: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3: 진심은 없다.
9: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1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1: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12: 아, 예. 야, 튼실하네. 응?
1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12: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10: 지금 해가 지금.
12: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13: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10: BJ 정문 스님.
12: 그렇습니다.
10: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12: 사찰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1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누적을 통해 일제의 총칼 아래서도 꺾이지 않았던 민족의 자주의지와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이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스님은 물러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려놓는다며 총무원장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벼랑 끝 병원전법의 현실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10명에 불과했던 직원 불자회가 대규모 신행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의료원을 취재했습니다. 전통기법으로 국가유산을 되살리는 장인들의 손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4명의 작가들이 한국 골드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탱화 90여 점을 복원 제작해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와 불교계가 사원 꼭대기에 차트라를 다시 얹겠다고 하자 학계에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고구려 유적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를 누볐던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 2016 만해로드 대장정 두 번째 여정은 과거의 찬란한 역사와 미래 세대가 계승해야 할 민족 정신을 함께 따라갑니다. 양육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 중국 대련과 단동을 거쳐 고구려의 옛 숨결이 살아 숨쉬는 집안 땅을 밟은 만해로드 대장정 둘째 날. 일제강점기 만해 한용운 스님이 압록강을 건너 만주 벌판을 누비던 때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유랑하던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장정단은 고구려 최고 영토를 넓힌 대왕의 위엽이 새겨진 광개토 대왕릉비와 광개토 대왕릉을 찾아 민족의 찬란했던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이어 동방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장군총을 탐방하며 고대사의 민족 정체성과 근대 독립운동 정신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2: 우리 학생들에게도 크고 강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 대국이 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그런 이제는 교육의 아젠다라든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 100여 년 전 국권 피탈 압록강을 넘어 이 땅을 누볐던 만해 스님에게 고구려 역사는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집안 일대의 웅장한 유적들을 통해 일제의 총칼 아래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을 민족의 자주의지와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유적 탐방을 마친 대장정단은 서민교 교수의 특강으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서 교수는 만해 스님이 만주와 서간도 일대를 거닐며 품었던 사상적 고뇌와 독립운동사적 의의를 밀도 있게 풀어냈습니다.
3: 만해 같았으면 어땠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후생들한테 그 정신을 좀 물려줬으면 어떨까? 실천해봤으면 어떨까? 나 같으면 그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몸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광개토 대왕릉비의 웅장함과 장군총의 기상, 학술적 깊이를 더한 강연까지 이어진 둘째 날의 여정은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과 동국대 건학 120주년 정신이 하나로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됐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이 길을 다시 걷는 이유도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해의 정신을 오늘의 교육과 미래 세대에게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에서 BTN 뉴스 양주근입니다.
0: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이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념스님은 어제 오전 10시 영월 법흥사주지 삼회 스님을 통해 총무부에 사직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물러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월정사 교구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특히 출가자 급감과 청년층 누수 등 한국 불교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방향성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스님은 재임 기간 단기 출가 학교 운영, 자연 명상 마을 옴비 개원, 만월 노인복지관을 통한 노후 복지 실천,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 현장에서 검증된 오대산 실천 모델을 언급하며 이런 대안적 콘텐츠가 전국 24개 교구로 확산돼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행이 곧 정책이고 정책이 곧 수행임을 강조하며 사부 대중을 향해 입전 수수의 정신으로 세상의 등불이 되는 정진을 함께 할 것을.

0: 이를 발언했습니다. 벼랑 끝에선 병원점법의 현실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온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다수 병원법당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상주 지도법사와 체계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변화의 현장이 있습니다. 한때 10명에 불과했던 직원 불자회가 대규모 신행 모임으로 거듭나며 병원점법의 새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서울의료원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수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는 서울의 한 공공병원. 바쁜 일상이 이어지는 이 공간 한편에 따뜻한 자비의 온기가 피어납니다. 직원과 환자들이 함께 모인 세미나실에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발언이 울려 퍼지고 다 같이 명상으로 마음속 소음을 잠재웁니다. 한 달에 두 번 서울의료원 법당이 봉행하는 정기법회 현장. 점심시간을 이용해 신심을 증장시키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2: 보살이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로 범어로서 인도말이죠. 보디 사트바. 자, 그렇게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도자를 보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 서울의료원 직원 불자회는 10년 전만 해도 회원이 1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법사가 병원 법당에 상주할 수 있게 병원 인근에 처소를 마련하고 매달 소정의 보시금을 지원한 겁니다. 전국 비구니회와 불교영적돌봄협회가 함께 힘을 보태면서 직원 불자회는 60명에 달하는 큰 신행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3: 너무 힘들다 그러면 법당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럼 스님이 항상 거기 앉아 계시니까 삼배하고 스님하고 잠시 이야기 나누고 오면 마음이 엄청 평온을 찾고 엄청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1: 단순한 기도를 넘어 환자와 의료진의 아픔까지 현장에서 즉시 보듬는 영적 돌봄. 이처럼 현장을 지키는 지도법사의 상주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는 병원전법을 포교와 치유라는 본래의 역할로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4: 항상 있으면 언제든지 환자들도 찾아오고 불자가 아니어도 그냥 관심 있는 분들,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병실 다니면 내려가면 명상할 수 있나요? 가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 불교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구축해야 할 전법 시스템의 모범 답안은 소리 없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5: 체계적인 지원과 상주 지도법사의 존재는 텅 비어있던 병원 법당을 전법의 중심지로 바꿔놨습니다. 개인 원력에만 의존하던 병원 전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곳 서울의료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이자 한국선불교의 매글이었던 현봉당 근일대종사의 삼재가 어제 안동 봉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삼재에는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과 주지 등운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 등이 동참해 근일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평생 수행과 교화에 헌신한 삶을 기렸습니다. 봉정사 대웅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은 독경과 연불 속에 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평생 수행으로 정법을 지켜온 삶을 기렸습니다. 호성 스님은 큰 스님께서 남기신 법향과 수행정신이 우리들의 정진 속에서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며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현봉당 근일대종사는 평생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며 참선 수행과 후학 양성에 헌신했으며 고운사를 비롯한 여러 도량에서 수많은 불자에게 간화선 수행의 길을 전한 한국 선불교의 대표 선지식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기법을 원형 그대로 이어가는 작업은 우리 국가유산을 지키는 보존 방식인데요. 한국 불교사를 품은 탱화를 당시 제작 방식 그대로 복원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전통 기법으로 국가유산을 되살리는 장인들의 손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탱화 속 각양각색 모습의 천신들이 금방이라도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생동감을 자아냅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반짝반짝 빛을 내는 가루들이 눈에 띄는데 당시 기법 그대로 비단 위 석채를 사용해 그려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색인 청색과 적색, 황색, 백색, 흑색만을 사용해 종교적 위상을 구현하는 데 힘썼습니다. 35년 차 탱화 작가 금용 김윤우 씨가 복원한 조선시대 해인

0: 4 대적광전 124위 신중평화입니다.
1: 124위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림이고 예전 방식 그대로 국가유산을 전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전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국가유산 전승협회가 서울 마루아트센터에서 지난 22일부터 5일간 제9회 국가유산 복원전을 개최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총 24명의 작가들이 한국 불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행화 90여 점을 복원 제작했습니다. 전시된 작품 옆에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작품 설명과 복원에 참여한 작가들의 신심과 원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전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해석을 할 수도 없고 전통을 아는 사람은 재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군가에게 연결해서 물려줘야 되니까. 그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0: 김 작가는 문화재가 박물관에만 머문다면 살아있는 문화재는 될 수 없다며 많은 사람이 우리 문화재의 의미와 관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수행하는 마음 그대로 한 붓 한 붓 그릴 때 이 그림이 어떤 영향을 불교도들한테 미칠지 이걸 생각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그려야 되는지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0: 사단법인에 이어 최근 공익법인 등록을 완료한 국가유산 전승협회는 기법 전승을 위한 환경 조성과 장학 사업 등 다양한 원력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이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불교계가 사원 꼭대기에 우산 모양의 성물인 차트라를 다시 얹어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만들겠다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역사적 근거가 없던 학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석조 피라미드 형태의 불교 건축물 보로부두르 사원. 8세기 샤일렌드라 왕조 시기에 세워진 이 사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최대 불교 기념물이자 매년 전 세계 불자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는 성지입니다. 지난 2024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원 꼭대기에 우산 모양 장식인 차트라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추진하려는 정치 불교계와 반대하는 문화유산학계의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차트라 설치에 대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영향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학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불교계는 차트라 설치가 사원의 종교적 의미를 완성하는 복원이자 보로부두르를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키울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불교에서 차트라는 부처님의 존귀함과 깨달음, 중생을 향한 가호와 보호를 상징하는 핵심 성물입니다. 이에 따라 차트라가 사원의 외형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불교의 영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4: Percayalah bahwa catra itu bukan semata-mata menjadikan umat Buddha semakin euforia tidak. Kuncinya adalah bagaimana membangkitkan spiritualitas sebagai umat dan masyarakat bahwa candi berbuah agung ini memang perlu ada payung.
3: 반면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문화유산의 가치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종교적 의미만 내세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원 건립 당시 이야기를 담은 벽화를 보면 사원 꼭대기의 중심탑과 똑같이 생겼지만 차트라는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 건축물에 장식을 더하는 문제를 넘어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인류가 공동 유산을 보존하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개입이라는 시각입니다.
5: 아리산 디니아 itu harus menjaga otentisitas. Persoalannya dengan catra tanpa prosedur yang benar, akumulasinya, akumulasi masalah Borobudur yang bisa jadi menarik perhatian UNESCO untuk memikirkan kemungkinan apakah dia akan dimasukkan dalam endanger.
3: UNESCO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이미 과거에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상업개발 문제로 유네스코로부터 주의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철저한 역사 고증이나 유네스코와의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Nah itu bagi saya pribadi itu cukup kuat untuk menunjukkan bahwa memang mereka itu mencerita

0: merasakan perjalanan itu dan puncaknya itu memang di Stupa Borobudur. Dan kalau cerita itu berakhir dengan Stupa Borobudur yang tidak bercatra, juga saya mengatakan ya lebih kuat bahwa memang tidak bercatra.
1: 세계 최대 불교 유산의 역사성과 종교적 상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산사에서 마음의 보물을 찾고 시원한 여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창원 성주사는 지난달 30일 경내 설법전에서 초등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음 오늘 주제로 제37회 어린이 보리수 템플스테이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참가 어린이들은 사찰 예절, 싱잉볼 소리 명상, 108배, 시원한 물놀이, 레크레이션 등 재밌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특별한 우정을 만들어갑니다. 주지 법안 스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며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마음을 바르고 착하게 쓰는 지혜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8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무원장 선거 제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소회를 밝힌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주경 스님 인터뷰 소식, 그리고 불교학 학술지들의 뛰어난 연구 성과가 드러난 KCI 인용지수 분석 결과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주경 스님이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주장에 대해 종단을 선거판, 정치판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길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경 스님은 직선제가 곧 민주주의라는 건 환상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제도 도입은 세속 정치화이자 퇴락의 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현행 간선제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만큼 교구별로 식견 있는 대중이 대표를 세우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임기를 마무리하는 주경 스님은 제18대 중앙종회 4년에 대해 100점 만점에 70점이란 평가를 내렸는데요. 종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나 견제와 감시란 본연의 역할에 지나치게 수동적이었던 점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3원 통합 이후 예산과 사업의 뒷받침이 부족했던 점을 과제로 꼽았으며 교량 역할을 하는 선명상 역시 행사 중심을 벗어나 내실 있게 뿌리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원칙과 기본을 세우며 종회 본래의 기능을 살리려 노력한 의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주경 스님의 소회는 종단이 나아갈 길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KCI 2025 인문학 분야 인용지수 분석 결과 불교학 관련 학술지들이 철학과 타 종교학 분야보다 높은 중심성 지수와 낮은 자기 인용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인문학 연구 막내 위치를 보여주는 KCI 중심성 지수에서 불교학 학술지 21종은 평균 1.38을 기록해 철학과 종교학, 신학을 모두 웃돌았는데요. 상위 25% 비율도 23.8%로 가장 높아 전반적인 중심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자기 인용 비율 중앙값은 불교학이 10%로 가장 낮아 내부 인용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학술지별로는 대각 사상이 중심성 지수 1위에 올랐으며 불교학 연구가 2년 KCI 영향력 지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동아시아 불교 문화는 논문 151편과 피인용 65회로 생산량과 피인용 횟수 1위를 차지했고 한국 불교학이 그 뒤를 이어 연구의 규모와 중심성을 함께 확보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0: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1: 비티엠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버려.
1: 오.
2: 오.
1: 오.
2: 오. 멋지네. 무엇이요?
0: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0: 관심은 못해.
3: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왜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4: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5: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6: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7: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3: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7: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7: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2: 진심 나왔다.
7: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굳은 바위가 바람에 끄떡이지 않는 것처럼 어진이는 남의 비방과 칭찬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엔용 주견무진신 변예삼모전 일인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노라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신담인을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원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곡조미성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형 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원

보기 보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보모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과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보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보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0: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1: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7: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지 공도하다가 쉴 때 가버려.
1: 오.
2: 오.
1: 오.
2: 오. 멋지네. 무엇이요?
3: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3: 관심 모사.
4: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왜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6: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7: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3: 사랑님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4: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3: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3: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2: 질문은 어때?
3: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청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헬리제 평나톤 중에 활개조차 구적하다 청복만아 푸른 송엽 일발 중에 담마도 백공

신락이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에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무란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여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주는 보리 마음 호두내야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의 종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3: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0: 목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물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은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워 얻은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하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0: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락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도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좀 할 것 같고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업에 대한 이야기, 뭐 너의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이냐에 따라서

생사윤회를 하느냐, 생사해탈을 하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윤회에 대한 말씀을 좀 쉽게 좀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또 달리 계속 부처님도 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되풀이해서 특히 법화경 같은 데는

그러면서 업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연계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이해하면은 불자님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윤회, 삼사라, 윤회, 옮겨가고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이다. 왔다라는 것은 아라한, 정등각자,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윤회의 장막을 벗긴 것이다. 왔다. 이렇게 윤회를 해서 갑니다. 욕계, 세계, 무색계,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할 때, 욕계, 세계, 무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이 다하면, 우리가 삼계윤회, 삼계의 욕계세계 무색계 육도 여섯 군데 윤회를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해왔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태어나게 한 업이 다하면 31가지 세상 중 어느 한 곳에 태어나 고통과 즐거움을 겪으면서 윤회를 해야 하기에 그 어느 곳도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고는 윤회의 세계는 이어진다라는 말씀. 삼계, 욕계세계, 무색계 혹은 31가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은, 윤회하게 되는 강력한 조건은 가래와 업. 가래에서 오는 업, 지나친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몸을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업, 그것이 무명에 의도된 행을 업이라고 한다. 가래와 업을 이해하면 윤회가 일어나는 과정을 알게 된다. 라는 말씀. 윤회.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말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선업과 불선업이란 말씀.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의도.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 및 모든 의도라는 건데, 의도란 말씀을 전에도 한두 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의도로 인한 의도라는 건 마음 먹고 업을 짓는 거예요. 뒤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선과 불선 두 가지인다. 두 가지로 업이 성립된다. 그렇죠?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과 불선으로 업이 성립이 된다. 근데 무기라는 게 있어요. 무기업. 무기업은 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무기업. 업은 무기업. 뭐 기록할 기자죠. 이것은 업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선과 불선업이 있어요. 근데 무기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의도가 아닌 업이다. 의도적으로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이 되지 않는다. 아라한은 행위 하나하나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아라한은요, 멸진정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다. 삼독심 108번 내가 완전 소멸되어서 멸진되어서 새로운 업을 더 짓지 않는다.
알아하는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무기의 마음은 작용만 있지 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선 업과 불순 업 힘이 강하다. 힘센 업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상을 볼 때, 아니 비설신의로 색성양미초법을 대상의 경계를 볼 때,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쫓아가서, 그 소리에 쫓아가서 물들어서 집착하는 건 괴로움이라요. 괴로움이다. 응? 강한 업이다. 이뻐서 죽겠어, 미워서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업은 대상을 쫓아가서 이쁘면 이쁜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그대로 직시해서 거기에 집착한다. 그게 이제 물들염자, 염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등의 이분법, 분별심을 얘기한다. 약한 업은 대상을 아무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니 비설신의로 보되 듣되 한번 쳐다봐. 그냥 눈으로 대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쳐다본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보되 보미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자 라는 건데,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대상을 볼때 강한 업은 거기에 직접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등의 이분법이 강하게 작용하는 건 강한 업이에요. 악한 업은 아무 대상을 볼때 보되 보미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자라는 건데, 이 세력론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세력론, 강한 업, 아주 강하게 의도를 가지는 거,

고목지하에 무방초라. 큰 나무 밑에는 방초, 조그만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성인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엄력을 떼고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계마다 전부 다 힘들어요. 경계에 물들고 집착하고 누가 욕하면 화나고, 예? 이런 거. 그런데 욕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이제 재본모 할 때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고목지하에 큰 나무 밑에 조그만 풀은 자라지 못한다. 하루 100% 놓고 봤을 때 60, 70% 선근 공덕을 쌓아요. 그런데 의도되지 않는 업도 많거든요. 의도가 됐더라도 약한 업. 그건 30%, 20% 있어도 큰 세력, 업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점을 조금 시소로 놓고 본다면 하루 종일 성근융작 쌓은 것이 더 좀 많이 쓰면 무거우면 좋겠다. 많이 쓰면 좋겠다. 반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무념의종이다라는 말씀, 육조 회능 스님이 말씀 많이 하신 건데, 무념의종. 무념으로 종은 삼아라. 이게 보되 보미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신구의 삼업을 하는 것을 종을 삼아라. 밖에 경계에 쫓아가지 말고, 불빛 좋아서 불나방이가 불빛에 거기에 빠져 죽는 것처럼 쫓아가면 죽어. 괴로워.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 그러고 누가 욕했어. 그러면 욕에 쫓아가지 마. 네가 그럴 수 있냐 하지 마. 욕이랑은 실체 없는 거야. 아공, 복공. 깊이 들어가면 욕한, 법문 들을 때 스님한테나 책에 욕한 자도 없고 욕 들은 자도 없대. 그러면 싸띠, 빨리 욕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고, 욕 먹고 화나면 내 몸이 안 좋아. 집에 가서까지, 다른 장소까지 그걸 가지고 가면 제2의 화살을 또 맞아.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윤회 얘기하면서 엄 얘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무념위종이라는 얘기.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마라. 그래서, 그걸 다시 연꽃으로 얘기한다면은 처염상정 그대로. 더러운 곳에 처하면서도 항상 깨끗하더라. 연꽃, 그건 뭐 여러분들 설명 많이 드렸어. 연꽃은 진흙탕이 있으면 그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순박하게 우아하게 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생활 살아가면서 사바세계의 진흙탕 속에 니전 티구하고 진흙탕 싸먹고 살지만 거기에 물들지 말고 우아하게 순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피어나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 공부를 해야 더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 나를, 내 근기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더 커야 돼. 하면서 자꾸 고쳐나가는 거죠. 부부 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그런 주례를 좀, 저는 요새 주례 잘 아는, 예식장에 잘 알아두지만 주례할 때 항상 부부 생활은 수행이다. 우리 수행보다 더 힘들다. 우리는 그냥 마음 수행이고 그렇게 뭐 힘들다 아닙니다 하는데, 당신들은 직접 성이 다른 남녀가 만나서 모든 걸 다시, 모든 걸다 공, 잘 행복이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갈등과 대립이 한두 개 있는지, 한두 개겠냐. 수행이라고, 수행도 그런 수행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물과 광물이 만나서 다이아몬드끼리 만난 게 아니라 재련하고 수련해야 할 광물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그 광물을 잘 수행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3, 40년 산 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지론이거든요. 범부중생이 살아가면서 선인지 불선인지 가치 판단이 기준이 없으면 안 돼. 요즘 말이요,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걸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해. 이런 가르침이 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 악행은요, 나쁜 일은 부지불식간에 자꾸 저질러요. 자주. 악행은요,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의도를 가졌던, 의도를 안 가졌던 자꾸 저질러요. 그런데 좋은 일, 선행은, 성근전작 짓는 건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행, 악행의 정확한 기준은, 악행은 부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무지하고 묻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두 눈에 앞에 보는 판단만 하는 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 수행할 수 없어요. 팔중도의 정정진 있잖아요. 팔중 여덟 가지의 정정진, 바른 정진, 바른 노력. 이게 뭐냐면, 정진이라는 게 뭐냐는지 아세요? 우리 용맹정진 하잖아. 기도할 때 마지막 용맹정진하고 일주일 동안 잠안 자고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은 정장시켜. 성근종자 심흥은 자꾸 물을 줘서 길러. 일어나지 않은 선은 자꾸 일어나게 해. 성근종자를 자꾸 심어. 심지 못했으면, 성근종자를 많이 심지 못했으면. 근데 이미 일어난 악은 버려. 물러서 못 자라게. 잔디밭에 쑥이 자라면 물러, 뽑아버려, 뿌리채, 버려. 거기 일어나지 않는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해. 칠불 통계, 과거 칠불. 소아미 부처님 전에 과거 부처님의 이 칠불 통계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지학막닥 중선봉행 자정지의 시제불교라. 이게 이제 백낙천, 백거이라고도 하죠. 백낙천이 이제 도림선사를 찾아가가지고 마을에 이제 그뭐 군수로 부임해가지고 유명한 도인이 있다 해서 갔더니 나무에 올라앉아가지고 이제 공부

막 오셔서 아예 이제 위험하니까 내려오셔야 했더니 나는 당신이 더 불안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도림선사가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뭔지 한번 좀 일러주시오 하니까 제왕막작 중선부에 자진기 시제불교라 했단 말이요. 모든 악행을 하지 말고 모든 선을 봉행받들어 실천해라. 자진기 시제불교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 저는 이게 제왕막작 중선부행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어.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해.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요. 전생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그걸 부처님 가르침에서 네가 다시 부처님 가르침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전생의 업에 따라 달라요. 업이 무거운 사람은 불신하고 따르지도 않고 자정 능력이 없어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업이 약한 사람들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법문에 의해서 그걸 벗어나서 업력에서 원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이 그건 세상 막 저기 도림선사가 얘기하니까 그 백낙천이가 그건 세상 사람들 세 살짜리도 다 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 도림선사가 세살 먹은 아이는 다 알아도 80세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업의 특징, 업이라는 건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게 하도 쉬운 얘기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항상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 팠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쓴 종자를 심으면 쓴 열매를 맛을 봐야 돼. 단 열매를 심으면 단 열매를 맛을 봐야 되고. 과일도 개량할 때 따라 맛이 다 다르잖아요. 복숭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게 씨 뿌린 대로 농사 짓는 얘기만 했는데 내 마음밭에 씨 뿌리는 게 이게 신구의 삼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의 종자를 뿌리면 선의 과과가 오고 악의 종자를 뿌리면 악과가 온다. 쓴 맛을 보려면 쓴 씨앗을 뿌려라. 다른 맛을 보려면 단 씨앗을 뿌려라. 자작자수. 다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요. 남의 탓하지 마라. 자업자득이다. 스스로 어불려서 스스로 그걸 얻는다. 다 자기가 만들어서 바람 잘날 없이 힘들게 살아요. 자꾸 방아차가고 비우고 오면은요. 가지치기에서 그 나무가 깨끗하고 멋지고 바람 잘 날이 없이 괜찮아요. 자승자박,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서 결박해서 꼼짝 못 해. 부자와 가난, 건강과 허약한 몸, 미인과 못난이, 추인. 위의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다. 뒤에 앞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처님한테 묻죠. 누구는 부자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허약하고, 누구는 이쁜데 누구는 안 이쁘다고 하고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업이다 해가면서 부처님이 장황하게 말씀하시길래 나옵니다. 제가 우리 절에서 법문을 길게 몇 시간 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것도 제가 소개할 거예요. 복에 이제 우리가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씨 뿌리는 건 인이고 농사 짓는 건 인연과예요. 여기서도 또 인, 과 그러잖아요. 여기에 제가 인과를 보통 많이 하잖아.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 연이라는 게 조건이거든요. 조건. 씨만 뿌려놓고 놔두면 씨 뿌리 제대로 갖고 지나요. 풀도 메고 비도 와줘야 되고 햇빛도 쬐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래야 과가 충실하죠.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고 어떤 조건으로 기름진 밭에 씨 뿌리느냐, 자갈밭에 씨 뿌리느냐, 씨앗을 조건에서 과가 결정된다. 인연과 이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대상은 복보고 씨 뿌린 대로 거둔 게 복의 씨앗을 뿌려야 성근 종자 씨려야 복이 오죠. 악보, 보통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
시 대상으로 일어난

나 듣기 싫은 소리, 못생긴 얼굴, 가난, 명예스럽지 않은 거, 이 모든 것들이 악보다, 악의 보답이다. 반드시 보답이 온다. 불교에서 공덕을 많이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복 짓는 걸 많이 얘기하는 건 전부 그것이 자기한테 복으로, 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업을 행하는 것도 받는 것도 마음이다. 그런데 업을 짓도록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업을 짓도록 하는 무엇이 실체가 뭐냐,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업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업의 과보를 받는 자 주체가 있을까 없을까, 업 짓는 자와 업에 받는 과보의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범부들은 영혼이라는 주체가 업을 짓고, 이 얘기는 좀 조그마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혼이라는 뭔가 실체, 주체가 있어서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힌두교의 아트만, 고정된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 나라는 실체가 있어야 업을 짓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지, 이 얘기예요. 고정불변한 실체인 자아가 업을 행하고 그 자아가 업의 과보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신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의 업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아라는 걸. 생각. 생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 저녁에 생각이 틀리듯이. 생각의 산물일 뿐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업을 짓는 자, 받는 자의 실체는 없다.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 색, 수상행식, 오온을 얘기하는 건데, 물질하고 정신의 결합이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다섯 가지 무대기의 집합일 뿐이다. 신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자아의 실체가 있어서 업을 짓고 받는 것이 아니고 오온의 다섯 가지 무대기, 인연에 따라서 모여서 인연에 따라서 흩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물질이 모였다가 색이 생겼다가 내 몸뚱에 이루어졌다가 내 정신적인 것이 수상행식으로 느끼고 인식하고 하다가 자아가 업을 행하고, 그것이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적당한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이 업을 짓는 거다. 실제로 업을 짓고 받는 것은 적당한 조건의 화합이다. 계속 얘기지만은 삼라만세 눈에 보이는 것은 거기에 자아가, 거기에 뭐가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 인연수생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때그때 온도 따라서 수증기에 따라서 구름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인생도 역부여시다. 뜬구름과 실체가 없듯이 사람의 몸도 실체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짓고받는 게 아니라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마음의 환경, 조건, 인연에 의해서 업을 짓는 것이다. 이때 생긴 업이라는 것은 잠재력의 업력은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업을 조건으로 해서, 잠재력인 업력은 제8식 아뢰야식에 저장된 업이라고 합시다. 함장식. 적당히 조건이 갖춰지면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과 과부의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 과부의 마음은 전생의 업의 과부로서 일어난 것이다. 과부라는 건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 새롭게 업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새로운 업은 형성되지 않고 과부의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것이 업을 받는 것이다.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은, 몸뚱아리는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는 나와서

재갱현실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온이 형성된 거, 인연화합으로. 그때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일어나기 전까지의 삶의 전 과정, 인생의 전 과정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로 인해서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의 나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구족된다. 이것이 몸을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업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업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업의 과보를 받는 것도 마음이다. 전생의 악행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괴롭다. 전생의 선행 때문에 천상세계 인간세계에 태어나면 행복하다. 업을 행하는 것, 업을 받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오온이다. 나의 의식의 생각에 마음이 업을 짓고 받는다. 그래서요, 이 업을 짓고 짓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는 뒤에 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무아가 업을 짓고 무아가 윤회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때가, 그 때가 올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윤회는 절침의 연기를 알아야 되고 무아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윤회가 성립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업을 행하는 것, 업을 받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마음이다. 적당한 조건에 따라서 나고 죽는다. 한 번 일어난 마음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연기 법칙에 따라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생멸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윤회의 과정이다.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다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강하게 충격받은 그런 그 정신적인 이런 거 오래 남아요. 이런 것이. 그리고 그것이 떠올릴 때마다 괴로워. 그래서 이 일어나는 마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일 때 충격적으로 해서 돌에 새기지 말고 모래에 새기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없애져서 흘러갈 수 있는 거. 그래서요, 이 촛불 얘기를 하는 건데, 촛불을 앞에 초에서 우리가 초를 옮겨가잖아요. 이 초에 옮겨간다는 얘기가 상당히 전등, 부처님 말씀으로 친다면은 전할전자 등등자. 부처님으로 인해서 10대 제자로 1250 비구로 인해서 모든 인도의 큰 스님, 중국의 큰 스님, 한국의 일본의 모든 불교권의 모든 큰 스님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 법의 등불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 오잖아요. 그때 앞에 촛불과 뒤에 촛불은 별개의 촛불이에요. 중국의 스님과 저는 별개예요. 각각 등 모체, 각각 개개예요. 그러나 뒤에 촛불이 일어나는 것은 앞에 촛불과 무관하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촛불이 없으면 뒤에 촛불이 없어요. 앞에 촛불이 조건이 되어서 있어야 뒤에 촛불이 밝혀진 것처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얼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예? 모든 팔자가 다르잖아요. 사는 모습들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초는 각각 전의 초와 이어진 초는 다르지만 전의 초를 무시할 수 없듯이 우리는 각자 인간이 다르지만 차이는 있지만 일심동체다. 항상 하나다. 너와 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이 세상이야. 그래야 자비와 연민심과 사랑이란 얘기를 할수 있어. 그래야 원건복귀 재준생 자타일시 성불도란 얘기를 할수 있어. 내가 성불하면 그만이고 내가 잘 살면 그만이지. 내가 주식을 산게 올라가면 됐지 남의 주식 산게 떨어진들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가 아니고 함께 다
원공복귀에

함께 한 가지 공짜 법계 재중생이 자타일시 너와 내가 한때에 성불하여지이다. 내가 먼저 성불할게. 너는 뒤에 따라와가 아니고 이게 우리 불자들의 원력 아니요? 사홍소원 아니요? 넓은 소원이죠. 그래서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살아나서 가는 세계는 차이들이 모여서 사는 세계지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다. 차이가 다른 사람끼리 부부가 맺는 것도 그렇고 이 사회 공동체가 모든 직장이나 모든 학교나 사부대 중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차이들이 모여서 있지만 남자 여자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각자 자기 주장하지 말고 어긋장나게 하지 말고 산에는 꽃이 피네. 꽃들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자기 생명 활동만 하고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존재하고 생멸하더라.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은 출연하셔 가지고 화엄벗게 꽃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연화장 세계로 꾸미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법문을 하시고 진리를 가르쳤다는 이야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상. 인연 따라 살아가는 삶, 연생영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윤회에 대한 말씀, 업에 대한 말씀, 번뇌에 대한 말씀, 업에 대한 말씀, 괴로움에 대한 말씀을 앙구따라 니까야 6 6번 깨달음의 경에 나오는 63에 나오는 말씀, 깨뚜름 경에 나오는 말씀, 앙구따라 니까야 6번 경. 비구들이여, 번뇌를 알아야 한다. 번뇌들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번뇌의 과보를 알아야 한다. 번뇌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원인과 근원은 계속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번뇌의 원인이 뭐지? 무명이야. 어리석어서 그래. 전생에 너무나 업을 많이 졌어. 질투, 원망, 증오, 시비, 갈등, 대립에서 무명으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의 욕망에 집착해가지고 업을 많이 지었어. 그렇게 번뇌들의 원인과 근원은 무명과 가래와 탐진치 삼독이야. 번뇌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 것은 번뇌들의 강약이죠. 강한 번뇌, 강한 의도,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번뇌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뭐예요? 팔정도예요. 팔정도, 사제팔정도, 고진멸도, 괴로움은 어디서 오지? 가래, 집착에서 오는 거야.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소멸할 수 있는 길, 열반에 들수 있는 멸. 촛불의 108번뇌에 탐지지 삼독을 끌수 있는 멸, 그건 팔정도를 실천하면 돼.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된 것은 팔정도 수행을 하면 알 수가 있어. 비구들이여, 깨뜨름경 계속 말씀드립니다. 업을 알아야 한다. 업들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한다. 업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업의 과보를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을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업의 근원과 원인이라는 건 무명과 가래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업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업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의도된 업이냐, 의도되지 아니한 업이냐를 알아야 된다. 업의 과보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익으면 쓴맛을 보고, 성근종자 심은 단맛을 보고,

악근 정렬하시면 쓴맛을 본다는 과보를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업의 소멸을 인도하는 팔정도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알아야 된다. 지금 번뇌와 업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요. 괴로움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쭉 위에서 설명한 걸좀 이어서 추론해 주기 바랍니다. 괴로움의 차이점, 괴로움의 과보, 괴로움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과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된다. 비구들이여, 업을 알아야 한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업의 소멸. 업은요, 의도된 업이라도 팔정도에 의한 바른 수행을 하면은 소멸될 수 있다. 참회진언을 해서만이 소멸될 수가 없다. 특히 의도된 업은 참회진언 가지고는 아니 되겠다. 과실치사는 참회 가지고 될수 있으나, 그래,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하는 말인가? 업의 소멸을 인하여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서 하는 말인가?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다시 처음에 말씀한 말씀 다시 나오네요.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에 신부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 번뇌와 업과, 여기 저 번뇌 업하고 그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위에서 얘기한 거쭉 나왔죠. 처음에 번뇌 나왔고, 중간에 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나왔어요. 세 가지를 정경하는데,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차이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과보를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이 꿰뚫은 청정범행의 업의 소멸이라고 꿰뚫어 안다.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안다는 것은 업이라는 걸 그냥 생각낸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업을 나쁘게 화내고 그렇게 짜증이 날 때도, 날때 이게 나쁜 거야, 조견하고 통찰하면 이건 나쁜 거야, 빨리 그쳐야 되라고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불법을 모르면 부처님 법을 알아야 다시 자기가 고쳐서 개과천선하고 태어날 수 있고, 그런데 행복의 길로 이게 안 되면은 싸띠 알아차리고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업을 꿰뚫어 아는 것이다.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번뇌와 업과 고뇌를, 그들의 차이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과보를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그는 이 꿰뚫는 청정범행의 오멸 소멸이라고 꿰뚫어 안다. 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 성스러운 제자들은 업으로 꿰뚫어 알고, 원인과 근원이 이거 차이점을 꿰뚫어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업을 지을 수 있는 건 자기가 싸띠, 통찰, 조견을 안 해서 그래요. 욕은 나쁜 거, 싫은 거, 듣기 싫은 걸로 알기 때문에 욕 먹고 화내고 재의 화살 먹고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을 꿰뚫어 알고 꿰뚫어 소멸하고 모든 걸 알라는 얘기는, 욕은 실체가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 나는 먹을 안 먹으면 내게 아니야 라고 이해하는 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에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ARS 060-800-7001번을 정성껏 눌러서 향상일로의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 강연을 오는 5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닭일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

0: 마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정량사 건강왕님 지도법사 장안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청량사 법당을 가득 채워주신

눈안짜여가지고 눈으로 보시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 부드럽고 온화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족에게는 늘 나의 따뜻한 눈으로 또 얼굴에는 미소를 살띠면서 보아보지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바깥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는 뭐다? 연습에 연습을 해나가야 돼. 나의 아름다운 얼굴은 누가 만들어낸다? 화장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나의 미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해맑다 하잖아요. 그들은 바람이 없거든. 그냥 배고프면 앙, 기쁘면은 웃어주고, 즐거우면은 뒹굴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가면 갈수록 뭘 잊어버린다? 진정으로 순수한 나의 아름다운 면을 서서 잃어가고 있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잃어가느냐? 나의 위대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어떤 인격체를 해야 되는, 어떤 인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나오면은 경쟁이잖아요. 나는 당신보다 좀 잘나야 된다.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데 매몰되기 때문에 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서서히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되고 스스로가 행복하십니까? 하면 아니요, 저는 불행해요.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소를, 나의 좋은 점을 찾게 되면 내 얼굴에 언제나 미소가 떠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천만금을 가지고 있다, 있는 것은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됩니다. 즐겁게 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왜? 나의 편안함을 상대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상이 찌그러져 있는데, 불쾌해 있는데, 상대가 나를 볼 때 편안함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탄생을 할 때, 태어난 게 아니고 탄생을 할 때 상대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가족을 시작해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탄생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제나 밝은 모습, 좋은 모습, 상대가 와, 당신을 만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 이런 환희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스스로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이 되면은

또 저녁이 되시면은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될 때 부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한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한안시입니다. 화목할 화자, 온화할 화자입니다. 그러게 돼 얼굴 안자입니다. 부드럽고 평안한 얼굴을 항상 지니는 것입니다. 눈에서는 따뜻한 눈길을 주고 또 얼굴에서는 어떠십니까? 편안한 눈이 편안한 눈이 좀 어떻게 봅니까? 자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표정도 자동적으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편안한 얼굴과 눈길을 주려면은 내 마음 속에서 뭐 해야 된다? 편안 먼저 편안해야 됩니다. 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내 뜻이 아니고 세상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부족함이 있느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은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되어야 돼 하는 자기 자신만에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을 내세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뭐 내 육체부터 내 생각부터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상대의 의견을 의사를 존중해 주는 내 의사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의 의견과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늘 일상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순간을 순간순간 맞이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안시입니다. 말씀 원자에 대해 언시가 되어 있습니다. 친근미가 가득한 따뜻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언시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언제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전부 다 자녀들 갖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천방지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할 때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럴 수 있어. 그래 잘 놀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빠요. 그럴 때면은 어지르는 걸 보면은 어떻게 되죠? 네? 네,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좀 한 10대 때 되면 또 사춘기도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천방 그때는 완전히 날뛰게 되죠. 그럴 때는 또 내가 저런 자식을 놓지 않았어 이러면서 그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간다? 자녀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언어를 내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 눈높이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사춘기를 거쳤잖아요. 저도 50대를 갖다 거치면서 뭐냐, 50견도 걸려봤잖아요. 누구나 겪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만 겪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라는. 우리 손자, 손녀만 겪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겪어야 될 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노도 질풍 과 같은 시기를 다 겪었습니다. 내가 겪을 때 시기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내가 노도 질풍의 시기를 겪으면서 나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어. 포용의 눈으로, 이해의 눈으로, 또
어른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의 시기의 눈으로 안목으로 상대를 보아줄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나이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합니다. 가면 갈수록 나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누구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덕택으로 나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지냈어. 그 은혜를 나는 성장하면 커가면 커갈수록 그 은혜를 보답을 해야 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잘되고 못되고는 엄밀히 말하면은 부모님들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에 달려있죠.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열심히 사는 모습, 또 누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춰주지는 못하지만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지 못하지만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처음에는 왜 이런 것도 못해. 우리 친구는 어떻고 저것도 하면서 막 고아지감을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참 해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경제적인 사정이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사정으로 인해서 못 들어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 우리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되겠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효도라고 그러잖아요. 효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먹게 돼. 그럴 때 진정한 효도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따뜻한 말, 상대에게 필요한 말 하는 그런 인격체고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단단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자시, 그 다음에 상자시입니다. 평상 상자입니다. 앉을 자자고요. 자리를 찾아주거나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늘 밑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디 자리를 갖다 피크닉을 가면은 소풍을 가게 되면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나무 그늘이 좀 넓다면은 우리 한쪽으로 앉고 다른 가족들도 같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것. 그리고 어디 뭐 어떤 행사에 참석했을 때 자리도 있다면은 양보해 줄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 차 같은 거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우리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탔을 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그런 것이 다 상자십니다. 절에 와서도 기도 시간 때 되면은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빈자리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 좀 앉으려고 하면 아니야 이거 잘 뭐 미리 자리 잡아놨어요. 이것도 조금 뒤에 내 아는 사람 올 거예요. 이러기 보더면 아유 내 친구 자리 잡아놨는데 먼저 앉으세요. 우리 친구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꼭 내 옆에 앉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늦게 왔기 때문에 뒤에 앉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앞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상대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절집에 가끔 보면은 자리를 미리 찾아내고 앉으려고 그러면 아니 우리 친구 오기로 돼 있어요 하면서 못 앉게 하는 그거는 진정한 불자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냐 방사시입니다. 방방자입니다. 집사자고요. 나의 집을 타인의 거처로 제공하니다. 우리는 요사이는 우리 친구들이 오거나 어디로 가죠?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게 바로 방사시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저 핵가족 시대라 가지고 옛날 같이 집이 넓지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옛적에는 작은 방에서 다섯, 여섯 명 같이 자도 불편하지 않았지만 요사이는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를 잡아준다? 우리가 모텔이나 이런 데를 잡아주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데 잡아주잖아요. 그게 바로 방사신입니다. 상대가 힘들어 할 때, 상대가 하루 저녁, 잠자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내 집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사람이 푹쉴수 있는, 공간을 내가 제공해 준다는 거. 그게 바로 방사신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꼭 좀, 제일 처음에 방사신은 돈을 좀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서는 여섯 가지, 신시, 심시, 안시, 하안시, 언시, 상자시는 내가 충분히 돈안 드리고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치시라 했습니다. 이런 보시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했습니다. 인, 어질인자입니다. 어질인자. 인을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은 뭐냐? 충과 서로 보았습니다. 충이라는 건 정성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 가면 구호를 많이 하죠. 충성할 때, 나라에 충성할 때그 충성 충자입니다. 그런데 정성 충자도 됩니다. 그리고 서자입니다. 용서할 서자입니다. 용서할 서자는 배려할 서자입니다. 배려한다. 이렇게 공자님께서 인을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충과 서로 보았습니다. 충이란 자기가 서고 싶으면은 남을 먼저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하게 해주는 것이고, 서란 자기가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평생 지켜야 할 것은 뭐다? 서라고 했다. 했습니다. 나에게는 정직하고 엄격한 것이 충. 남에게는 관대한 것이 바로 서입니다. 남을 위함이 곧 나를 위함입니다. 사랑과 봉사는 남도 좋고 나도 좋은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뭐 됐나? 정성, 모든 행동을 할때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절을 할 때, 부처님께 절을 할 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면 뭐냐,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실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왜 실수를 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이 딴데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야. 하찮은 일이야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정성이 될 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입니다. 서. 배려하는 마음.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신 겁니다. 감사해요. 내가 왜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은 배려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 오늘 일요법회야. 나는 청량사에 가서 일요법회를 봐야 돼. 이런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바로 배려하는 마음. 그 배려한 마음이 쌓이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치 하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를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시 지계, 예, 이렇게

계율을 가져야지. 가질지에다가 계계자거든요. 지계. 계율을 지켜라. 우리는 절에 오면은 우리 불자님들 오계를 지켜라.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건 평상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엄격한 것보다는 우리는 평상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된다? 규율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법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잘 지키면 것이 바로 지계입니다. 동물을 죽여야 되느냐? 나와 관계없는데 우리는 사냥을 하잖아요. 그 생명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명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은 귀중하고 소중하고 동물들의 생명은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는 절에 우리 집에 제가 사는데 보니까 뭐가 와 있다? 고양이가 와 있어요. 들고양이 같으면 도망갈 건데 자꾸 가까이 와요. 누가 가다가 버렸는가 봐요. 그걸 왜 그랬습니까? 집에서 키운 거는 귀여워서 키웠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때 그거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나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가 뭡니까? 핥히기도 하고, 불쑥 그러고, 가끔 야옹야옹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버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지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양이를 갖다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규율을 갖다 놓는 우리가 또 각자 가정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적의 어른들은 꼭뭘 있었다? 집안의 가훈을 갖다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사이 분들은 가훈이 없어요. 없는 분이 많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불교에 갔는데 가서 절 하는 데마다 하는 게 보통 3월달, 4월달 되면 개강을 시작하면은 올해는 병우년이잖아요. 병우년 1년 동안 뭐 한다? 계획표를 한번 달달이 세워봅시다. 4월달에는 뭐 하고, 5월달에는 뭐 하고, 6월달에는 뭐 하고, 이런 계획표를 갖다는 달달이 좀 나눠가지고, 계획표도 되는 일은 다될 수는 없어요. 없지만은, 계획표를 세우고 생활하는 거와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생활하는 거는 다릅니다. 한데, 지금까지 제가, 아유, 스님, 제가 1년 동안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하면서 한 분도 와가지고 실천한 것을 말씀하는 분 드물어 못 봤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권합니다. 봄이 되면은 가족이 1년의 계획표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붙여놔라? 각 가족의 이름 밑에다가 그 계획표를 적어놓고 그걸 거실에 붙여놓고 언제든지 내가 이번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달에 이런 행동을 하기로 이런 것을 약속을 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 새겨 볼 수 있는. 그래서 열정이 식었으면은 그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순간순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 그런 규율을 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우리 남성과 여성 나뉘잖아요. 그게 남성으로서 해야 될 책임, 또 여성으로서 해야 될 책임, 남편으로서 해야 될 책임, 아내로서 해야 될 책임 이런 게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각자 잘 지켜나가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느냐? 아마 어렵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한 발부터 하나하나 뛰어보면은 하나하나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발걸음을 뛰지 않기 때문에

0: 못 나가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뛰십시오. 나는 충분히 내가 세운 그 계획은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나는 갖추고 있어.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가정을 행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 자신을 철저히 믿을 때 모든 행복은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할 때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확실해질 때 누구와 행복해진다? 나 자신에게 확신이 설 때만이 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훌륭한 존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격체임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뭐 한다?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느껴야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나는 열심히 뛰는,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방금 발견하게 되어있지. 어렵느냐? 어렵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의욕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만큼 훌륭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나는 이런 인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의욕을 가지게 되고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러게 됩니다. 그 사실을 갖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늘 말씀드려야지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긋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이 있어야 뭐가 나온다? 행동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갖다 바꾸게 되면은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아 이건 옳다 그러다 하면 옳은 눈으로 옳은 것도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내 마음이 맞지 않아 하면은 그건 마음에 안 드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면은 시선이 바뀌게 돼요. 시선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중요성을 아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바로 누구를 뭘 이룬다? 나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나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많은 선사들이 서서 돌아가시고 앉아서 돌아가시고 뭐 했습니다. 그럴 때 어야 하고 감탄만 하지 나는 그렇게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할 수가 있을까? 나는 그래 뭐네 하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사분들이나 조사분들이나 나나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끝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에게 순간순간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질문했기 때문에 끝없이 어떻게 된다? 좋은 말씀과 행동을 보여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서 갈 수 있고 서서 갈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습을 행동을 보이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모든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0: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0: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뭐하냐?
1: 구구단 외우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
0: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1: 구구는
0: 구령사.
1: 구구단 쉽다며.
0: 구구단만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구령사라고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헛나간 거라고.

0: 알았으니까 구룡사가 어떤 절인지 말해봐.
1: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는 아름다운 사찰이야.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고. 그래서 구룡사는 옛날부터 도선, 무학, 휴정 같은 고승들이 불법을 닫던 영서지방의 수찰이었다고.
0: 수찰이면 최고의 사찰이란 거잖아.
1: 맞아.
0: 수찰엔 어떤 전설이 있는지 궁금한데.
1: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원주 구룡사로 고고. 1300년 전 절터를 찾아다니던 의상 스님은 치악산에서 명당 중에 명당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연못이 있는 치악산 중턱이었죠.
2: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1: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9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3: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고? 인간 딸미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1: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3: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은 우리 거야. 저게 뭐지?
1: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의상 스님은 부적 하나를 연못에 던지며 용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2: 이곳에 사찰을 지어야겠으니 그만 승천하거라!
1: 그러자 연못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들이 사라지자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한 후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뜻의 구룡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0: 그럼 용들은 모두 동해로 간 거네?
1: 아니, 용 하나가 눈이 멀었었거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500년을 살았지.
0: 아휴, 불쌍하다.
1: 걱정 마. 착한 거북이를 만나 승천했으니.
0: 거북이? 혹시 거북바위의 거북이?
1: 오, 맞아. 그것도 구룡사 이름과 관계가 있지. 좋아. 이번엔 구룡사 거북이 전설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시대엔 치악산 산나물이 귀한 곡물이라 궁으로 보내졌는데 구룡사 스님들이 이 공납에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자 무력을 가진 스님들이 생겨나 공납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4: 나물값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오게.
5: 아니 어쩌다 이리 무력이 생기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1: 스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찰이 점점 쇠락해지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6: 저런 배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게. 그러면 쇠락의 기운을 멈출 수 있을 테니.
1: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바로 거북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죠. 하지만 구룡사는 점점 더 쇠락해져서 불자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또 구룡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5: 아휴, 원래 이 사찰은 거북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습니다.
7: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5: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 구 대신 거북구로 쓰면

0: 효과가 있을 겁니다.
1: 그렇게 아홉 구에서 거북 구로 이름을 바꾼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답니다.

0: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야?
1: 생각 좀 하느라고.
0: 생각? 무슨 생각?
1: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0: 이은, 불법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수덕사다. 수덕사는 관음 보살을 만나 창건한 사찰이거든.
1: 수덕사?
0: 충남 예산의 수덕사는 백제 때 세워진 천년 고찰이지. 스님들이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선원, 강원, 유런을 모두 갖춘 곳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수덕사는 덕숭 총림을 품은 큰 사찰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인 대웅전이랑 여러 유물들을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덕사로 고고.

0: 백제 홍주마을의 수덕도령은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낭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병에 걸린 수덕도령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1: 도련님! 드디어 그분을 찾았습니다.
2: 응? 정말이냐?
1: 네! 그분은 아랫마을에 사는 덕승낭자였습니다.
0: 수덕도령은 그 길로 덕승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 덕승낭자님,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3: 소원을 들어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2: 아, 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3: 저를 지어주세요.
2: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지어드리겠습니다.
0: 수덕도령은 덕승낭자의 소원대로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인지 번번이 불이나 완성이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은 완성되었고 마침내 수덕도령과 덕승낭자도 혼인을 하게 되었죠.
2: 이제 우리가 혼례를 마쳐 부부가 됐습니다.
0: 수덕도령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가 된 덕승낭자를 안으려는 순간 요란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덕도령과 덕승낭자가 놀라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죠.
2: 하늘이 우리가 부러워 장난을 쳤나 봅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3: 전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2: 아, 제자리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3: 바위 속이요.
0: 그 말을 남기고 덕승낭자는 버선 한 짝만 남겨놓은 채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2: 바위 속으로 사라지다니, 말도 안 돼.
0: 그 순간 덕승낭자가 사라진 바위에 관음버선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 저건 관음꽃인데, 그럼 덕승낭자가 관음보살이었던 건가?
0: 덕승낭자가 관음보살의 화신임을 깨달은 수덕도령은 덕승낭자를 만났던 산 이름을 덕승산, 수덕도령이 지은 절을 수덕사라 이름 짓게 되었답니다.
4: 결심했어.
5: 뭘?
4: 불법을 열심히 닦아서 나도 관음보살님을 만날 거야.
5: 에이, 저...

0: 앉으세요.
1: 그런데 이건 뭐야? 만공탑?
0: 만공 스님을 기리기 위한 탑이야. 만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불교를 지키기 위해 총독부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시거든.
1: 우와, 진짜? 엄청 멋진데?
0: 네, 좋아.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만공 스님과 만공 스님의 스승이신 경허 스님 이야기다. 고고! 해질 무렵 만공 스님은 스승 경허 스님과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2: 스님 천천히 가십시오. 다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3: 조금만 가면 된다.
2: 아유,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바랑도 돌덩이처럼 무겁고요.
3: 내 너에게 가르침을 줘야겠구나.
2: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3: 큰일은 죽어라 도망치면 될 것을.
2: 아유, 잡혀도 뼈도 안 남을 텐데. 어서 도망가요, 스님.
0: 그렇게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은 험난한 산길을 도망쳐서 겨우 절에 도착하게 되었죠.
2: 겨우 도망쳤네요.
3: 다리가 아프다더니 잘도 뛰는구나.
2: 그거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3: 만공아, 파랑이 무겁더냐?
2: 무겁긴요.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파랑을 맨 줄도 잊었는데요.
3: 그거다. 무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마음에 달린 게야.
2: 그러네요. 도망치려는 마음 때문에 아픈 다리도 있고 무거운 파랑도 있고. 스님,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0: 그 후로 만공 스님은 불법을 닫고 마음을 정진하여 나라와 불교를 지키는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0: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불교 동아리 템플 애플의 회장인 서성우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직 학생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거 얼굴이 엄청 앳돼 보여요.
1: 감사합니다.
0: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서성우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회과학대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서성우 회장님이 불교 동아리 템플 애플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 세 가지 키워드를 직접 뽑아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단과대에 처음 열린 불교. 해주실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학교가 동국대학교인데 그

불교 중립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단과대 내에서는 쉽게 불교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단과대 최초로 불교 동아리를 만들고 단과대학교 학생들끼리 함께 불교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단과대에 처음 열린 불교를 선정하였습니다.

0: 동풀이 창설되기 전까지에는 중앙 동아리 동풀만 있었을 뿐 단과대학교 별로는 불교 동아리가 없었는데요. 이 점이 조금 아쉽다. 단과대학교 학생들끼리도 한번 그 불교 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최초로 단과대 최초로 불교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동국대 대학교 자체 불교 동아리는 있었지만 동국대 각각의 단과대에는 불교 동아리가 따로 없었고 최초의 동국대학교 단과대 불교 동아리가 바로 템플 애플이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0: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1: 예, 제가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한 게 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헷갈려서 아니 동국대 불교 동아리가 없었어? 이렇게 헷갈리실까 봐. 그래서 불교 동아리는 원래 있었고 단과대에 불교 동아리가 없었던 게 단과대에도 각각의 불교 동아리가 이제 여러 개 새로 생기게 되었다. 그 중에 단과대에서 새로 생긴 첫 번째로 새로 생긴 동아리가 바로 불교 동아리가 템플 애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0: 네, 정리 감사합니다.
1: 근데 템플 애플이 무슨 뜻이에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0: 저희 동아리 명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명인데요. 템플과 애플이 합쳐졌습니다. 템플이라고 하면 좀, 이건 익숙할 것 같은데, 왜 애플이 붙여졌냐,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과학대이다 보니까, 줄여서 사과대, 해서 사과를 딴 애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템플과 애플이 합쳐진 템플 애플이 되었습니다.
1: 맙소사. 사회과학대를 동국대 안에 있는 사회과학대를 줄여서
0: 네, 맞습니다.
1: 사과대 사과 그래서 애플을 붙인 거예요? 아 진짜 기발하다. 정말 재밌네요. 요새 애들 너무 재밌네요. 저는 그런 약간 아재 개그씩 말장난 개그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평생 중학생이란 얘기가 있어요. 내가 중이다.
0: 중학생.
1: 아, 저 이런 거 아닐까요? 저 당황하셨죠?
0: 네, 조금 놀랐어요.
1: 수긍을 했나요? 욕은 안
0: 아니. 욕은
1: 했습니까?
0: 안 했습니다.
1: 그래요? 예, 웃자간 얘기예요. 예. 근데 아, 사과대도 똑같네요.
0: 네, 그런 의미에서.
1: 사회과학대, 사과, 그래서 애플. 예. 아, 너무 재밌어. 저 이런 개그 너무 좋아하거든요. 템플 애플. 저 템플 애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분이 있나요?
0: 저희가 템플애플 전용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그 카톡방에는 670명 정도가 있고
1: 670명이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올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저희가 불교를 조금 딱딱한 가르침으로 소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험 위주 프로그램들로 많이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카톡방, 단톡방이라고 하죠.
0: 네, 맞습니다.
1: 단톡방에 670명이 있으면 서로 한마디씩 하면 막 글이 다다다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나요?
0: 그래서 그
1: 예.
0: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그 카톡방은 공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1: 공지용으로만.
0: 그래서 회장, 부회장과 운영진 친구들이 그 프로그램 안내나 아니면 유의사항 전달용으로만 쓰고 있고 일반 부원분들은 그 거기서의 사담은 자제하기를 양해 부탁드리고 겐톡으로 나눠드리라 이렇게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개인톡으로.
0: 개인톡, 네.
1: 근데 상상을 해봤는데 670명이 있는 카톡방에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몇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나겠습니다 했는데 학생들이 예예예 670명이 네네네네네 올라가면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0: 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공지용으로만
1: 공지용으로만 굳이 대답할 필요
0: 네,
1: 없다.
0: 맞습니다.
1: 공지용으로만. 아, 재밌습니다. 아, 670명이 저 어쨌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우리 서성호 회장님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오셔서 많고 많은 동아리 중에서 불교 동아리 템플 애플에 들어가게 된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0: 저는 동국대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를 조금 가까이에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회라든지 아니면 템플스테이 같은 간단한 실행 활동 등에 열심히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0: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연들을 알게 되고 그 인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인연이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들과 공동체를 만들고 직접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추억을 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템플 F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불교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하고 좀 다르다. 우리는 이런 어떤 자랑거리, 특징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 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보통의 불교 동아리를 생각하시면은 뭐 딱딱한 경전을 공부를 한다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공부한다던가 이런 걸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템플애플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즐길 수 있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올해 처음 진행했던 템플애플 주간 축구대회였는데요.
1: 축구대회도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과대 동아리이고 각 많은 학과 학생들이 소속돼 있다 보니까 학과별로 나눠서 팀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를 하였고, 네,
1: 100명이.
0: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1: 저기 사진
0: 네.
1: 나오네요. 아유,
0: 이
1: 예.
0: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같이 땀을 흘리고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저희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랑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템플 애플 불교 동아리는 딱딱하면서 벗어나서 더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 축구 대회도 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서로가 배려하면서 동아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축구하고 논거 아닙니까?
0: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동아리 특성상 이제 학생들이 그 불교에 대한 그 턱을 낮추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목 활동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행 활동들도 함께 곁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예, 제가 웃기려고 했던 얘기고요. 너무나 좋은 활동입니다. 사실 학생들, 젊은 세대들은 불교가 딱딱하다, 고루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게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일단 아, 불교가 재밌구나. 절에 오면 재밌구나. 불교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재밌구나. 그런 걸 먼저 심어줘야 된다라고 저도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젊은 감각에 맞춰서 축구대회도 하고, 축구대회 하면서 연애도 해야 안 해요?
0: 선수와 매니저 사이에서 뭐 사랑이 싹트기도 합니다.
1: 이렇게
0: 네.
1: 웃자간 얘기였어요. 안 넘어가네요. 그렇게 좋은 친근한 이미지로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와 같이 즐기면서 불교 동아리를 한다 생각하니까 저도 진심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축구대회처럼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더 턱을 낮춰서 불교를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또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소개해 주실 게 있으면 또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저희는 그좀 고리타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경전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청년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이 문화 콘텐츠를 좀 위주로 만들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최신 밈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들이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카드 뉴스 등을 준비해서 저희 동아리의 활동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1: 저기 저렇게 사진이 나오네요. 뭐 SNS 사진인가요?
0: 네, 저희가 템플애플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올리는 내용들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템플애플에서 등산을 기획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사랑 사라카페라는 이 트렌디한 밈 사진을 이용해서 다 같이 등산을 가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1: 저
0: 그 축구
1: 수린쿵푸 아니에요?
0: 네.
1: 정말 저 팬이에요.
0: 저희가 이제 그 AI를 이용해서
1: AI를
0: 네.
1: 이용해서.
0: AI에게 템플스테이 모집을 위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봐라라고 시켜서 이렇게 락 공연을 하고 있는 사진으로 템플스테이를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1: 예. 너무 쾌쾌하고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님을 저렇게 신고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좀 그래요. 예. 부처님이 저런 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예.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말라 했는데, 스님들이 저렇게 기타 들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근데

0: 일본에는 해요. 네. 네,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실제로 일본에는 스님들이 헤비메탈 락그룹을 만들어서 노래 부르는 스님들도 있고, 예,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여튼 청년들이 좋아하던가요?
1: 반응이 뜨거웠어요.
0: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아, 뭐 좋다니까. 결과가 좋다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1: 아무래도 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거는 개강법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강맞이 법회를 준비하면서 신입 부원들은 이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 처음 개강법회에 왔고, 저와 그 지도법사 스님 이렇게 세 명이 주축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법당을 낯설어 하던 신입 부원들도 이 스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 점점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이 개강법회라는 게 처음 동아리의 시작을 알리는 이 행사인 뿐만 아니라 이 부원들에게 이제 불교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의 짐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0: 좋네요. 너무 좋네요. 예. 근데 제 짧은 생각에는 이제 젊은 아이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쉽게 친근하게 이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난 문화 콘텐츠라든가 축구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저도 이제 스님 노릇을 오래 했잖아요. 경전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 잠깐 유행처럼 믿다가 금방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절에 다니는 거지 진정한 어떤 마음의 어떤 힘이랄까? 종교적인 에너지를 못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는 지내시되 그래도 부처님 경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수행도 같이 해본다면 훨씬 더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예,
0: 또 이런 얘기하면 야 광호쌤이 그러는데 경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좀 해보래 하니까 애들이 아우 골이 타부네 또 이럴 수도 아닙니다, 있을 아닙니다. 거예요. 아닌가요? 하여튼 놀 때는 놀고 또 부처님 가르침도 한번 제대로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유의하겠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한번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야 불교, 기읍, 디귿, 시읍.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저 뭐지? 교도소? 교도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1: 교도소는 아닙니다.
0: 네. 그래서 구두쇠? 계단실? 기도실? 나 도저히 모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회장님 여쭤보면 제가 직접 한번 답을 좀 알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벼르고 왔습니다. 도저히 답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 무엇인가요, 회장님?
1: 기역, 디귿, 시옷은 요즘 신조어인데요.
0: 어쩐지 못 맞추겠더라.
1: 감다살입니다.
0: 감다살?
1: 네.
0: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감다살?
1: 이제 감이 다...
0: 삼겹살 이런 것도 아니고 감다살.
1: 감다살은 네. 이 네. 감이 다 살아있다라는 줄임말인데요.
0: 느낌이 다 살아있다.
1: 네, 맞습니다.
0: 아~
1: 즉, 뭐 트렌디하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유행을 잘 따라간다 이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0: 이야, 감다살. 네.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감이 다 살아있다. 네. 느낌이 살아있다. 이야, 왜 이걸 두 번째 키워드로 뽑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요즘 청년들에게 불교는 좀 어렵고 고리타분한 이런 종교가 아니라 그 청년들의 문화에 맞춰 트렌디하고 힙하게 변화하는 그런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불교 굿즈들이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 그거의 사례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더욱더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느껴져서 감다살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0: 감다살, 감이 네. 다 살아있다.
1: 네, 맞습니다.
0: 우리 불교계도 감다살 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1: 지금도 충분히 감다살인데.
0: 충분하게. 그러면 제가 아까 네. 이렇게 좀 놀고 문화 교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경전 공부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해봐라 하면 감다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구나. 역시 아니구나. 아, 역시 고리타브네.
1: 아닙니다.

0: 네, 아유,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예, 하여튼. 근데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에 놀러 와도 좋다. 젊은이들이여, 절에 와준 것만도 고맙다. 절에 와서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준 것만도 고맙다. 항상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제가 요 토크쇼에서 청렴불자님들 몇분 오실 때, 오셨을 때 항상 여쭤보는 게 요새 청년들에게 불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힙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또 지금 현직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입장에서 요새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불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지금?
1: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힙하고 트렌디한 문화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아리에서 이 불교 관련 굿즈를 주는 행사를 기획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두세 시간 더 일찍 조기 마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현재 불교에서 판매하는 굿즈라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들은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감다살 행사들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네,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는 힙하고 트렌디한 문화가 된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요새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그 굉장히 궁금해요. 뭐 직접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럴까 내가 꼭 늙은 사람이 된거 같네요. 젊은이의 입장에서, 대학생 입장에서 불교가 요새 이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아무래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기획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 중에 템플스테이를 좀 꼽고
0: 오,
1: 싶은데요.
0: 템플스테이.
1: 네, 저희 동국대학교만 하더라도, 저희 동아리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항상 템플스테이에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템플스테이를 가는데, 뭐, 그렇게 크게 돈을 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1박 2일 자면서 힐링도 할수 있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템플스테이를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이러한 메리트, 장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청년들이 이 불교를 좀 좋다, 힙하다, 트렌디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감다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감이 다 살아있네. 그러면 지금 우리 불교가 힙하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점점 받고 있는데, 앞으로 불교계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사랑받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지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들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시더라도 이 직관적이지 않거나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좀 어려운 말씀들로 전해주셨을 때는 그대로 넘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0: 아,
1: 같아요.
0: 어려운 거는.
1: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제가공해서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교계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뭐 새로운 기술과 접목을 한다던가 아니면 각종 트렌드나 밈 그리고 굿즈들을 활용을 한다던가 이러한 방식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 청년 세대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더 쉽게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항상 여쭤보면 항상 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친근하게 쉽게 다가가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 80년대처럼 사찰에, 불교 동아리에서 사찰에 선 수행하러 왔을 때 철야 3,000배 시키기 막 이랬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1: 철야 3,000배 시키기를 하면은
0: 웃자가지 그러면 안 오겠죠?
1: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0: 그래서 아, 왜 이런 얘기 왜 하자면 네. 우리 스님들 중에 옛날이 그립다. 아. 애들 오면 옛날처럼 철야 3,000배도 시켜보고 해야 애들이 깨닫는 바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0: 생각하기에 이렇게 템플 애플에서 불교 동아리에서 불교 활동도 하고 또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래서 불교가 좋다라고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교의 비움의 가르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0: 오.
1: 제가 사실 최근 4학년이어서 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스펙 관리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가는 건 없고 들어오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들만 굉장히 많습니다. 네.
0: 많죠.
1: 그래서 이 비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비워야 하는 시간조차도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이 비움의 철학을 배우게 되면서 이 비우는 시간마저 이 본인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라는 이 가르침이 저에게 크게 와닿아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네, 불교의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0: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차를 마시려면 찻잔에 있는 걸 비워야 차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더 좋은 새로운 걸 받으려면 좀 먼저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뇌과학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뇌를 더잘 활용할 것인가. 젊은 세대라서 아마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하도 유명해가지고.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안 하고 잠깐이라도 멍 때리고 있는 게 뇌를 더잘쓸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비우는 거잖아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많이 비우신 것 같나요?
1: 아, 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가
0: 갑자기
1: 않네요.
0: 표정이, 예. 비우려고 노력하고
1: 네.
0: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서성호 회장님은 집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나요?
1: 아닙니다. 저는 원래 조부모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0: 무교셨구나. 근데 스스로 좋아서 이렇게 또 불교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동아리 회장도 하고 계시고,
1: 네, 맞습니다.
0: 여러모로 이런 걸 저희 불교에서는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성천배 해보셨나요?
1: 108배까지만 해봤습니다.
0: 아,
1: 네.
0: 훌륭하십니다. 108배 한 것만 더 훌륭하십니다. 예. 3000배 해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그냥 놀리려고 한 얘기고요. 108배 한 것만 더
1: 네.
0: 훌륭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세 가지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무엇일까요? 마음도 팀플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음도 팀플이 된다.
1: 대학 생활의 고민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한껏 가벼워지는데요. 제가 템플애플 활동을 하면서 이 부원들과 서로 의지하고 함께 지내면서 이 팀플레이, 그러니까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배운 게 많아서 이제
0: 아, 팀플레이.
1: 네,
0: 예.
1: 마음도 네, 팀플이 된다라는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0: 그렇구나. 서로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연법이래요. 인연법. 너와 나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이다. 그래서 마음도 팀플이 된다. 그러면 마음도 팀플이 된다라고 했을 때뭐 재밌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1: 네, 아무래도 저희 동아리에서 진행한 템플스테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 동아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해야 되는 저 회장단과 그리고 운영진 친구들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도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0: 사람이
1: 네,
0: 많으니까.
1: 이 대규모
0: 예.
1: 인력을 관리해야 되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개성도
1: 네,
0: 제각각이고.
1: 맞습니다.
0: 예. 개 중에는 때리고 싶은 애도 있죠. 안
1: 노 코멘트
0: 넘어가네.
1: 하겠습니다.
0: 그것까지. 예.
1: 네.
0: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1: 네, 아무튼 기획을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뭐 식수 인원 조정까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이 과정 속에서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0: 힘들죠.
1: 부원분들과 이 부회장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나눠서 진행한 일이 잘 마무리되고 템플스테이가 무사히 끝나게 되면서 이 느끼게 된 바가 있는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이렇게 모두가 마음을 합심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헤쳐나갈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0: 우리는

0: 하나다.
1: 네. 원팀이다. 네. 으쌰, 으쌰. 네.
0: 저기,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또 뭐 여러 절도 다녀봤을 거고, 또 불교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여러 사찰을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다 좋았는데,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하는 어떤 가장 마음에 좋았던 사찰이 있나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사찰.
1: 저는 개인적으로 네. 낙산사였던
0: 낙산사.
1: 것 같아요. 그 낙산사에 제가 매료되었던 점이 뭐냐면 일단 경치가 너무
0: 기가 막히죠.
1: 네, 그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이 해수욕장도 있고 그리고 그 절에서 바다를 바라봤을 때 그렇죠. 마음이 탁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천하의 명당이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터는 다 절에 있대요. 예, 그래서 낙산사 싫다는 사람은 저도 못 들어봤어요. 낙산사 너무 좋죠.
1: 네.
0: 시원하죠, 바다를 보면.
1: 너무 좋습니다.
0: 네, 너무 좋죠. 자, 그러면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바뀌었나요?
1: 예전에는 대학 생활을 스펙이나 아니면 성적 쌓기용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템플FL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 내면의 마음 잡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곳을 갈 때 이 속도보다는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0: 방향이 중요하다.
1: 네.
0: 그 광고 멘트 아닌가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방향. 또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요?
1: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그 인연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는 이 불교 신회 활동으로 묶여서 만났었더라도 이 인연을 맺으면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그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정말 뜻깊은 일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0: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불교 동아리에서의 이런 활동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은 또 뭐 어떤 반응인가요? 또 주변의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나 뭐 불교 동아리 와서 이런 게 좋았다라든가 혹은 불교 동아리를 통해서 좀 변화된 친구다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요.
1: 처음에는 이 제가 템플FL 회장을 맡고 그리고 제가 불교 동아리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신입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는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왜 템플FL 가입을 안 하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 색채 때문에 조금 가입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0: 그 친구는 불자가 아니었어요?
1: 불자가 아니고 무교였습니다. 무교여서 우리 동아리는 물론 신회 활동도 하지만 그런 활동들보다는 좀 부원들끼리 좀 친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학교의 짐을 풀어놓기 위한 그런 동아리 요소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설득한 끝에 그 친구는 현재 템플FL 부원이 되었고
0: 네,
1: 그 이후로도 뭐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뭐 신회 활동을 비롯하여서 친목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부원이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불교 동아리가 단순히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종교 단체로서의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힐링되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용해주는 그런 동아리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참 좋네요. 불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평화라든가 행복을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템플FL도 이렇게 좋은 활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서성우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렇게 광호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 동아리도 그 신행적인 활동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를 제1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 신행적인 그 프로그램 외에도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0: 지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각종 밈이나 카드뉴스를 포함해서 조금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실행활동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심도 있는 고민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1: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교 동아리니까 그래도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건 이제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되 불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그냥 관심 있는 친구들 혹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친구들이 찾아온다면 뭐 종교와 관계없이 다 이렇게 포용해 주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0: 저도 잘
1: 예.
0: 부탁드립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서성훈 회장님, 토크쇼 갑피의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성훈 회장님, 갑피란 무엇일까요?
0: 저에게 갑이란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1: 요.
0: 네, 혼자라면은 할수 없었던 일들이 분명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옆에 있는 인연들이 저를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의지하는 과정에서 혼자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함께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갑이란 제 옆에서 함께 묵묵히 걸어주는 제 인연들입니다.
1: 혹시 AI한테 물어보셨어요? 완전 모범답안을 가져오셨네요. 갑이란
0: 네.
1: 소중한
0: 네,
1: 인연입니다.
0: 맞습니다.
1: 아, 참 좋은 인연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 진심으로 이렇게 젊은 청년,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져주고 불교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템플 애플 서성우 회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여러분들도 오늘 기분 좋으셨죠? 이렇게 젊은 불자, 청년 불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고3인 아이기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4: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0: 나인가 하고 이 하루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세는 오래걸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버려.
1: 오.
2: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3: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지영 선생님 자신 있죠?
3: 자신은 못 살.
4: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6: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전 찬성입니다.
7: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3: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4: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3: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3: 아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냐.
2: 뒤지는 어때?
3: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0: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 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 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한 호흡에 괴로움이 나가고 한 걸음에 생각이 사라진다. 펜을 들고 세상과 소통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아스팔트 위를 달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 치열한 수행이 있습니다. 달리는 웹툰 작가이시죠. 지찬 스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그리기와 달리기의 수행도 어떻게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지 지찬 스님의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0: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잘 계셨죠?
1: 예, 잘 지냈습니다.
0: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네.
1: 네.
0: 그래도 우리 BTN하고는 스님 좀 인연이 있으시고 방송도 하셨잖아요.
1: 네, 좀 부족한데도 불러서
0: 네.
1: 진행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0: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또 지대방 시즌 3 찾아주셨는데요.
1: 네.
0: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0: 네.
1: 예전에 인연이 있어서 불교 TV에서 웹툰을 그렸던 스님으로 진행을 했었던 어라 지찬 스님입니다. 진짜
0: 네.
1: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월화차차 유명했잖아요. 월화스님이신데, 그죠?
1: 네.
0: 네. 스님께서는 제가 앞서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웹툰을 그리시고, 또 달리기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아주 바쁘신 우리 지찬 스님이세요. 어떻게 이세 가지를, 우리 스님이 이세 가지를 한분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오늘 천천히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달리고 수행하는 스님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1: 네, 뭐 인연이 주어진 대로 하다 보니까
0: 네.
1: 솜방 다니다가 그리게 됐고, 그리다 보니까 또 달리게 돼서 이슈 몰이를 하는 스님 같이 됐는데,

0: 예, 그러다 보니 초대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 아이고, 스님. 그러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래도 뭐 그리시면서 달리시면서 그 가운데 또 한가함이 있으시죠?
0: 아,
1: 네.
0: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럼요. 네. 그 안에서 수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라 그림을

0: 얼굴, 그리고 또 실수도 아주 열심히 연발하고 있는 어리바리한 스님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1: 네.
0: 근데 어라를 탄생시킨 그 웹툰 그리는 우리 지찬 스님이신데요. 당시에도 스님이 웹툰을 그린다? 이러면 좀, 스님이 웹툰을 그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좀 의외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승복을 입은 마라토너이십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어떻게 달리기를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저도 이제 출가했을 때는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0: 그러게요.
1: 아, 그뭐 인연 따라 한 생각 떠올렸던 게 살이 붙게 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됐고 웹툰은 조금 저한테 약간 뭐랄까? 칭찬해주는 말로 들리고요. 웹툰보다는 이제 스토리가 없긴 하지만 카툰 같은 형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당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좀 알려지게 됐고 뭐 마라톤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진호 스님이 먼저 뛰셨기 때문에 아
0: 그렇죠.
1: 저런 분도 있구나 했는데 저도 어떻게 나이 들면서 제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새 유행하게 된 달리기를 하게 되면서 마라토너까지 그런 칭호를 얻기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0: 그럼 어라가 이제 달리기도 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스님,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1: 그렇죠.
0: 카카오톡에 스님 그림이 사실은 들어갔잖아요. 그 이모티콘으로. 그래서 사용하기 참 좋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안 나오죠?
1: 그게 이제 카톡 정책 때문에 종교 캐릭터가 이제 더 이상 입점이 안 돼요. 하마 오래됐죠.
0: 근데 어라는 그다지 종교색은 별로 없는데.
1: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정책 때문에 아직까지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좀 종교색을 약간 빼고.
1: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데 몇번 하다 보니까 저도
0: 도전을
1: 힘이
0: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달리기를 막 시작했을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달리기를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거든요.
1: 그렇죠.
0: 뭐 숨도 차고 심장이 터질 듯 하기도 하고 또 무릎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지찬 스님은 아주 슬림하셔서 무릎에 그다지 무릎은 안갈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무릎도 아프실 것 같고 아주 충격적인 기록까지 총체적으로 우리 스님이 좌절감이 있으셨다고요? 어땠습니까? 시작을 하시고.
1: 저도 이제 그 달리기 수행 능력은 정말 낮았습니다.
0: 그랬어요?
1: 예, 또 달리는 방법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체력의 저하가 왔을 때 이제 트레이너가 달리기를 권해서 이제 시도는 했는데, 저도 100m 달리기 정도만 알았지, 장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늘리라 그래서 그냥 동네 한 바퀴를 산보 수준으로 뛰고 뛰다 보니까 어느 날 동네 한 바퀴를 제가 뛰었고 거기서 자신감이 조금 생기니까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가 늘어나더라고요. 빨리 뛴건 아니었고 그렇게 천천히 뛰니까 저도 모르게 달리는 근육, 달리는 관절 이게 조금씩 그게 발전하게 되고 단련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풀코스를 뛰고 울트라를 뛰게 된 거지,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절대 뛸수 없는 거고, 누구라도 아무리 관절이 튼튼해도 처음부터 40km를 뛴다 그러면 다 망가질 거예요.
0: 쉽지 않죠.
1: 예.
0: 이제 점점 단계를 올려가는
1: 그렇죠.
0: 거죠. 무릎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단거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달리기 도전이 또 울트라 마라톤, 또 트레일 러닝, 뭐 철인 3종 경기로 점차적으로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어요. 지난 6월 초에 200km? 이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을 하셨다는데,
1: 예.
0: 어땠습니까?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1: 작년부터 해서 100km

0: 울트라 마라톤은 여러 번 뛰어서 좀
1: 100km는?
0: 많이 예, 예. 네. 그래서 좀 단련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네. 200km 또 종단 횡단 대회가 있는데 300km, 500km 넘는 그런 대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단련의 일환으로 네. 또 저를 테스트하는 일환으로 200km에 이제 처음 도전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단련이 좀 부족했는지 네. 처절하게 실패를 해서 100km 대회까지는 뛰고 100km 절반까지는 뛰고 네. 다음을 기약하면서 DNF를 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그럼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0km를 뛰셨습니까?
0: 네, 거리인데 저도 제가 부산 낙동강에 있는 그 네. 주위를 뛰었어요. 패충사 예. 인근에 있는 산과 그 길을 뛰는데 저도 길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거리상 그 쉬는 타이밍에 CP가 있는데 네. 그 100km 지점에서 옷을 한번 갈아입을 수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진행하면 부상이 오겠다 싶어서 네. 이제 주최 측에 얘기하고 이제 그 피니쉬를 이제 네. 선언했는데 그 실패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1: 그러시죠? 네. 네. 열심히 보통 마라톤 하면 42점 몇 킬로잖아요. 예, 그죠? 예.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네. 42km 뛰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다들 어려워서 중간에 네. 또 못 뛰기도 하고 그런데 100km씩이나 뛰셨는데 대단하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스님께서 출전한 대회만 네. 해도 어림잡아서 30여 차례. 네. 네. 그리고 거리로는 총 12,000km에 달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 달리기의 어떤 매력이 우리 지찬 스님을 이렇게나 열성적으로 달리게 했을까 좀 궁금해지네요. 네.
0: 어릴 때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네. 호흡 수행하면서 또 스님들이 기도나 수행을 하면 어떤 체험이나 개인만의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있으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을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108배라든지 절하는 거는 네. 뿔뚝 신심이 나서 한동안은 지속해서 네. 해도 예. 금방 또 이제 스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달리기는 이상하게 네.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매력이 있던 것도 아닌데 뛰고 나서의 성취감이 저를 계속 뛰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용으로 하면 뭐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이 네. 술을 마신다, 뭐 네. 사람을 마신다, 뭐 이런 용어까지
1: 그런
0: 가잖아요.
1: 네.
0: 이 달리기가 그런 것 같아요.
1: 달리기가 내가 달리기를 부르네요.
0: 예, 제가 뛰었는데 나중에는 달리기 자체가 네. 저를 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으로 거듭나게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1: 제가 늘 잘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스님들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그곳이 수행처고 네.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수행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포교를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우리 지찬 스님은 달리기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릴 때는 그리기
0: 감사합니다.
1: 수행이고 네. 그렇잖아요, 스님. 네. 그죠? 네, 그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이 최근에 네. 스님의 달리기라는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네. 달리면서 부처님 말씀을 또 다시 배우게 되셨다. 네. 뭐 느끼게 되시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몸으로 체감하는 경험으로 이렇게 풀어내셨는데 달리기를 얼마쯤 하시고 내가 이걸 글로 책으로 엮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0: 제가 원래 글재주가 엄청 없어요. 그리고 다동력이 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글 네. 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만화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하나 올릴까 이렇게 했었는데 네. 3년이 넘고 4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네. 제가 SNS에 올렸던 뭐 사진이라든지 어라 캐릭터를 가지고 썼던 짧은 글들을 보고 네. 출판사에서 이제 이렇게 컨택이 온 거죠.
1: 아, 그랬군요. 네,
0: 그랬는데 네. 제가 글을 긴 장문의 글을 쓰기에는 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겨서 네. 계속 거절을 했는데 네. 좋은 기회로 출판사에서 네. 좋은 그 어떤 기획안으로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스님 해서 그분들이 또 전문가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이제 고심하고

0: 하다가 수락을 했는데
1: 네.
0: 좋은 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 아유, 너무 좋지요, 스님. 그 또한 포교라니까요.
0: 네, 그분들 덕이죠.
1: 네. 그림과 글로,
0: 네.
1: 네. 스님의 수행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니까, 네. 너무 잘하셨고요. 그, 달리기 하면서 많은 경계가 있죠.
0: 아, 수없이
1: 네.
0: 있습니다.
1: 수없이. 훈련을 쉬면 폐활량이 떨어질까. 또, 조급증이 낫고, 더 빠르게 달리고 싶은 욕심도 생기실 것 같고, 또, 이 정도면 수행이 아닌 또 다른, 아니, 더큰 집착이 생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또 경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맞습니다.
1: 어땠습니까?
0: 사람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더 없는 희열과 만족감,
1: 네.
0: 그 활력으로 또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 꼭그 지점을 넘어서서
1: 네.
0: 중도를 벗어나서 한쪽으로 천착되게
1: 맞아요.
0: 다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나다 보니 이거는 일반인들처럼 달리기만 해서 그냥 그 어떤 희열과
1: 네.
0: 만족감으로만 살아가지고는 뭐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었고,
1: 네. 예.
0: 이걸 수행으로 또 스님의 어떤 입장으로 어떤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1: 네.
0: 난 그냥 힘만 빼다가 갈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경계에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회양하느냐,
1: 네.
0: 그 문제를 이제 책에 쓰면서 이제 저의 달리기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1: 예, 그러셨군요. 평소 때 이제 우리가 그 마라톤에 나가지 않더라도 평소 때 꾸준히 달리기는 하셔야 되죠.
0: 거의 뭐 매일 10km씩 뛰어요.
1: 매일. 그러시군요. 마라톤 대회 소식 있으면 설레이시나요?
0: 그럼요. 처음에 한 3년은
1: 네.
0: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대회를 나갈 정도로 몰두했던 것
1: 한 달에 한 번씩.
0: 같아요.
1: 대단하시네요.
0: 뭐 작은 대회도 있고 동네에서 계속 뛰기도 하지만 그
1: 네.
0: 정도로 매력이 있고 저 스스로의 어떤 충족됨이 컸는데
1: 네.
0: 지금은 조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스님께서 지금 32여회 참가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그 기록이라고 스님 스스로, 스님만의 기록이, 예, 뭐, 시간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뭐, 들어오는 순서로 따지나요?
0: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간으로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은 기록이 언제입니까? 뭐 가장 긴 거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대단한 기록은 아닌데 3시간 42분이 아마 제 최고 기록이에요.
1: 몇 키로?
0: 42.19. 아,
1: 아, 이제
0: 풀코스가요?
1: 보통 우리 풀코스 마라톤.
0: 그러니까 중간 정도 실력인데 그거를 더 올리고 싶어서 저기 훈련에 매진했던 적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부상 위험이 조금 강해서 요즘은 이제 거리로 천천히 뛰는데 길게 뛰는 수행 같은 어떤 그 울트라 마라톤에 조금 빠져서 그거를 뭐한 70대까지 한번 꾸준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은 마라톤 대회 소식 알려지면 설레기도 하고 또 빨리 뛸 때도 있고 또 많이 키로 수를 많이 뛰었을 때도 있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때로는 막 욕심에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담담하게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하면서도 나 지찬이는 수행자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번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뭔가의 가슴에 딱 터치가 되면 아, 이런 것이 깨달음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런 존재라는 성찰이 좀 가슴에 와닿거든요. 네,
0: 감사합니다.
1: 어떠셨어요?
0: 마라토너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잖아요. 일반인 분들도. 그래서
1: 그렇죠.
0: 그분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수행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마라톤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스님이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저만의 체험들을 거기에 이제 가미를 해서 저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스님 말했던 것처럼 욕심, 탐심치를 기준으로 네. 나의 달리기가 어떻게 승화되어야 될지 네.

0: 그리고 이것이 여러 불자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고 이걸 주제로 수행 삼아 달리기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를 표본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중입니다.
1: 그래서 이제부터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0: 아, 그럼요.
1: 올해부터 대출전을 조금 줄이고 네. 또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훈련에 집중하면서 네. 수행적 달리기로 균형을 잡아가고 네. 있으시다는데
0: 맞습니다. 네.
1: 그러면 훈련에 집중한다는 거는 호흡 훈련입니까? 아니면 어떤 훈련을 하시나요?
0: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데 네. 나중에는 호흡보다는 그 흐름을 집중하게 돼요.
1: 네.
0: 그러니까 호흡에 너무 집중하면 호흡이 더 텐션, 어떤 긴장이 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호흡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뒤로 가고 나의 리듬, 그다음에 길게 뛰면서 집중하는 마음, 그 긴 시간을 오롯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집중하도록 계속 지켜보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이 네. 좀 더 수행자에게 어울리는 대회가 아닌가 싶어요.
1: 울트라 마라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뭐, 철인 3종 경기도 그러면 참여를 해보셨나요?
0: 예예, 대회를 몇 번 나갔어요.
1: 네. 여러 번.
0: 여러 번은 아니고요. 저도 철인 3종은 수영이 조금 관건이다 네. 보니까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다가
1: 네.
0: 출가하고 1년 배워서
1: 1년 배워서
0: 예, 1년을 영법만 배운 거고
1: 네.
0: 1년은 장거리 수행은 네. 수영은 저 스스로 터득을 해서
1: 네.
0: 이제 뭐 밴드들이 있어요.
1: 네.
0: 그런 모임들
1: 그렇죠.
0: 거기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장거리 수영을 하면서 철인에 도전했던 거라 수영이 조금 관건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는 못했는데
1: 네.
0: 한 4번 정도.
1: 그러면 철인 3종 경기 중에
0: 네.
1: 그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수영?
0: 네.
1: 아니면 뭐 타고 가는 거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뭐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전거는 좀 느리더라도 조심만 하면
1: 네.
0: 넘어지지 않게끔 욕심만 그렇죠. 안 부리면 괜찮고 달리기도 그런데 수영은 자칫 잘못하면
1: 그렇죠.
0: 죽을 수가 있어요.
1: 네.
0: 방파제 안에서 하더라도
1: 네.
0: 제가 작년 가을쯤에 통영대에서 테스트 그 수영을 했는데 그게 800m밖에 안 돼요.
1: 네.
0: 근데 그 제 뒤에서 수영하던 사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1: 아, 그랬군요. 네,
0: 그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거든요.
1: 네. 안전 요원들이 옆에
0: 있는데도
1: 있지 않나요? 네.
0: 이게 사람들이 물에서 한 물을 한두 번 꿀떡꿀떡만 삼키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빨리 구해도 운이 좋을 때나
1: 네.
0: 그렇게 살아나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실려가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때 살짝 그 멘붕이 와서 한동안 오픈워터 수영을 하지 않았던
1: 네.
0: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네.
1: 네, 앞으로 위험한 거 하지 마시고
0: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네. 극복하기 위해서 수영도 배웠고
1: 네,
0: 달리기도
1: 그렇죠.
0: 길게 뛴 거라
1: 네.
0: 계속 도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1: 네, 앞으로도. 네, 그러면 이제 수영을 더 잘 익혀서
0: 예.
1: 하시는 걸로.
0: 알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달리기와 이 수행은 참 많이 닮은 듯 닮지 않은 다른 듯 또 이란성 쌍둥이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스님이 생각하는 달리기와 수행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0: 요새 한국 불교가 호흡 수행이 참 인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네. 것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면 긴 호흡을 바라보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금방 지치게 마련이에요.
1: 네.
0: 졸거나 무기에 빠지거나
1: 그렇죠.
0: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타성해졌는데
1: 네.
0: 이 달리기는 천천히 달리면 긴 호흡을 억지로 자력과 타력이 동시에 그 저를 수행하게끔 지켜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흡을 안 할 수가 없고
1: 네.
0: 살짝 힘들기 때문에 호흡을 계속 지켜보게 되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저에게는 수행에 있어서 타력과 자력 수행을 동시에 알아차릴 수 있는
1: 네.
0: 그 방법이어서 만약에 오랫동안 좌선 수행을 했는데 진보가 좀 없는 사람들은
1: 네.
0: 이 달리기를 접목하시면 자신의 호흡을 좀 더 채찍질하거나
1: 네.
0: 지켜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나 마련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권하고 있고
1: 네.
0: 다른 것 같지만 호흡 수행으로는 똑같습니다.
1: 네. 우리 40대 후배 스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럼요. 네.
1: 연세가 드시면 어렵잖아요.
0: 맞습니다.
1: 60대는 안 됩니다. 네,
0: 선방이든 수행 경험을 좀 갖춘 뒤에 네. 달리기를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달리는 장점이 훨씬 크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달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달리기 수행이 가져온 몸과 마음의 어떤 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0: 이거 뭐 의사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도 아니지만
1: 그래도 느끼는 게 있으실 네, 것 같아요.
0: 제가 경험한 바로 봤을 때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0: 용어가 없다가 뭐 공황장애랄지
1: 맞습니다.
0: 뭐 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달리기가 네. 상당히 거기에 효과적인 일들을 마련해줘요. 그 이게 어떤 생산성이 있는 운동은 아니지만 이 달리기를 통해서 자기 만족도랄지 네. 성취감이 생기니까
1: 네.
0: 자기가 어려웠던 부분을 달리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
1: 네.
0: 마치 예전에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네. 힘을 얻어서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1: 그렇죠.
0: 요새는 또 종교적인 부분이 많이 하락되는 사회 분위기잖아요.
1: 네.
0: 종교도 많이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떠나서 자기 극복을 하는 식의 명상들이 많이 네. 유행하는데 명상으로서의 그 어떤 다가감처럼 네. 달리기를 하면. 불자들은 종교성마저 생길 수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달리기를 통해서 마음을 극복하고 종교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 네.
0: 많은 분들이 네. 달리기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네. 되고
0: 그렇죠.
1: 예,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포교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예전에 우리들은 그저 도량 안에서 법당 안에서 자기 극복하느라고 하루에 3,000배 뭐 10,000배 이러면서 10만 배 정진한다 이러면서 절수행도 많이 했는데
0: 네.
1: 그렇게 활동적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달리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스님이 네. 어떤 이렇게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춘천 마라톤에는 어떤 종교와 사업의 장인 것 같아요.
1: 네.
0: 자기들이 원하는 문구를 뒤에다가 달고 뛰고
1: 달고.
0: 자기 자녀가 대학 입시,
1: 뭐
0: 결혼,
1: 네.
0: 자녀,
1: 네.
0: 어떤 사회 문제, 또 어떤 의사는
1: 네.
0: 자기 병원 홍보, 그리고
1: 너무 좋겠네요.
0: 네, 그리고
1: 네.
0: 가장 놀라웠던 거는
1: 네.
0: 신천지 분들도 여기다 써서 뛰어요. 근데 거기서는 다들 거부감이 없고
1: 네.
0: 그냥 자기 위주로 뜁니다.
1: 네.
0: 거기에 또 제일 놀랐던 건 법륜 스님 쪽에
1: 네.
0: 신도님들도 정토회를 딱 달고 뛰어요.
1: 네. 좋네요.
0: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포교도 되지만
1: 네.
0: 아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화합의장을 이루는구나.
1: 네.
0: 거기서 제가 제일 놀랬거든요.
1: 네.
0: 거기서는 서로 시비도 없고
1: 네.
0: 그다음에 서로 배타적인 모습도 없고요. 같은 로노로서 화합이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1: 서로 응원하면서.
0: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그런 자리에서 뛰다 보면 시야가 조금 넓어지고요.
1: 네.
0: 가장 또 힘들 때는 다 사라지고요.
1: 네.
0: 처음에는 힘이 있을 때는 그게 다 포용이 되고
1: 네.
0: 막바지에 이르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1: 네.
0: 관세음보살 하면서 뛰어요. 관세음보살.
1: 그렇죠.
0: 이렇게 돼요.
1: 네.
0: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심도
1: 네.
0: 어떤 고치가 될 겁니다.
1: 네. 자기 극복을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래서 네. 108배, 3000배 같은 네. 효과를 보시게
1: 맞습니다.
0: 될 겁니다.
1: 네. 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달리는 웹툰 작가 지찬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관심,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이 그리시는 웹툰 이야기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출가 후에 우연히 네. 스님께서 접한 한 권의 만화책 때문에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웹툰 작가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0: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참 만화 많이 봤거든요. 네, 여자아이들은 주로 막 공주 같은 그림 이런 만화 많이 보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어떤 만화책이 스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1: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그런 만화들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출가할 당시부터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수행에 거의 초점이 맞춰진 상태였는데, 선방 다니다가 이제 해제철에 은사 스님절에 다들 가서 조금 쉴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이제 사제 스님이 이런 만화책이 있어요 하면서 던져줬던 책이 화두같이 네칸 만화로 된그 일본 만화책이었는데,
0: 그래요?
1: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 수행하면서 저 스스로의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일반 작가가 네칸 만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불교 이야기를 너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걸 보고 조금 놀랬어요. 스님들은 말로 하기도 힘든 걸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근데 그림이 너무 단순했거든요.
0: 그래요?
1: 예, 그것 때문에 나도 내 얘기를 이렇게 짧은 글과 그림으로 옮기면 좋겠다 한 생각이 이제 웹툰을 하게끔 되게
0: 그러셨어요?
1: 됐어요.
0: 그러면 어렸을 때 그림을 좀 하셨어요?
1: 아닙니다. 전혀 못 그렸어요.
0: 전혀.
1: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릴 때 예전 만화 중에 졸라맨이라고 얼굴이 동그라미 있고 호수아비 같은 그 정도나 겨우 그릴까.
0: 줄로 그냥 쭉쭉 이렇게
1: 그
0: 표현하는.
1: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0: 그러셨군요. 그런데 스님 그림을 보면 그림을 배우신 분 같더라고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그릴까 싶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인연과 우연이 쌓여서 우리 지찬 스님 웹툰의 주인공, 그 어라 스님이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절대 평범한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캐릭터 이름 중에 어떻게 어라 스님이라고 했을까?
1: 제가 보니까 어떤 인연인지 몰라도 이제 호흡 수행에도 인연이 좀 있고 화두 쪽으로도 제가 인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제 개인 경험이 있는데 이 캐릭터를 그걸 녹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제동자 이런 거 너무 이제 너무 많이 나왔던 거라
0: 그렇죠.
1: 약간 너무 익숙하고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좀탁 눈에 띄고 귀에도 남고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고민이 돼서 없더라고요. 그래도 조계종은 화두 문중이니까 그거를 담고 호흡에 관한 이야기도 좀 담자 했는데 제 말버릇으로 어라? 이거 왜 그러지? 어라? 아, 그래? 그러면 이걸 늘 궁금해하는 게 이제 그 화두의 어떤 요점이니까 그걸 녹이는 어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냥 그거를 SNS에 한번 올렸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라 스님으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실수도 잦지만은 그 언제나 또 유쾌한 어라 스님이에요. 스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찬 스님께 어라 스님은 어떤 의미일까? 지찬 스님을 표현하는 어라일까?
1: 아, 그렇기도 하죠.
0: 객관화시키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이런 신분과 나이와 그런 틀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수행을 하지만 그걸 극복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스님이 조금만 유쾌하게 해도 저 스님 가벼워. 너무 진지해도 왜 저,
0: 맞아요.
1: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만화를 통해서 이제 저의 속에 있는 모습들을 끄집어내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울 같으면서도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체이죠.
0: 그럴 것 같아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걸 어라 스님이 전하게 하는 거,
1: 맞습니다.
0: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재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어라 스님 전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주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1: 제가 수행이 없었다면 사실은 출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수행이 없었으면 또 삶이 재미없어서 굳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라, 이 캐릭터에는 수행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제가 그냥 굳이 만화가가 될 이유가 또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어라는 늘 관통하는 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 그리고 이제 수행.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스님들이 출가해서 보통 스님이다 하면은 절에서 그저 기도하고 부처님 경전 배워서 뭐 강의하고 불자님들하고 법회하고 뭐 이러잖아요. 선방에 가거나 아니면은 저는 한몇 가지로 이제 스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봤어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서 이제 미디어 포교를 하고 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복지도 종사자도 있고 또 이제 문화 활동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다섯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우리 스님은 조금 특별하게 이제 문화 쪽으로 가야 될것 같긴 한데 특별한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출가의 인연이 좀 궁금해요. 네, 어떤 한 생각으로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되었을까?
1: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경로의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절에 오랫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0: 네.
1: 어떤 모태 불교적인 것도 있고 영향이
0: 그래요.
1: 있고요.
0: 네.
1: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시절에는 종교를 다 부정하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런데 제가 우연히 접했던 고승열전이랄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문학 시간에
0: 네.
1: 어떤 기생이 그 스님의 어떤 승복,
0: 네.
1: 뭐 장삼 이걸
0: 네.
1: 입고 춤을 춰서 극락에 갔다.
0: 어.
1: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승복을 입고 춤을 췄던
0: 그래요?
1: 그런 기억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인생의 문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깊이 중학교 3학년 때 그게 와닿아서 그때 화두적인 질문으로 제가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그 뒤로 그 다음날부터는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져서 아, 이쪽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금강경을 보면서 저 나름의 이상한 또 울림이 있어서 네, 돌아보니 집안에 있는 책들이 다 불교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님의 관심이 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출가를 거듭하면서 동국대 선학과까지 가게 된것 같아요.
0: 그러셨군요. 네. 근데 대부분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절에 빠져 있으면 또 자녀들은 또 굉장히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님은 또 어머니 법복을 입고 춤도 춰보고 직접 입어보시니까 어땠어요?
1: 그게 생각해 보면
0: 네.
1: 그게 법복이라고 문학책에는 써 있는데 어머니가 입는 건 보살 승복이잖아요.
0: 그렇죠.
1: 뭘 모르니까.
0: 네.
1: 근데 그렇게라도 인연을 지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어머니 절에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도
0: 맞습니다.
1: 불구하고 인연이 되려고 하다 보니면 또 예기치 않게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가끔은 회색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네, 설레이고 출가 전에는 그렇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이 잿빛 옷을 입고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렇게 설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스님들의 옷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네, 인욕의 옷이기도 하고 또 해탈의 궁극적으로는 해탈의 옷이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자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의 옷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설레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잘 살아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보면은 자신의 마음의 속도가 아니라 뭐 타인의 속도에 맞추기도 하고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회적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요즘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또 위축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 속도에 쫓기는 우리 현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서 스님께서 한 말씀, 달리기를 통해서 웹툰을 그리면서 또 수행을 하시면서 스님이 얻으신 지혜를 이럴 때좀 나누어 주세요.
1: 아,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저도 제 속도를 잘 몰라서 빨리도 달렸다, 뭐 늘어졌다 이렇게
0: 네.
1: 뭐 좌충우돌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간이 굳이 제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꼭 경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속도를 알고 남의 시선에도 주눅도 들어보고 또 타인의 어떤 시선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0: 네.

0: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위축만 돼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 수행의 발판이 된다라는 걸 아시고 잠깐 움츠려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나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시면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 그렇지요.
0: 스님들도 어둠 속에서 천착할 때가 있거든요.
1: 그럼요.
0: 네.
1: 낭떠러지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정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0: 네.
1: 우리가. 그렇지만 또그 두꺼운 벽을 뚫고 나오는 또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새로운 방향의 이 포교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이 불교적 감성을 전하는 그런 공방을 꿈꾸신다고, 들었는데, 앞으로의 우리 스님과 계획, 스님의 계획과 바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0: 뭐 마라톤을 저희가 보니까 수행처럼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70까지는 제가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제 작업실에 오시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작품 그걸 이제 전시하고 요즘 보면 스튜디오도 이렇게 AI 하듯이 제가 요새 AI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1: 그러시군요.
0: 유튜브로 또 제가 알리고 있어서 그런 거를 언제든지 상영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그 AI를 통해서 축원하는 노래를 좀 들려주고 그런 멘트를 좀 날려주면서 시대에 좀 맞춰가는 좀 센세이션 일으킬 만한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1: 저도 머리로는 여러 번 구상하고 집을 여러 채 지었다 부셨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롭게 공간을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개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가 변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맞추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도 스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목적 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말 잘이 시대에 맞는 우리 불자들이 와서 함께 토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스님 계획을 잘 성취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0: 예, 알겠습니다.
1: 오늘 지대방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달리기는 삶을 다시 배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처럼 우리의 삶 또한 어쩌면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웹툰과 달리기, 그리고 불법을 통해 웃음과 위로를 전하는 지찬 스님을 저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인욱 불자님, 박재웅 불자님, 그리고 최혜선 불자 가족 여러분, 수많은 부따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지대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밝고 힘찬 부처님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웃음)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0: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0: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네?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G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주년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불교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에서 향을 피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향을 안 피우면 기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을 안 피우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님들도 새벽 예불부터 향을 피우고 향만 피우는 게 아니고 입으로도 향을 피웁니다. 그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이라고 하는 거고 큰절은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전부 다 그 5분 향례를 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향례예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거고 그리고 하나 폈으니까 뭐 이렇게 중간에 뽑아서 다시 피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룰입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야만 신명과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을 청해 모실 때도 사시에 보면 스님들이 다 향화청이라 그래요.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고 또 입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절에서 기도할 때도 분향이 첫째, 그 다음에 천도제 같은 제를 지낼 때도 분향이 첫째예요. 분향이 첫째, 그리고 유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분향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향이 생략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세상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있고 생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은 생략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생략에 대한 권한이 스님들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신도분들의 어떻게 보면 권리죠. 향을 피우는 거는 신도들의 권리예요. 기도 성취를 위해서 그거는 생략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게 싫으면 왜 향로를 놓든가 밖에다가 향로를 놓든가 아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전통에서도 계속 있었던 룰들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에요.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9일이 지나면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 그냥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 근데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씩 웃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야. 근데 일단 판결을 받잖아.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동일 관계된 것은 동일 재판을 다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면 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걸로 걸 수는 있어도 같은 걸로는 다시 못 걸어. 그래서 한번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종결입니다.

49제는 대형 로펌을 쓰는 것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천도제는 광복절 특사예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천도제하고 49제는 완전히 성격이 분리되는 거예요. 천도제는 날짜를 협의합니다. 어차피 49제랑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다 끝난 거고, 이미 결정은 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천도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제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날짜에 괜찮겠어요? 이 날짜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을까요? 가족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세요? 이래가지고 내 좋은 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날을 공통으로 뽑아서 날짜를 정합니다. 아, 진짜요? 그 얘기는 뭐냐? 아,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성격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49제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고, 천도제는 그 관계 없어요. 그리고 49제는 단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 천도제는 10번 해도 되고 100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백중도 왜 매년 하나요? 백중은 단체 천도제입니다. 그런 걸 합동천도제라고 그래. 합동천도제라고 그래. 어떤 절에는 제사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제사를 붙여서도 지내요. 한꺼번에도 이렇게 막 엎어서 지내더라고요.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간대라도 다르게 끊어줘야 됩니다. 제사는 합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는 제사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뭐 이렇게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절에 지장전, 명부전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의 지장보살을 모신 곳이 있는 이유가 제를 동시에 돌려야 돼서 그래요. 합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 타임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으면. 그래서 그건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관음전은 보통 한 군데, 지장보살과 관련된 거는 두 군데도 있어요. 절에. 왜 두 군데를 놨지? 이 절은? 일거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나 이런 제에 대한 수요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시간별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절대 합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사를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부. 그걸 합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도 누구한테 맞춥니까? 지금까지는 남편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이 지금 막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위패 같은 거 쓸 때도, 한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성분 중심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유교적인 전통 문화에서는 부계 시족제라서 그래요. 부계 시족제. 남성 중심의 문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더라. 그리고 남들하고는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동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목욕 재계하는 재계입니다. 재계. 그래서 우란분절이라고도 하고 우란분제일이라고도 해요. 아니면 우란분제라고도 하고 우란분제. 거기서 제는 바깥쪽 제, 제사는 안쪽 제, 제사는 제비제. 목욕 재계할 때 제, 우란분제, 천도제, 49제는 제수생제, 아이제.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글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모제의 성격이 강해요. 추모제, 추모의례, 그 다음에 공덕을 쌓는다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합동으로 하는 추모의례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합동추모예요. 합동추모. 그것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 불교에서의 합동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모셔놓고 공덕을 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어드리고 아미타불 염불을 해서 속성으로 마일리지를 막 올려주는 거야. 올려줘. 끌어올려줘. 그래서 천도가 되게.
천도는 천과한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쪽

하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약간 속성으로 그렇게 하는 거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한번 판결 난건 끝입니다. 재심사라는 게 없어. 그래서 합동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공덕을 증장시켜주는, 그래서 불교의 제례는 음식을 먼저 공급해드리고 경전을 읽어드리고, 그 경전은 특별하지 않으면 금강경을 읽습니다. 금강경을 읽습니다. 금강경이 어떻게 보시면 지옥에서 나오는 경전. 지옥에서 나오는 경전이 유명한 게 화엄경하고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엄경 전기라는 데 보면 거기에 왕명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엄경 구절을 얘기했더니 지옥에서 방면됐다더라. 심판받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방면돼서 다시 살아왔다더라. 그게 그 개송이 그게 파지옥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좀 외워둬. 외워둬. 잘 외워둬. 그래서 그거 한번 던져봐야 돼. 그거 한번 던져봐야 돼. 딱 죽은 것 같다 이러면 상태 별로 안 좋다. 그 자식이 무슨 뭐 나를 천도시켜 줄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 일단 외웁니다. 외웁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이 그런 거 말고 얘기를 해보라니까. 그럼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패스. 아이고 씨, 제정신 아닌 놈 맞구만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종성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재지낼 때도 언제나 해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모든 제의식에 그게 들어갑니다. 약인용료의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파지옥주는 옴가라지야 사바. 그렇게. 근데 지옥주는, 파지옥주는 지옥을 깨트리는 진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송이 중요해요. 그 개송이 중요해. 그래서 화엄경에서 지옥을 면하는 개송이 그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외워둬. 그리고 태평광기에 보면, 제가 그걸 다 찾았다 그랬잖아요. 태평광기에 보면,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살아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금강경을 읽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예수제 때도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 천도할 때 늘상 제가 그래서 금강경 사경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강경, 그리고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관 위에 명정으로, 명정이라는 게관 위에 덮는 거예요. 그걸 금강경 탁다라니를 덮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가르쳐줘도 되는가 모르겠다. 지옥을 깨트리는 부적이 있어. 좀 너무 야리한 것 같긴 한데 있어. 그 다음에 극락에 왕생하는 부적이 있어. 그게 조선시대 때 많이 보이거든요. 아니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야리한 거뭐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마 화장할 때 넣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넣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승려들이었을 겁니다. 왜? 조선시대 때는 화장이 안 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화장을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데서 죽은 사람.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화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화장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식의 문화가 최근까지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화장하는 거는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화장을 했고, 아니면 뭐 부검을 했어요. 그래도 화장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매장을 했었어요. 지금은 화장이 다 일반화돼서 사람들이 뭐 화장하는 거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교의 제사하고 화장은 충돌 구조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굳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장이라는 게 기본 전제 하에 제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리잖아요. 고려 때까지 불교 시절이었고 화장하는 문화들이 많았는데 왜 조선에 들어서면서 화장이 국법으로 금지될까? 유교에서는 화장과 제사가 충돌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충돌하지 않고 서로 그냥 지팔 지은드는 정도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룰 자체가 충돌해요. 그래서 대전제가 화장으로 돼버렸다면 제사는 선택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제사를 굳이 지낸다면 그것은 추모의 의미가 강해지는 거지 귀신이 와서 밥 먹는다라는 의미가 사라진다. 이렇게 그래서 불을 다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하고 불교의 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는 추모의 의미가 있고 공덕을 쌓아주고 그로 인해서 천도를 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10번 하든 20번 하든 관계가 없어요. 충돌 구조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49제나 천도제는 화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화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화예요. 여기는 아예 시작부터가. 그리고 제가 단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사는 밤에 하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밤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하는 거예요. 11시 이후에 자시에 하는 거예요. 자시에. 그리고 그 집단의 남성분들만 참여자입니다. 여자는 준회원입니다. 남자만 정회원이에요. 왜냐하면 부계시족제이기 때문에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같은 성씨를. 그러면 딸도 같은 성씨 아닙니까? 갈 사람이죠. 갈참입니다. 갈참입니다. 며느리는 성씨가 다르죠. 그러니까 왜 며느리는 참여시키지 않나요? 성이 다릅니다. 그거는 같은 성씨만 들어가. 그리고 장애인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자나 이런 사람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래는 적자들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분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적통혈통에 들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 예전에는 장애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제사의 주체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원래는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룰이 그렇다고. 룰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리잖아요. 공자가 태어나게 되는 이유가 공자 아버지가 숙량흐리라고 하는 분인데, 공자 세가에 나와, 사마천에 공자 세가나 이런데, 숙량흐리라고 하는 분인데, 마누라 사이에 딸 하다가 아들이 나왔어.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올자예요. 올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소아마비. 예전에는 소아마비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소아마비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지금은 소아마비가 눈 씻고 봐도 없는데 예전에 참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소아마비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소아마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제주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딸 아들 했는데 하필 장애인이 걸린 거야. 그래서 씨바지를 두는 게 공자 어머니입니다. 안징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임신이 됐고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랬더니 딸 아들이 안징제라는 공자 어머니, 지금 공자는 뱃속에 있는 거야. 그걸 쳐내버렸지. 너 나가를 시전했지. 그래서 공자가 니구산 부자동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씨바지로 들어가서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임신은 했는데 남편 죽고 이제 참 안타깝지. 그리고 안징제가 또 그렇게 오래 못 살았던 것 같아. 그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살겠어. 좀 비극적인 거지.
그래서 자

밤에도 제사는 참석을 못해요. 그리고 제사에는 제사는 밤에 하는 거고 남성 집단만 하는 거고 그 집에 적통 남성들만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 반찬이 중요한 겁니다. 음식 공급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영혼으로 존재하고는 있는데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 그게 음식 공급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전 사람들은 고기 반찬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사 제자를 이렇게 글자를 쪼개보면 육달월이 들어간다. 그게 고기 육자예요. 고기를 채리고 채리고 채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상을 올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도 올리고 생선도 올리고 그게 메인이에요. 비싼 거. 비싼 거. 그리고 생선은 나중에는 이제 좀 영험한 생선을 올린다는 관점도 있어요. 좀 좋은 생선? 좋은 생선은 두 종류입니다. 비늘이 있거나 어라고 하는 거. 치가 아니고 어라고 하는 것들이 비늘이 있어. 잉어. 뭐 이런 식으로 치는 비늘이 있는 게 아니고 껍질이 있어. 갈치. 예. 다 그런 건 아니야. 고등어 이런 거는 또 어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가 그래. 대개가 그래. 그리고 수염 난 고기 또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수염 안 나는 사람은 세 종류. 여자, 넷이 어린애. 그래서 수염 난 게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염 난 고기를 높여줘. 그리고 수염 난 고기 중에서 비늘이 있으면 더 높아. 그러면 딱 계산해 보면 잉어죠. 잉어죠. 비늘 있는 생선이 아니면 올리지 않는다. 비늘이 갑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제사는 원래는 반문하고 남성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고기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라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위에만 할 수 있지, 밑에나 옆에는 할 수가 없어요. 밑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식이야. 자식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불가해요. 자식 제사 불가합니다. 뭐 삼촌이나 이모가 있는데 그냥 뭐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것도 재상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친밀도라는 것도 있거든. 피 농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피 농도가 뭐냐면 1촌, 2촌, 3촌 뭐 이런 게 피 농도예요. 피 농도라는 게 당연히 있고, 그리고 친밀도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뭐 형제보다도 삼촌하고 계속 같이 살았어. 그럼 그쪽에도 친밀도가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막 선택적으로 좀 달라져요. 환경이. 어떤 분은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건데 이 정도 인원이면 그래서 제사는 직계만 가능하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조선시대 때 왕위 계승과 같다. 왕이야. 왕 예를 들면 영조야. 아들이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죽었어. 그러면 사도세자 옆으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정조 세손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사는 자기 자리께 아니면 받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장남이 안 지내 그러면 냅두는 거지 차남이 지내는 게 아닙니다. 차남이 지내면 재앙이 내립니다. 차남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장남이 뺀돌거려 가지고 그런 집 많아. 저 안한닭하고 뭐 갑자기 교회를 가고 뭐 집사락하고 뭐 5만 이상한 약을 팔아. 그러니까 안 한대. 그래서 또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형제들만 있으면 다행인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걔가 안 하는데 너라도 좀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마음이 약한

거야. 그 어머니를 보고 하는 거야. 좋을 거 없습니다. 좋을 거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피는 통하는데 부정이에요. 체의구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체는 맞는데 몸은 우리 아버지 자식이야. 하지만 정위가 아니야. 할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이번에 내가 취업했잖아. 한턱 낼게. 이라고 사람은 내가 주변 사람들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 뭐 결혼했어. 내 자식이 결혼했어. 그러면 온 신분들 절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점심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장례도 이렇게 해서 잘하면 제가 이번에 점심 공양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전체 다 골든벨이지. 골든벨 딱.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딴짓한 사이에 옆에 놈이 냈네. 자기가 낼 자리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난 벌써 받아온 지 오래됐는데 어쩌죠. 받아올 수 있는 차남이 받아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장남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오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차남이 가지고 오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거를 내가 어머니 계셨을 때는 대충 이렇게 그냥 해. 그 뭐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어머니 체면을 봐서 해드리는 거야. 내가 뭐 간절한 효자는 아니지만 해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해드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 자식에게 그게 가는 건가요? 첫째 저 집으로 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조선시대에는 그런 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받아온 거는 적절한 방식으로 끝내버리는 게 맞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 제사는 밤에 하는 거고 그 성씨의 남성들만 하는 거고 고기 중심이고 고기 반찬 중심이고 그리고 직계 위에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자식도 안 되고 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그 혈통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논점을 보면 종법제라고 하는 건데 혈통에 대한 논점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제례라고 하는 이 재계 49제 천도제 같은 이런 제 그건 목욕 재계거든요. 밖으로 제자 재계라고 하는 것은 추모가 바탕이 되어 있고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 대목이 들어가요. 우리 절에서는 경전 안 읽던데요? 금강경 이런 거 안 하던데요? 아닙니다. 그 의식집에 보면 열반경, 그 다음에 법화경, 그 다음에 금강경, 그리고 화엄경의 엑기스 제일 중요한 대목을 한 대목씩이라도 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중간에 들어보면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이런 걸 해. 그게 지금 화엄경 파트를 그 한 대목으로 퉁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약인용렬이 삼세일체불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열반경 파트에서는 대부분 어느 게 들어가냐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기 들어가. 그러니까 다 한 구절씩은 빼놓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는 최소치로 이 정도는 해줘야 상도덕이지 라고 해서 요 4대 경전, 그러니까는 화엄경, 법화경, 그 다음에 반야경에서 해당하는 금강경, 그리고 열반경, 요 네 개의 핵심 경전들의 한 구절씩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로 영가 천도 종합 선물 세트로, 그리고 이제 스님이 거기에 추가로 금강경을 읽어줘. 시간이 좀 밭으면 16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또 16품 읽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좀 여유로운 스님이고 한번 징탕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한 방에 다 읽어.
그러면 밥 시간이 보통 1시가 넘어갑니다.

아니야, 진짜야. 그렇게. 그래서, 불교에 요 재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모 플러스 공덕을 쌓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먼저 드리고 음식을 먼저 공양을 올리고 경전을 그 다음에 읽어드려요. 의식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을 청해 모시고 그 다음에 영가분을 청해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법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음식을 먼저 돌아가신 분께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이건 유교의 제사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먹여주고 그 다음에 경전을 한번 읽어드리고 아미타불 염불을 해줍니다. 순서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공덕을 쌓게 해서 그 공덕을 증장시켜서. 그게 49제 천도제의 기본 룰이에요. 기본 룰이고 49제 천도제 뭐 우란분제 다 마찬가지예요. 낮 예입니다. 밤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아니고 채소 중심입니다. 이걸 소제라고 합니다. 고기 중심을 육제라고 합니다. 육개장, 채개장 들어보셨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기 중심의 제를 지내면 육제, 그 다음에 채소 중심의 풀만 올라가요. 그러면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이렇게. 그래서 불교의 추모제는 가까운 사람들을 다 해서 공덕을 쌓고 화합시키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들을 다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유교는 술래고, 불교는 달래입니다. 차례입니다. 차례. 그래서 차례를 올리면 불교예고, 술을 올리면 유교예요. 그리고 추석하고 설은 차례라고 하던데 왜 술을 올리나요? 그건 원래 불교의 추모예요. 원래 불교의 추모예. 그래서 낮에 하는 거예요. 해 떴을 때 하는 거예요. 밤에 하지 않는다고. 차례 밤에 지내는 집은 없어요. 설에 막 밤에 누가 그걸 떡국 먹고 있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칭이 차례잖아. 차례, 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원래는 차를 쓰는 불교 예법이었는데 나중에 조선을 거치면서 유교식으로다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추석하고 설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차례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왜? 그건 제사 범주가 아니고 현충일 같은 거예요. 현충일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지. 그것을 바꿔도 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꼭 6월 6일 날할게뭐 있어? 그냥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추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꼭 설이나 추석은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은 조금 더 여러분이 프리하게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사가 있어. 유교의 제사, 불교의 재계, 유교의 제사, 불교의 재계. 고사는 무속의 고사입니다. 무속의 고사. 그래서 고사가 언제 하냐면 이사 같은 거 아니면 개업. 그러니까 새로 뭐 업을 시작했다거나 이런 거. 고사의 메인은 고사는 그 집에 안주인이 하는 겁니다. 고사의 주체는 그 집안의 여성이 합니다. 여성 중에서 대장. 여성 중에서 대장. 제사는 남성 중에서 대장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고사에서의 메인은 팥시루떡입니다. 그리고 고사는 낮에 하는 겁니다. 낮입니다. 그리고 팥시루떡을 통해서 부정을 털어내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뭐 집을 새로 지었거나, 뭐 이럴 때 시작과 관련된 거야. 그러면 기운이 충돌한다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걸 했었어요. 여러분 세대까지만 하셔도. 그게

0: 여러분이 결혼할 때 사주단자를 가지고 함이 들어가. 동네가 시끄러웠어. 오징어 탈바가지를 쓰고. 어떻게 보면 짐 캐리의 마스크보다 더 대단한 마스크가 우리나라에 오징어 마스크가 있는 거지. 얼굴이 오징어야.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냐면,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이쪽 집안에, 쉽게 말해서 나무로 얘기하면 이쪽에서 자라던 나무를 이쪽에다 이렇게 옮겨 심잖아요. 두경수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가 몸살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크던 땅하고 뭐 토질이나 뭐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게 좀 다르겠지. 그리고 옮길 때 뭐 뿌리도 잔뿌리도 좀 상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시름시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사주단자를 가지고 그 시댁으로 시월드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옮겨온 그쪽이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죽으면 새로 뽑으면 되니까.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 폐백 때 대추하고 밤을 던지는 이유가, 대추는 벽사입니다. 삿된 것을 물으신다. 대추, 격조목 뭐 이런 거 있잖아. 빨간색을 가지고 일종의 파사고 똑같은 거야. 삿된 걸 물으친다. 밤은 전율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전율해라. 납작 엎드려서 입 닦고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밤 던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추까지는 괜찮은데 밤은, 그게 여성차별에 굉장히 안 좋은, 근데 그 뜻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밤율자하고 전율율자는 달라요, 글자가. 근데 그거를 음을 같이 해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에 오면 전율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러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좀 헷갈리니까 잘 몰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산인가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밤이 다산으로 쓰이는 적이 없습니다. 왜? 밤은 끼껏해야 세 개에서 두 개가 들어가요. 요즘은 종자계량에서 하나에 하나가 들어가고. 아니 맞다니까. 어렸을 때 밤 안 까봤어? 그러면 두 개에서 세 개. 제일 기준이 세 개예요. 보통 밤 까보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는 이렇게 납작하게 하나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그러면 세 명 나으라는 뜻이잖아. 아, 지금은 세 명도 인간 승리지. 하지만 조선시대 밤은 굉장히 그 당시에 평균도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율하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밤을 던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 며느리 받을 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추만 던지셔.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대추를 던지느냐?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제 몸살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거기에서 며느리가 몸살하는 건 됐고, 그건 다시 뽑으면 되니까.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지금 이게 센 놈이 들어오면 이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람을 잘못 들여서 집안이 절단이 났다, 애가 죽었다. 여기서 애는 내 아들이야. 전부 그걸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 그래서 그 기운을 잘 섞기 위해서 삿된 거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가, 함 들어갈 때 시끄럽게 하고 하면서 삿된 것들을 소리로 쫓아내. 네? 그리고 폐백 같은 거 이런 거 받을 때 대추 같은 걸 해서 이거 쫓아내.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셔?
1: 네.
0: 그와 마찬가지로 집을 신축했다거나 뭐 증개축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뭐 사업체를 새로 하면 새로운 게 벌어지니까 기존 판하고는 약간 다르겠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 뭐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야. 근데 거기에 상가가 10개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뭐 마라탕집이 생겼어. 그러면 이게 또 좀 변동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나쁜 것들을 털어내고 융합시키는 게 파실독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재산은 밤에 하는 거, 남성이 하는 거, 집게만 하는 거, 고기 올려놓는 거, 술 중심. 유교. 이건 유교.

종교는 집계가 아니고 아무나 다 에브리바디, 그리고 채소로 하는 거, 소재, 그 다음에 공덕을 쌓아주는 거, 그리고 낮에 하는 거, 그 다음에 술 대신에 차를 올리는 거, 그 다음에 고사는 여성이 하는 거, 그 집안의 어른 여성이 하는 거, 안주인, 그 다음에 기운을 섞어야 되니까 팥시루떡으로 그걸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걸 나눠 먹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사 가면 팥시루떡을 돌리고 이렇게. 그래서 떡도 내가 그게 있다 그랬잖아. 떡도 백설기는 제사용 떡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삿된 거를 쫓는 고사용 떡은 팥시루떡이고 팥떡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고사는 무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 무속, 이렇게 세 가지가 달라. 이 세 가지를 다 통해서 하나로 꿰뚫는 게 있어요. 오늘 지금 우람분절을 맞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 향은 선택, 이거는 뭐 선택 요소가 아니고 필수 요소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사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 재계하고, 그 다음에 무속에 고사하고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백중 49제는 합동천도제, 일종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떼거리로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고, 7월 보름이라고 하는 해제일에 맞추어서 그 동덕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더 마일리지를, 단순히 경전만 읽는 마일리지가 아니고 그 수행 마일리지, 스님들의 수행 마일리지까지 더해서 따블 따따블로 해서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4: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5: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3: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 강연을 오는 5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닭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6: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

0: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언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 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

0: 이어진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0: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 하나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소나무는 중심 줄기가 휘어져서 구불구불 자라는데요. 각자의 환경에 따라 구부러지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또 소나무는요. 비바람과 혹한의 추위도 잘 견디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꽃가루는 차로, 잎은 약재로, 솔방울은 연료로 그 쓰임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0: 구부러질 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연함과 강인함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1: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더라도, 인생에 어떤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소나무와 같은 마음으로 구부러질 지언정, 우리 부러지지는 말자고요. 적당히 유연하게, 하지만 뚝심 있게, 아셨죠? 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저희 쾌남들도 응원하겠습니다.
0: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네, 오늘 오프닝에서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 맞습니다.
0: 우리 궁디는?
1: 네.
0: 유연한 편입니까? 아니면?
1: 아, 유연하죠. 제가 수영을 오래 해가지고 몸이 유연합니다. 유연해요.
0: 네. 근데 뭐 좀 공칠 때 보니까 네. 뻣뻣 그 자세던데요?
1: 아, 그렇게 일부러 한 겁니다.
0: 예, 예. 같이 운동했던 분들의 얘기를 뭐 좀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왜 이렇게 운동 진경이 없냐. 이 정도로 좀 뻣뻣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1: 그러면 상디님은요?
0: 삐졌어요?
1: 아니요, 아니요. 네, 상디도 어떠십니까? 아,
0: 저는 뭐 거의 뭐 네. 연체동물입니다.
1: 아, 그런가요?
0: 연체동물, 예. 남의 문어, 남의 쭈꾸미. 예, 남의 오징어.
1: 그 정도로?
0: 예, 다음부터 오징어라고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오, 알겠습니다.
0: 예. 얼굴 빼고요. 몸만.
1: 알겠습니다.
0: 몸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 요즘 우리 궁디가, 우리 남궁진 씨가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1: 제가요?
0: 예, 네. 삼행시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1: 삼행시요?
0: 예. 오,
1: 삼행시 갑자기요?
0: 갑자기.
1: 오, 문제를 내주시는 건가요?
0: 오, 제가 내드리죠.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오늘 저희가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네. 소나무처럼 단단한 남자, 나상도로 삼행시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1: 나상도요?
0: 예, 나상도.
1: 갑자기요?
0: 예.
1: 네.
0: 자,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1: 네.
0: 나!
1: 나상도요?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열전.
0: 상!
1: 상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0: 도!
1: 도와주십시오.
0: 아오! 아유, 잘했습니다. 아, 저희가 아, 원래 소나무로 짜놨는데
1: 깜짝 놀랐습니다.
0: 갑자기 틀어봤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시네요.
1: 아, 고맙습니다.
0: 자, 저한테 시킬까 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쾌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의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쾌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

0: 다음 초대석 오늘의 손님 바로 이소나 씨였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0: 목련 라이브로 오늘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쾌남 열정. 그래서 인사드립니다. 가수 이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아, 반갑습니다.
0: 아,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노래
2: 감사합니다.
0: 방금 목련이라는 곡 들려주셨습니다. 네네. 어떤 노래인가요?
2: 이 목련이요. 미스트로포 우승자 특정곡이에요. 아, 그래서 장공장장님, 그러니까 네. 장윤정 마스터님께서 네. 이제 지어주신 곡인데요. 목련이라는 꽃이 되게 오랫동안 꽃봉오리로 있다가 누구보다도 활짝 만개하는 꽃이래요. 그래서 꿈을 품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때 미스트로 참가자들을 보면서 이 목련꽃이 떠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신 아주아주 귀한 곡입니다.
3: 아, 좋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남궁진 씨,
0: 네.
3: 목련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0: 목련의 꽃말이요?
3: 예.
0: 이소나 씨.
3: 아. 아, 느끼함도 늘었어. 저도 이제 뭐 아까 전에 목련의 꽃말이 뭔지 뭐 검색하고 했는데 다 이자뿌스요.
0: 이자뿌고
3: 네. 이제부터 목련하면 이소나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귀한 네. 그 뜻을 이제 막 활짝 더 활짝 펼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3: 아, 예. 그리고 우리가 오프닝에서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소나무. 우리 소나 씨 이름과도 좀 연관이 있네요.
0: 그러네요.
2: 네.
3: 우리 소나 씨는 소나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사랑하죠.
3: 사랑해요.
2: 사랑하죠. 아 근데 이유가 있어요.
0: 어떤 이유
2: 그러니까 때문에? 제 이름이 사실은 소나무 뜻이에요.
3: 진짜요?
2: 네네. 그 소나무를 보시고 아빠가 그 소나무가 그 열 가지 장생 중에 하나래요.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 건강하게 자라라고 이제 지어주셨는데
3: 장생.

0: 입지 않고 그 소나무의 소나라는 그 한글이 이쁘셨대요. 그래서 아. 소나무의 소나를 따서 제 이름이 이소나가 됐습니다.
1: 나 그렇게 보니까 소나무의 소나무라는 그 이름을 따서 많은 것 같아요. 나무라는 이름도 많고, 예, 소나. 소나 좀 생소하지 않아요?
2: 저 처음 들었어요.
1: 진짜요?
2: 네.
1: 저도 근데 세상에 정말 그 중복되는 이름들이 많지만 소나라는 네. 이름은 별로 없었던 것
2: 맞아요,
1: 같아요.
2: 맞아요.
0: 굉장히 저도 좀 유니크한.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제 이름이 되게 특별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1: 야, 내 이름 소나다?
0: 아니, 애들한테 하지 않고 예. 그 어른들한테. 어른들한테 막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너 이름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 뭐게요?
2: 한번 들어도
0: 자기 이름 좀 물어봐달라고.
2: 예, 기억에 각인이 되는 네, 그런 이름. 네. 예쁜 이름입니다.
1: 네. 원래 연예인들이 이름이 좀 평범하면 안 돼요. 네. 무조건 맞아요. 좀 특이하거나 이쁘거나 이래야 좀 기억에 남잖아요.
0: 네, 그렇죠.
1: 상도 얼마나 기억에 잘 남습니까?
0: 그렇죠. 네. 네.
1: 남궁진. 예. 얼마나 좋아요.
2: 감사합니다. 네,
1: 이름 좋은 사람끼리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1: 자, 크람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이소나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소나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2: 너를 알려줘.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이소나 씨를 알아가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소나 씨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바로 키워드 보여주세요.
2: 네, 키워드 보여주시죠. 고양이.
1: 고양이.
2: 아, 고양이. 그 어떤
1: 반려묘? 아니면 고양이상?
0: 고양이상은 좀 아니지 않아요?
3: 고양이상?
1: 아, 고양이도 요즘에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 네. 뭐 길고양이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있잖아요. 시베리아 뭐. 시베리아 뭐 그런 고양이 있잖아요.
0: 시베리아 허스키 아닌가요?
2: 강아지 아니에요?
1: 아니, 시베리아 무슨 고양이 없어요? 아니 그럼 시베리아 사람들은 고양이 안 키워요?
2: 사바나 고양이는 있어요.
1: 아, 죄송합니다.
0: 사바나 고양이.
1: 제가 알다 말아 가지고 지능이 약간 지능이십니다. 고양이는 어떤 뜻이에요?
0: 고양이요. 그 제가 어릴 때 좀 고양이 같은 애였어요. 진짜 어릴 때 저도 기억이 없을 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 제가 그 수직 활동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맨날 냉장고 위에 제가
2: 냉장고 위에
1: 올라가고 그랬어요? 진짜 왜요?
0: 냉장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없는데 냉장고 위에 올라가 있었대요, 항상.
2: 아, 어렸을 때부터
0: 가구를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네. 그래서 친척들이 보면은 애가 맨날 냉장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게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친척들은 항상 냉장고 위에 소나가 있었다.
1: 아, 근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0: 특이하죠.
1: 네. 아, 제 동생도 어릴 때 TV 위에 올라가서 막 떨어지고 뭐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혓바닥도 찢어지고 그래서 어릴 때 여동생이 남자 같고 제가 여자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0: 네네.
1: 예,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예, 몰랐어요.
2: 그리고 혹시 뭐 고양이를 실제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고양이 두 마리죠. 집사예요, 저.
2: 두 마리.
0: 네, 두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1: 양집사.
0: 네, 네.
2: 어떤 고양이 키우고?
0: 저는 이제
1: 시베리아.
0: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한국 고양이.
1: 한국 고양이.
0: 네, 한국 고양이. 네.
1: 그 노란색에 흰 줄 있는 그런 고양이인가?
0: 네, 치즈도 있고 이제 삼색이라고 해가지고 까만색, 뭐 하얀색, 노란색 다 섞인 친구도 있고 두 마리 기르는데 너무 예뻐요.
2: 삼색이는 암컷이죠.
0: 네. 맞아요. 네. 고양이 기르세요?
2: 저 고양이 길렀었어요.
0: 아니 왜냐면 삼색이가 암컷이라는 거 아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2: 맞아요.
1: 색이 세 개가 있으면 암컷이고.
2: 예, 암컷. 네네. 암컷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0: 네, 암 거의 대부분이 암컷이고 네. 수컷인 경우가 없어요.
2: 맞아요.
0: 근데
2: 맞아요.
0: 아시네요.
2: 아, 저도 고양이 좋아하니까요.
1: 저만의 고양이가 되어주세요.
2: 안녕. 죄송합니다.
1: 시베리아 고양이네.
2: 죄송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악바리.
1: 아, 바리바리 악바리.
2: 악바리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이거 그냥 내가 막 정말 막 악에 맞췄어요.
1: 주심력이
2: 뭐든지. 네. 그런 뜻에서 악바리를 맞아요. 갖고 오셨나요?
0: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국악할 때 그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말씀하신 별명이세요. 저는 악바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좀 승부욕이 있다 뭐 이런 거겠죠?
1: 어릴 때 보면 저희 때는 그 생활 기록부에 이 학생이 어떤 성향이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MBTI, 그 전에 뭐 혈액형.

0: 그전엔 사주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성격을 조금 알아내긴 했지만 그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좀 많이 적혀 있었어요?
1: 저요? 성실하다.
0: 아, 성실하다. 저는 그 선생님들께서 보는 눈이 한결 같아요.
2: 뭐라고 하셨던가요?
0: 주의가 산만하다. 아~ 이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예, ADHD라고 하나?
1: 네네네.
0: 예, 우리 그 추혁진 씨가 최근에 저를 만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은 성인 ADHD가 확실하다.
2: 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말로 예. 분위기를 주도한다. 아,
1: 예, 그럴 수 있죠.
3: 야옹, 야옹, 야옹.
0: 아, 좋아요.
2: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2: 근데 어떻게 갑자기 또 트로트로 전향을 하시게 되셨어요?
1: 제가 예전에 국악 이제 대학교 시절쯤에 대학교 졸업하고 이쯤에 그때 이제 퓨전 국악 팀이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약간 그게 유행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막 조금 요즘에 보시면 이렇게 한복인데 짧고 이렇게 이쁜 한복들 있잖아요.
0: 약간 이렇게
1: 퓨전
0: 말고. 한복.
1: 네. 네. 네. 그런 거 막 입고 이제 행사를 다니는 그런 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0: 아, 뭐 이날치 뭐 그런 분들, 범 내려온다.
1: 네네네, 뭐 그런 느낌처럼 이제 많이 이제 생겼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퓨전 국악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렇게 공연을 하러 가면 이제 조금 앵콜곡이나 이런 걸로 트로트 불러드릴 일들이 있었거든요.
0: 아, 그렇죠. 또 어른들이
1: 네,
0: 좋아하시니까.
1: 네, 좋아하시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한두 곡 부르다가 이제 전국순회 공연 같을 때 이제 또 한 번 트로트도 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악이랑 또 다른 대중음악의 어떤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소통이 잘 되고 막 무대에서 막 아는 곡을 불러주니까 박수도 막 많이 받고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트로트에 관심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잘못된 생각인가 하긴 했어요. 왜냐면
0: 아, 그럴
1: 제가
0: 수 있죠.
1: 네. 예고도 나오고 예술대도 나왔는데 갑자기 트로트를 한다는 게 약간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기 위해서
2: 트로트로 전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바리처럼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또 맞이할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0: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2: 네. 자, 키워드 보여주시죠.
0: 사마. 조만간 사우디로 이민 아니시죠? 예. 사막이요?
2: 사막에 사막? 뭔가 메말라 있는 듯한 그런,
0: 그런 느낌이죠.
1: 네, 맞아요.
2: 네. 사막 어떤 키워드죠?
1: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그 마음이 진짜 사막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본 적은 없지만
0: 네.
1: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뭐 그늘도 하나 없이 뭔가 그런 공간이잖아요.
0: 오아시스도 없고.
1: 네, 오아시스도 없고. 그때가 제가 이제 오아시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미스트로 3였어요. 네.
0: 그때, 아, 그럴 수 있죠.
1: 네, 네. 이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란 사람을 알려서 뭔가 어떤 그 다음 방향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제가 한 1년 정도를 미스트로 3를 위해서 진짜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살도 빼고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선 무대도 못 갔어요. 제가 제작진 예심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때 되게 마음이 좀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서 본선에 한 번의 기회라도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든 정말 내가 노력해서 다음 기회를 만들어보리라고 생각하고서 노력을 1년을 했는데 그냥 제작진에서 바로 떨어지니까 아 조금 나는 그냥 찾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인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때 좀
0: 늘상
1: 그랬었죠.
0: 저희가 이제 불교 말로 시절 인연이라고 항상 하잖아요. 우리 미스터트롯2에서 우승을 하셨던 성훈 씨도 1에서 고배를 마시고 2에서 또 이렇게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미스트로3 예심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상암에서 1층에서 소나 씨를 봤어요. 대표님과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거든요.
1: 네.
0: 저는 봤어요. 저는 이제 뭐 연습 때문에 갔었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심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참가자들이 몇몇 보였거든요.
1: 근데
0: 그때 소나 씨가 예심 때 있어가지고 당연히 본선은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보이길래 이게 말이 되나?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그래서 야 이게 참 실력을 떠나서 운이라는 것도 참 필요하구나
1: 네.
0: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운도 좀 필요했던 네. 것 같아요. 사실.
0: 아니나 다를까 보에서 네. 우승을 하잖아요.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
1: 아~
0: 네, 어쨌든.
1: 보는 눈이 너무 좋으시네요.
0: 예, 우리

0: 두 걸음을 뛰어가기 위해서 백스텝 한번 간 거예요. 아, 제자리에 뛰어서 네. 멀리 못 가요. 멀리 뛰기 그냥 이렇게
1: 도약을 해야죠. 그 도약의 발판이 미스트로 3였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3: 네. 자,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외워주시죠. 분신.
1: 분신.
3: 분신이라 하면 뭐 나의 어떤 또 다른 존재? 똑같은
2: 맞아요.
3: 또 다른 존재?
1: 그렇죠, 그렇죠. 네.
2: 제 맞아요.
3: 분신이 뭔가요?
2: 저한테는 노래입니다. 노래.
1: 노래.
2: 네. 어떤 트로트의 장르라기보다 저한테는 네. 노래. 왜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저하고 한 몸이었고 제가 선택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1: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2: 저 초등학교 6학년 되던 해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3살에 시작을 했어요.
1: 그러면 13살부터 시작했으면 10년째 지금 음악을 하고 계시네요?
2: 네. 10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1: 그러니까요. 아직 네. 얼마 안 됐네요.
2: 네,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1: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분신이라는 점.
3: 네, 그렇습니다. 네.
2: 그래서 저한테 노래는 진짜 저의 모든 감정의 탈출구, 해방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언제나 노래한테 기대고 그러니까 어떤 저의 희망적인 부분도 다 노래한테 의지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시간을 다 노래한테 많이 기댔어요.
1: 저는 그래요. 소라 씨가 성격이 어떻게 보면 저랑 완전히 반대거든요. 저는 어떤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에라 모르겠다 들이박자 이런 성격이고
2: 저 너무 부러워요. 네,
1: 근데 소라 씨는 제가 봐온 소라 씨는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해도 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2: 네. 맞아요,
1: 그냥
2: 맞아요.
1: 정정긍긍하고 네네. 혼자 참아내고 이런 네네. 성격인데 맞아요. 우리는 그런 거 못 잊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한마디를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거 쏟아내야 되고
2: 그러면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이 사람들한테 네. 무언가 내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2: 그래요? 예,
1: 성향이기 때문에
2: 방법이 없어요?
1: 예,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2: 그래요?
1: 예, 묵묵히 인내하고 내 마음 속에서 그 감정들을 다 소각하고 남편과 즐거운 대화를 하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2: 네.
1: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가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세요.
3: 근데 저는 소나 씨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2: 제 잘못인가요?
3: 잘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걸까요?
3: 잘난 소나 씨 잘못입니다. 참고 살아야 돼.
2: 그러니까 어쨌든 늦게. 평생 참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1: 예. 참는다기보다는 네. 모든 걸 포용한다.
2: 인내. 그렇죠. 포용한다.
1: 포용한다 이렇게.
2: 인내.
1: 우승자인데 그 정도 포용력은 있어야죠.
2: 알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코너 키워드로 이선아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이선아 씨의 취향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죠. 빠르게 네.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빠른 거 잘 못하는데.
3: 준비되셨나요?
2: 네.
3: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가보겠습니다.
3: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더 자신 있는 장르는 무엇인가요? 경기 민요 대 트로트.
2: 어떻게 이거 진짜 못 고르겠어요.
1: 뭐 경기 트로트 하셔도 되고요.
2: 경기 트로트입니다.
1: 어쨌든 트로트입니다. 예, 좋습니다.
3: 트로트. 자, 남편 강상준 씨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모, 성격.
2: 우선은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만났겠죠?
1: 네, 네 좋습니다.
3: 자, 더 어울리는 별명은 개복치.
2: 개복치요.
3: AI 소나.
2: 저 이거 완전 개복치요.
1: 개복치.
2: 네.
3: 자, 다음 중 더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건무 퍼포먼스 대 트로트가 아닌 노래 부르기.
2: 근데 이 트로트가 아닌 노래 부르기가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건무 퍼포먼스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3: 자, 역대 미스트롯 진 중에서 함께 무대에 서보고 싶은 사람은 송가인 씨, 양지은 씨, 정서주 씨.
2: 저는 송가인 언니 하겠습니다.
1: 가인 씨.
3: 네. 이렇게 밸런스 네. 게임.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좋습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네. 저희 밸런스 게임은 조금 대답이 뜨뜨미지근했다. 정확하게 경기민요도 아니고 트로트도 아니었어요.
2: 그러니까요.
1: 예, 왜 그렇죠. 그러신 거죠?
2: 네. 아니 근데 이 경기민요 20년 하고서 트로트 6년 했잖아요.
1: 네.
2: 그 경기민요를 제대로 안 부른 지 저도 6년이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기민요가 더 자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트로트를 잘 부른다고 하기엔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경기 트롯 딱 말씀해 주시길래
3: 겸손하신
2: 경기 트롯으로 네.
1: 그래서 이게 원래 겸손하예요 겸손하
3: 겸손하
1: 겸손해가지고
3: 겸손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 그 민요 이런 국악에도 굉장히 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뭐 악기를 맞아요. 연주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가야금
0: 병창. 예. 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하필 경기 민요였어요?
1: 근데 사실 처음 이제 국악이라는 걸 배우게 된 게 이제 사실은 경기 민요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제가 초등학교가 국악 동아리 시범 운영학교여서 그 학교가 매달마다 이제 매 년마다 한 번씩 국악 발표회를 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원래는 그 한국무용 중에 삼고무라고 혹시 아세요? 북 세 개 이렇게 놓고 막 뺑글뺑글 돌고
0: 막 이렇게 하는 거.
1: 맞아요. 원래 그거를 했었다가 그 동아리에서 이제 경기민요 선생님의 공연에 찬조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동아리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배웠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엄마한테 이거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엄마가 처음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끊어주셨던 게 지금 이제 전공이 사실 된 거거든요.
0: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죠.
1: 네네 맞아요. 예,
0: 저는 뭐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하고 있을 때.
2: 야
0: 그런 큰 결단을 네. 대단한 친구입니다.
2: 네,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경기 민요 그 전수자로 또 이름을 올리셨다고 정말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0: 대단한 거죠. 네, 네.
3: 혹시 이 자리에서 경기 민요 한 소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그러면 네. 많이 하시는 태평가를.
0: 태평가.
1: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한번 해보세요.
0: 짜증 내면 안 되죠.
2: 아, 그렇죠.
1: 그렇죠. 짜증 내면 안 되죠.
0: 야. 예, 해주세요.

0: 이 노래는 놀기노하면서 살아가세.
1: 경기 민요의 거의 뭐 히트곡. 아. 국민 그쵸? 히트곡이죠. 어릴 그쵸? 때 개사 정말 많이 했어요. 짜장을 시켜서 무르나.
0: 아, 그게선 아닌 것 같아요.
1: 예, 요렇게 많이 했었어요. 개사를 해가지고. 야. 그만큼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그쵸, 많은 그쵸. 많이 아는 네. 노래죠.
0: 많은 사랑을 받은 민요죠.
1: 예. 이런 게 전수자라고 하셨잖아요. 왜 네. 전수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 우리의 멋을 정말 끝까지 유지시켜야 돼요. 이런 거. 국악계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거예요.
2: 아 정말 국보급입니다.
1: 근데 트로트계에서는 보물인 거예요. 아이,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또.
1: 자 다음 좀 이렇게 다음 좀 불편한 키워드가 있었죠?
3: 네.
1: 아마 외모 키워드요? 성격이었나요?
3: 예 맞습니다. 아, 예. 그 남편분이신 강상준 예. 강상준 씨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그 성격과 외모 중에
0: 네.
3: 외모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0: 아 네. 우선은. 잘생긴 남자이기 때문에
1: 네, 네, 그렇죠.
0: 호감이 갔기 때문에 네. 연락을 했습니다.
1: 오, 좋죠.
0: 연락을 받아준 거죠.
1: 오, 좋죠.
0: 아, 참에 사람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두 분도 네. 눈앞에 이쁜 여자가 있다.
1: 네.
0: 그러면
1: 어디 있어요?
0: 마음이 어디 열리지 않나요?
1: 어디 있어요?
0: 눈앞에 이쁜 여자가 있으면 예. 마음이 열리듯이.
1: 뭘 열려요? 저 네? 열고 가요.
0: 아, 열고 가요?
1: 네, 이미 열려 뭐, 있어요.
3: 그거는 처음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3: 저희가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했단 말이죠.
0: 네, 네.
3: 근데 지금 결혼하셔서 행복하십니까? 저희에게 혹시 결혼 추천을 해주실 만합니까?
0: 아, 결혼을 추천하는데 중요한 네. 건 결혼이라는 제도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하고 하는 결혼을 추천합니다.
1: 그렇죠. 되게 초등학생 얘기하지만 뭐 이쁘면 좋죠. 하지만 말이 잘 통하고 성격이 잘 맞아야 돼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대화도 잘 맞아야 되고, 돼서
0: 뭐 유머와 코드가 맞는다든지 아무튼 예. 통하는 한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 근데 예, 근데 저번에 봤거든요, 저는 예. 실제로. 좀 적당히 잘생겨야 되는데 매우 잘생겼더라고요. 아니 배우는 배우다.
3: 아,
1: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3: 네네.
1: 가수라고 좀 달라. 넘어가시죠.
3: 네, 네. 넘어가시죠. 네
1: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3: 다음 중 더 어울리는 별명은? 에서 개복치 네. 대 AI 소나. 개복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0: 아 이거는요. 진짜 예. 저는 개복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저를 그렇게 긴장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시는지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저는.
1: 긴장을 했어요.
3: 긴장을 하셨어요?
0: 엄청 해요, 긴장.
1: 저희는 아까 전에 뒤쪽에서
0: 네.
1: 저기 매니저님 계시잖아요.
0: 네.
1: 매니저님이 막 뭐 두드리시더라고요.
0: 네.
1: 입력하면 바로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기계로 그냥.
0: 아이, 왜 그러세요?
1: 와, 엔비디아고, 이 뭐. 예. 어쩌고 나오더라고요.
3: 경기민요.

0: 예, 경기민용 원하면
1: 짜장은
2: 아 짜장이 아니구나. 아 근데 개복치는 뭐예요?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3: 개복치가 네. 약간 그 멘탈이 약간 이런 맞아요, 이미지가 맞아요. 있는데 그 이미지가 맞아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이 개복치가 그 뭐냐면 생선이 이게 되게 크거든요. 크기가 네. 네. 엄청 큰데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누가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돌에 여기 비닐이 긁혔어요.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하는 네,
3: 그걸 보고
1: 생선이
3: 스트레스 받아 죽는데요.
1: 개복치예요.
3: 그만큼 이제 멘탈이 약하다라는
0: 아, 진짜로요?
1: 네. 진짜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저는 개복치예요. 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저희 남편은 완전 저 개복치라고.
3: 전혀 그렇게
1: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무대를 많이 그래도 경력이 무대로 치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그렇죠. 국악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거든 이제 무대 위에서는 숨겨야 되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돼서 좀 이렇게 잘 감추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긴장을 정말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해서 사실은 연습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그 시간에 아... 의지를 해요. 그만큼 하면 제가 긴장을 해도 어느 정도는 되니까.
0: 별명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측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3: 맞아요.
1: 맞아요.
0: 예.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1: 네. 아, 그래요?
0: 예. 한번 아주, 예.
3: 네. 아주 우리 이선아 씨에 대해서 잘 네. 알고 계신 아, 분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네.
0: 자,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아, 안녕하세요.
0: 아, 윤선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4: 저는 지금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고
1: 거짓말 같은데 노래 연습 거짓말 같은데
4: 아니야 아니에요 아... 지금 노래 연습하고 녹화 연습하고 있어요
1: 아, 리허설 했나 보다
0: 병만 봐도 알겠네요 지금 가산이시죠
1: 네.
0: 예 가산이네요
4: 그런 것 같아요
0: 예 좋습니다
3: 시청하고 계신 우리 캐남일전 시청자분들과 팬분들께 자기소개랑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4: 네 안녕하세요 미스트로프
3: 트롯
4: 여정 윤여사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3: 아, 감사합니다. 아니 경연 동안 우리 또 소나 언니라고 부르시나요?
4: 언니라고 부릅니다.
3: 언니가 잘 챙겨주세요.
0: 저는 거의 삼촌이니까.
4: 엄청 잘 챙겨주고 소나 언니는 일단은 저는 엄청 엄마처럼 엄청 잘 챙겨주고 또 밥도 막 잘 챙겨준 때가 엄청 많았어요.
1: 밥도 잘 챙겨.
3: 밥도 잘 챙겨주고 중요합니다.
0: 네, 밥... 이게 저희 네. 경연 때 제가 그 메들리를 같이 했었잖아요. 메들리
1: 네,
0: 미션.
1: 맞아요, 맞아요.
0: 저도 성훈 군이랑 같이 했을 때 네. 그때 정이 정말 많이 쌓이거든요.
1: 아,
0: 그때부터 깊어진 사이가 맞으신
1: 네,
0: 거죠?
1: 네, 저도 그때부터 한 팀을 하게 되면서 윤서랑 진짜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지금도 진짜 뭐. 딸 같은
0: 그렇죠. 자 우리 윤서양 윤서양이 네. 보기에 소나 언니 별명으로 AI 소나 개복치 둘 중에 어떤 게 더 잘 어울려요?
4: 저는 AI 소나요.
0: 아 그럼 이게 맞네요.
3: 본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0: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4: 일단 언니는 노래 부를 때 정말 그 발성 하나하나가 엄청 AI처럼 그냥 완전 그냥 쭉 뻗어나가는 게 보여요. AI처럼 틀리는 게 하나 없고.
0: 그래픽 카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 윤서양도 AI 윤서거든요.
1: 아, 완전
3: 너무 잘.
0: AI 윤서양 노래를 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3: 아 그럼요.
1: 예, 윤서양 노래 불러줘.
0: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제 노래 해봐도 될까요?
0: 아, 네, 당연히 좋아요. 너무 좋죠. 네.
4: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노래 문경세제 한 소절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4: 선세도 높게 높은 생지야 감사합니다.
1: 아니 잠깐만 들어도 진짜 잘하죠.
3: 잘하죠.
0: 네. 오늘 통화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
3: 네.
0: 예, 앞으로도 좋은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화이팅!
3: 화이팅!
0: 아, 애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귀엽냐.
3: 아, 에너지가 넘칩니다, 진짜.
0: 좋습니다.
3: 자, 우리 윤윤서양과 전화 연결.

0: 말도 해봤고요. 자, 질문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더 어려웠던 것은 건무 퍼포먼스 대 트로트가 아닌 노래 부르기. 봤거든요. 건무. 네네네. 이렇게 칼 가지고 춤추시고.
1: 그 무용을 사실은 전에 했었을 때 이렇게 짧은 단검은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진짜 긴 장검을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팀 미션 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중간에 짧게 제가 건무 퍼포먼스를 솔로로 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조금 책임감 때문에
2: 힘들죠.
1: 네. 책임감 때문에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건무가 제일 어려웠어요.
2: 쉽게 생각해봐도 그 트로트가 아닌 노래를 부른 걸 저도 들었잖아요. 잘해요. 너무 잘해요. 일단 기본적인 발성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건무 퍼포먼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까 역대 미스트롯 진 중에 함께 서보고 싶은 사람 송가인 씨를 택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1: 사실 저는 이제 가인 언니를 보면서 제가 트로트의 꿈을 키웠기 때문에 미스트롯 1 때 제가 트로트를 하고 싶던 지망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봤던 오디션이었어서 저한테는 그 가인 언니가 처음 이제 시작해서 진을 받기까지 과정을 제가 보면서 응원을 했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송가인 언니하고 무대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2: 언젠가 그 무대가 꼭 이루어지리라. 뭐 그건 현실적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당연히 있을 무대라고 생각하고 꼭 기대하겠습니다.
0: 그러면은 그 송가인 씨와 무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무대를 좀 해보고 싶으세요?
1: 저요? 아무래도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무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좀 가창력 있고 좀 난이도 있는데 호소력 있고 이런 어려운 곡? 왜냐면 이 듀엣을 하게 되면 저도 그 상대방한테 배우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2: 그렇죠.
1: 뭔가 언니가 잘하는 장르를 부르면 제가 배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2: 그런 것 같아요. 듀엣이라는 게 상호 보완 작용을 꼭 하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2: 이 사람의 빈자를 내가 채우고 나의 빈자를 이 사람이 채워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 다 완벽해서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0: 자,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너무너무 센스 있게 답변해주신 이소나 씨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나상도
0: 남궁진의
2: 그럼 열정!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저는 정통 트로트 준비했는데요. 네. 임영정 선배님의 사랑아.
2: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소나 씨 사랑아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이소나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잠시 후 이소나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나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1: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그 딱 그 프로의 딱 그 매너가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노래도 잘하시고
0: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불러볼까요?
0: 예.
2: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조 키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네. 아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냥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 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 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3: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0: 관문사. 연인은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0: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전철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3: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게.

0: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1: 괴이한 일이군네.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2: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4: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5: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6: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7: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9: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0: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9: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1: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돌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죄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0: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

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만해로도 대장정 이틀째 민족의 역사와 미래 세대가 이을 정신을 따라갔습니다. 고구려 유적을 통해 일제의 총칼 아래서도 꺾이지 않았고

0: 건 민족의 자주의지와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이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스님은 물러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려놓는다며 총무원장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벼랑 끝 병원전법의 현실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10명에 불과했던 직원 불자회가 대규모 신행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의료원을 취재했습니다. 전통기법으로 국가유산을 되살리는 장인들의 손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4명의 작가들이 한국불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탱화 90여 점을 복원 제작해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사원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와 불교계가 사원 꼭대기에 차트라를 다시 얹겠다고 하자 학계에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고구려 유적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를 누볐던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 2016 만해로드 대장정 두 번째 여정은 과거의 찬란한 역사와 미래 세대가 계승해야 할 민족 정신을 함께 따라갑니다. 양육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 중국 대련과 단동을 거쳐 고구려의 옛 숨결이 살아 숨쉬는 집안 땅을 밟은 만해로드 대장정 둘째 날. 일제강점기 만해 한용운 스님이 압록강을 건너 만주 벌판을 누비던 때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유랑하던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장정단은 고구려 최고 영토를 넓힌 대왕의 위협이 새겨진 광개토 대왕릉비와 광개토 대왕릉을 찾아 민족의 찬란했던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이어 동방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장군총을 탐방하며 고대사의 민족 정체성과 근대 독립운동 정신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2: 우리 학생들에게도 크고 강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대국이 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그런 이제는 교육의 아젠다라든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 100여 년 전 국권 피탈, 압록강을 넘어 이 땅을 누볐던 만해 스님에게 고구려 역사는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집안 일대의 웅장한 유적들을 통해 일제의 총칼 아래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을 민족의 자주의지와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유적 탐방을 마친 대장정단은 서민교 교수의 특강으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서 교수는 만해 스님이 만주와 서간도 일대를 거닐며 품었던 사상적 고뇌와 독립운동사적 의의를 밀도 있게 풀어냈습니다.
3: 만해 같았으면 어땠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후세들한테 그 정신을 좀 물려줬으면 어떨까? 실천해봤으면 나갔지만 그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몸 경험이 되었으면 이번에 좀 더 의미를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광개토 대왕릉비의 웅장함과 장군총의 기상, 학술적 깊이를 더한 강연까지 이어진 둘째 날의 여정은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과 동국대 건학 120주년 정신이 하나로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됐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이 길을 다시 걷는 이유도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해의 정신을 오늘의 교육과 미래 세대에게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에서 BTN 뉴스 양주근입니다.
0: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이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념스님은 어제 오전 10시 영월 법흥사주지 삼해 스님을 통해 총무부에 사직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물러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월정사 교구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특히 출가자 급감과 청년층 누수 등 한국 불교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방향성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스님은 재임 기간 단기 출가 학교 운영, 자연 명상 마을 옴비 개원, 만월 노인복지관을 통한 노후 복지 실천, 조선 왕조실록 환수 등 현장에서 검증된 오대산 실천 모델을 언급하며 이런 대안적 콘텐츠가 전국 24개 교구로 확산돼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행이 곧 정책이고 정책이 곧 수행임을 강조하며 사부대중을 향해 입전수수의 정신으로 세상의 등불이 되는 정진을 함께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벼랑 끝에선 병원점법의 현실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온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다수 병원법당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상주 지도법사와 체계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변화의 현장이 있습니다. 한때 10명에 불과했던 직원 불자회가 대규모 신행 모임으로 거듭나며 병원점법의 새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서울의료원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뛰어납니다. 직원과 환자들이 함께 모인 세미나실에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발언이 울려 퍼지고 다 같이 명상으로 마음속 소음을 잠재웁니다. 한 달에 두 번 서울의료원 법당이 봉행하는 정기법회 현장. 점심시간을 이용해 신심을 증장시키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1: 보살이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로 범어로서 인도말이죠. 보디 사트바. 자, 그렇게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도자를 보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0: 서울의료원 직원 불자회는 10년 전만 해도 회원이 1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법사가 병원 법당에 상주할 수 있게 병원 인근에 처소를 마련하고 매달 소정의 보시금을 지원한 겁니다. 전국 비구니회와 불교영적돌봄협회가 함께 힘을 보태면서 직원 불자회는 60명에 달하는 큰 신행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2: 너무 힘들다 그러면 법당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럼 스님이 항상 거기 앉아 계시니까 삼배하고 스님하고 잠시 이야기 나누고 오면 마음이 엄청 평온을 찾고 엄청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0: 단순한 기도를 넘어 환자와 의료진의 아픔까지 현장에서 즉시 보듬는 영적 돌봄. 이처럼 현장을 지키는 지도법사의 상주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는 병원전법을 포교와 치유라는 본래의 역할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1: 항상 있으면 언제든지 환자들도 찾아오고 불자가 아니어도 그냥 관심 있는 분들,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병실 다니면 내려가면 명상할 수 있나요? 가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0: 불교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구축해야 할 전법 시스템의 모범답안은 소리 없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3: 체계적인 지원과 상주 지도법사의 존재는 텅 비어있던 병원 법당을 전법의 중심지로 바꿔놨습니다. 개인 원력에만 의존하던 병원 전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곳 서울의료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이자 한국선불교의 매글이었던 현봉당 근일대종사의 삼재가 어제 안동 봉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삼재에는 고운사회주 호성스님과 주지 등운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 등이 동참해 근일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평생 수행과 교화에 헌신한 삶을 기렸습니다. 봉정사 대웅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은 독경과 연불 속에 큰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평생 수행으로 정법을 지켜온 삶을 기렸습니다. 호성스님은 큰스님께서 남기신 법향과 수행정신이 우리들의 정진 속에서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며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현봉당 근일대종사는 평생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며 참선 수행과 후학 양성에 헌신했으며 고은사를 비롯한 여러 도량에서 수많은 불자에게 간화선 수행의 길을 전한 한국선불교의 대표 선지식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기법을 원형 그대로 이어가는 작업은 우리 국가유산을 지키는 보존 방식인데요. 한국 불교사를 품은 탱화를 당시 제작 방식 그대로 복원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전통기법으로 국가유산을 되살리는 장인들의 손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탱화 속 각양각색 모습의 천신들이 금방이라도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생동감을 자아냅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반짝반짝 빛을 내는 가루들이 눈에 띄는데 당시 기법 그대로 비단 위 석채를 사용해 그려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색인 청색과 적색, 황색, 백색, 흑색만을 사용해 종교적 위상을 구현하는 데 힘썼습니다. 35년차 탱화 작가 금용 김윤우 씨가 복원한 조선시대 해인사 대적광전 124위 신중탱화입니다.
6: 124위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림이고 예전 방식 그대로 국가유산을 전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전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국가유산 전승협회가 서울 마루아트센터에서 지난 22일부터 5일간 제9회 국가유산 복원전을 개최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총 24명의 작가들이 한국 불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탱화 90여 점을 복원 제작했습니다. 전시된 작품 옆에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작품 설명과

0: 와 복원에 참여한 작가들의 신심과 원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전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해석을 할 수도 없고 전통을 아는 사람은 재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군가에게 연결해서 물려줘야 되니까. 그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0: 김 작가는 문화재가 박물관에만 머문다면 살아있는 문화재는 될 수 없다며 많은 사람이 우리 문화재의 의미와 관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수행하는 마음 그대로 한붓한붓 그릴 때 이 그림이 어떤 영향을 불교도들한테 미칠지 이걸 생각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그려야 되는지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0: 사단법인에 이어 최근 공익법인 등록을 완료한 국가유산 전승협회는 기법 전승을 위한 환경 조성과 장학 사업 등 다양한 원력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이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불교계가 사원 꼭대기에 우산 모양의 성물인 차트라를 다시 얹어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만들겠다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역사적 근거가 없던 학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석조 피라미드 형태의 불교 건축물 보로부두르 사원. 8세기 샤일렌드라 왕조 시기에 세워진 이 사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최대 불교 기념물이자 매년 전 세계 불자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는 성지입니다. 지난 2024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원 꼭대기에 우산 모양 장식인 차트라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추진하려는 정치 불교계와 반대하는 문화유산학계의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차트라 설치에 대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영향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학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불교계는 차트라 설치가 사원의 종교적 의미를 완성하는 복원이자 보로부두르를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키울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불교에서 차트라는 부처님의 존귀함과 깨달음, 중생을 향한 가호와 보호를 상징하는 핵심 성물입니다. 이에 따라 차트라가 사원의 외형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불교의 영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4: Percayalah bahwa cara itu bukan semata-mata menjadikan umat Buddha semakin euforia tidak. Kuncinya adalah bagaimana membangkitkan spiritualitas sebagai umat dan masyarakat bahwa candi Borobudur agung ini memang perlu ada payung.
3: 반면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문화유산의 가치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종교적 의미만 내세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원 건립 당시 이야기를 담은 벽화를 보면 사원 꼭대기의 중심탑과 똑같이 생겼지만 차트라는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 건축물에 장식을 더하는 문제를 넘어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인류가 공동유산을 보존하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개입이라는 시각입니다.
5: 아리산 디니아 itu harus menjaga otentisitas. Persoalannya dengan catra tanpa prosedur yang benar, akumulasinya, akumulasi masalah Borobudur yang bisa jadi menarik perhatian UNESCO untuk memikirkan kemungkinan apakah dia akan dimasukkan dalam endangered.
3: UNESCO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이미 과거에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상업개발 문제로 유네스코로부터 주의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철저한 역사 고증이나 유네스코와의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Nah, itu bagi saya pribadi itu cukup kuat untuk menunjukkan bahwa memang mereka itu menceritakan perjalanan itu dan puncaknya itu memang di stupa Borobudur. Dan kalau cerita itu berakhir dengan stupa Borobudur yang tidak bercatra, saya mengatakan ya lebih kuat bahwa memang tidak bercatra.
3: 세계 최대 불교 유산의 역사성과 종교적 상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산사에서 마음의 보물을 찾고 시원한 여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창원 성주사는 지난달 30일 경내 설법전에서 초등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음 오.

0: 오늘 주제로 제37회 어린이 보리수 템플스테이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참가 어린이들은 사찰 예절, 싱잉볼 소리 명상, 108배, 시원한 물놀이, 레크레이션 등 재밌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특별한 우정을 만들어갑니다. 주지 법안 스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며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마음을 바르고 착하게 쓰는 지혜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8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무원장 선거 제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소회를 밝힌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주경 스님 인터뷰 소식, 그리고 불교학 학술지들의 뛰어난 연구 성과가 드러난 KCI 인용지수 분석 결과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주경 스님이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주장에 대해 종단을 선거판, 정치판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길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경 스님은 직선제가 곧 민주주의라는 건 환상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제도 도입은 세속 정치화이자 퇴락의 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현행 간선제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만큼 교구별로 식견 있는 대중이 대표를 세우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임기를 마무리하는 주경 스님은 제18대 중앙종회 4년에 대해 100점 만점에 70점이란 평가를 내렸는데요. 종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나 견제와 감시란 본연의 역할에 지나치게 수동적이었던 점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삼원 통합 이후 예산과 사업의 뒷받침이 부족했던 점을 과제로 꼽았으며 교량 역할을 하는 선명상 역시 행사 중심을 벗어나 내실 있게 뿌리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원칙과 기본을 세우며 종회 본래의 기능을 살리려 노력한 의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주경 스님의 소회는 종단이 나아갈 길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KCI 2025 인문학 분야 인용지수 분석 결과 불교학 관련 학술지들이 철학과 타 종교학 분야보다 높은 중심성 지수와 낮은 자기 인용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인문학 연구 막내 위치를 보여주는 KCI 중심성 지수에서 불교학 학술지 21종은 평균 1.38을 기록해 철학과 종교학, 신학을 모두 웃돌았는데요. 상위 25% 비율도 23.8%로 가장 높아 전반적인 중심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자기 인용 비율 중앙값은 불교학이 10%로 가장 낮아 내부 인용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학술지별로는 대각 사상이 중심성 지수 1위에 올랐으며 불교학 연구가 2년 KCI 영향력 지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동아시아 불교 문화는 논문 151편과 피인용 65회로 생산량과 피인용 횟수 1위를 차지했고 한국 불교학이 그 뒤를 이어 연구의 규모와 중심성을 함께 확보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2: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식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 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여기 마을 축제가 열리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전통시장에 가면 상인들의 안부부터 묻는 이가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솥을 넉넉히 끓여 사람들과 밥상을 나누는 사람. 이 동네 토박이인가 싶을 만큼 정겨운 모습이지만 사실 스님의 고향은 한국이 아닙니다.
1: 아유보완, 저는 길산사 주지사를 맡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온 면선입니다.
0: 광주특별시 광산구 도심 속에 자리한 작은 사찰 길상사.

0: 스리랑카에서 온 명선 스님이 주지로 있는 곳인데요. 스님이 이곳의 주지 소임을 맡은 지도 어느덧 1년째.
1: 2025년 7월 달에 주지 소임 맡게 됐고, 길산사는 몇 년 동안 주지 스님이 안 계셔가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길산사 위치한 이 지역은 많은 외국인들과 선주민들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입니다. 다문화 보기를 위해서 길산사의 주지를 맡고 지역사회 본사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 은사스님께서 권유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0: 스님이 주지로서 꿈꾸는 것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그 꿈을 하나씩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선 스님이 공들여 준비한 날. 마을 사람들과 이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다문화 어울림 축제가 열렸습니다.
2: 이 행사는 지역 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그 세계 문화 체험하수도 있고, 이제 외국인과 선주민의 또 가까워지는 함께하는 그런 문화 체험 행사입니다.
0: 행사장 곳곳에는 세계 각국의 전통 공연과 다양한 먹을거리, 그리고 문화체험이 펼쳐졌는데요. 축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명선 스님.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분주하게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3: 다 준비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4: 다 됐어요.
3: 하면 안 돼요.
4: 케어만 밖에요.
3: 케어만?
4: 케어만 우리 스님이 카코트 케어만 봐주세요.
0: 때로는 참가자가 되어 함께 어울리고 축제의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3: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만큼은 축제를 준비하는 스님이 아닌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마을 사람입니다.
3: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5: 러시아 만두예요.
3: 러시아 만두. 와. 많이 먹는 만두.
6: 부지.
3: 부지. 부지. 부지라고 합니다. 음식이.
6: 스님께서 직접 연락해서 이분들 다.
3: 예, 예, 우리 동네 살아요. 우리 가까운 데 살아요. 길산 살아.
0: 이날 함께한 이들은 단순한 축제 참가자가 아니라 스님이 직접 인연을 맺고 초대한 이웃들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아니, 담백하고 생선으로 만든 거라서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 한국 음식.
8: 이거 먹고 싶어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만들지 몰라서 먹고 싶었는데 만들지 몰라서. 근데 여기 와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했어요.
0: 스님에게 포교와 수행은 법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축제의 열기는 무대 위로 이어졌는데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서툰 발음으로나마 한국 노래를 부르고 전통 춤을 추며 각자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0: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스파일 댄스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1: 네. It was really good experience. I have a lot of emotions, positive emotions. So also I have some worried about how we will performance and we now we are so happy that we have a 튼산.
2: 올림 한마당 한마디로 세계는 하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도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새겨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눈 시간. 명 선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이제 그 얼굴 다르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봤던 환경이 다르니까 그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이제 같은 인간으로서는 서로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우리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3: 늦은 밤 축제를 마치고 다시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온 스님. 이곳 길상사는 국적도 언어도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열린 사찰인데요. 특히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스님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5: 라울 하무드루 කියන්නේ ලංකාවේ කෙනෙක් කින්න අපිට දින් හිතවත් අපිට ගොඩක් උදව් කරනවා ලංකාවේ ආයට අපිට භාෂාවේ ප්‍රශ්න දෙන හින්දා රාහුල් හාමුදුරුවන්ගේ හරහා නවාතැන් පාසුකම් කෑම්බීම් වගේ දේවල් සපයා ගන්න ගොඩක් උදව් කරනවා.
3: චුනිම්ගේසනා ස්නිමන් යේබුරල් 올릴 때도 가르침을 전할 때도 스리랑카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6: 나는 부처입니다.
3: 이렇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엔 외국인 신도들을 위한 스님만의 작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6: 이제 한국에 계시는 많은 외국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절에 오셔서 이제 저와 함께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이제 함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절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사경도 하고 하면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불교도 배울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도움이 많이 됩니다.
3: 한국어로 된 경전을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베껴 쓰는 사경 시간도 갔는데요.
7: 우리는 외국은 한국 배우고 있을 때 공부할 때 선생님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모르는 단어들, 띄어쓰기, 문법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나 생활도 더 편리할 수 있어요.
3: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밝아온 아침. 오늘도 스님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4: 시장 볼 게 있어서 월곡동 시장으로 갑니다.
3: 도착한 곳은 사찰 근처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서도 스님은 낯설지 않은 손님입니다. 오랜 단골답게 상인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재료들을 척척 주문하는데요.
4: 네, 안녕하십니까. 깻잎.
8: 깻잎?
4: 괜찮아요?
8: 네, 좋아요.
4: 깻잎 한 두 개 좀 주시겠습니다. 두 개. 네. 애호박도 두 개.
8: 애호박도 두 개.
3: 물건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의 사정까지 살뜰히 챙기는 스님.
4: 찬사 잘 돼요?
8: 잘 안 돼요.
4: 그래요? 여름이라서 그런가요? 고생 많아요.
8: 친절하고 마음씨도 좋고 누구나 감사 안을 수 있고 이렇게 지 구화를 막론하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따뜻함.

0: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건강히 잘 지냈습니까?
2: 네.
1: 찬사는 어떻게?
2: 잘 돼요.
1: 돼요? 많은
2: 건강은 많이 좀 어떠세요?
1: 지금
2: 속이 안 좋으시죠?
1: 조금 안 좋은데 음식도 많이 가려 먹고 그럽니다 조금.
2: 네. 절대 어디 가서 놓치지 않게끔 행동하시고 저희가 뭐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으면 거절하시고 부담되신다고 거절하시고 뭐 평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3: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 상인들이 기억하는 명선스님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점심 공양 시간. 오늘은 특별히 챙겨야 할 손님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평소에 즐겨 먹는 한국 음식을 준비한다는데요.
1: 오늘 오신 신도분들에게 점심 대접하려고 된장찌개 이제 끓이려고 합니다.
3: 작은 절이라 살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데 이럴 땐 조계종에서 배운 사찰 음식 솜씨가 빛을 발합니다.
1: 몸을 해야겠네. 귀사한테 왜 그런 거 하대?
3: 그런데 심각한 표정으로 한동안 통화를 하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1: 우리 근로자분인데 저 그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센터 갔다가 일자리 찾으러 갔는데 일이 없으니까 이분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 등록하고 일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여러 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 노동법 그다음에 막 출입법 뭐 이런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연락 왔습니다.
3: 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민을 들어온 스님. 하지만 이날 걸려온 전화는 유독 마음이 무겁습니다.
1: 아닙니다. 조금 또 이따가 또 육수를 이쪽으로 해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된장이 조금 내가 좀 많이 넣었어요.
3: 직접 간을 보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더하는 스님. 드디어 신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1: 맛있게 드십시오.
4: 잘 먹겠습니다.
3: 스리랑카 출신 스님이 직접 끓인 한국 전통 음식 된장찌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들 한술 뜨더니 숟가락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5: 맛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잘하시고요. 뭐 가끔 스리랑카 음식 해주시는데 잘 먹고 있습니다.
6: 늘상 그 먹는 맛이 그 맛인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된장국이. 그 된장국에다 또 고소한 참기름을 두르셨는지 그 맛이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맛있었습니다.
3: 된장찌개 한 그릇에 스님의 마음이 더해지니 오늘따라 유난히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외출하는 명선 스님. 된장찌개를 끓이던 중 받았던 전화가 못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1: 그 우리가 운영하는 심도 있는데 거기 이제 단기간 머무르고 있는 외국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음식 재료 이제 사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마트 가고 있어요.

0: 쉼터에 가기 전 잠시 들른 곳은 외국인들을 위한 식료품 마트. 낯선 식재료들이 가득 진열돼 있는데요. 스님은 익숙한 손길로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 담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즐겨 먹는 렌틸콩과 각종 향신료 등 쉼터에 머무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식재료를 하나하나 챙기는데요. 낯선 타향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스님은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스레 마음을 씁니다.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도착한 곳은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가 머무는 곳인데요. 명선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도제 스님께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입니다.
1: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오갈 데가 없게 되면 그런 분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0: 이곳은 다른 직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타지 생활에 고민을 나누는 상담소이기도 한데요. 아까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와 마주앉은 스님. 그의 표정엔 못다한 사정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이분은 페다고 바다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해요. 근데 한 달에 월급이 209만 원 줘야 되는데 그 209만 원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월급 안 주면 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제 노동청 가서 신고했더니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월급에서 빼고 그 입금했는데 그런 입금 내역서까지 보여줬는데도 그때 노동청에서 이제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일 안 했기 때문에 그 일할 만큼만 입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일한 거 다 일기를 적어놨고 그 내용까지 보여줬는데도 노동청에서는 이제 또 금고까지 그래요. 이제 바다 가서 일하는데 사진 찍고 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네 이렇기 때문에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대로 월급이라도 줘야 되는데 또 금고까지 주라고 하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이제.
0: 스리랑카 출신 수라 씨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2: 우리 아래 있는 랑카의 바디만 있는 기회가리 한 번 그래. 인천아 지유들의 그러는 불랑 들어와 그러는 다음.
0: 가족과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찾아온 건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미등록자 때는 이유는 이제 3개월 동안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미등록자 때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 들어가는 직장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 못하게 되면 또 이렇게 얼마 있지도 않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뭐 어디 가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3개월 지나요. 그러면 이제 또 미등록자로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0: 식재료를 건네고 잠시 머물 곳도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와 삶까지 대신 찾아줄 수는 없는 현실. 쉼터를 나서는 스님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친구한테 그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편하게 그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 제공하는 수밖에 없는 일인데

0: 제가 다른 또와 들이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있어주면서 현장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1: 더 도와주지 못한 마음이 스님에게도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오늘처럼 내일도 자신을 찾는 이들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꽃보다 출가 시즌2 스리랑카 주지 명선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스리랑카 신도의 아기를 위한 특별한 축복 기도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돕는 한국어 수업과 명선 스님을 한국 수행자의 길로 이끈 은사 스님과의 만남까지.
2: 아이고, 이렇게 많아요, 이게.
1: 명선 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펼쳐집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

0: 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이 바꿔주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0: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생명이죠.
2: 생명.
1: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네,
4: 네.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6: 전문가 스킬 나오네.
7: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네.
0: 좀 더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8: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세요.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9: 두티도 풍성하게.
0: 스팟을 네. 듬뿍. 네.
9: 지금은 이제 묵두부전.
0: 앞뒤로 해주면 되는 거죠? 묵을 전으로 부쳐먹는다는 게 저는 너무 새롭습니다.
9: 무미의 맛이라고 황일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9: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0: 이 자리는 네. 스님이 그 저 유튜브 찍는 자리예요.
1: BJ 정문 스님.
0: 그렇습니다.
1: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그거 막 모자 안경도 엄청 귀여운 네. 거 쓰시고 네. 그런 컨셉은 누가 정한 거예요?
0: 당연히 와. 제가 하죠.
1: 아, 네. 정문 스님이랑 지금 방송을 촬영해 보니까 네. 너무 귀여우십니다. 죄송스럽지만.
0: 예. 치나물 술 완자탕을 할 건데요.
1: 완자탕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예. 치나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 중에서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1: 두부에는 따로 간을 하지 않고 그냥 으깨 놓은 상태인 거죠?
0: 예.
1: 소금 한 꼬집 넣고
0: 찹쌀가루를 좀 넣을 것이거든요.
1: 네.
0: 후춧가루도 넣어서 네. 오늘 제목이? 지금 하는 요리 제목이?
1: 완자탕
0: 치나물 쑥 완자탕
1: 치나물 쑥 완자탕 네. 죄송합니다 네. 네.
0: 지금 스님이 하고 있는 요리 제목을 환기시키는 이유가 네, 네, 네. 완자를 만들어야지 찹쌀가루 넣으라고 하니까 왕창 넣어가지고 옹시 만들어 보면 씹어야 돼요
1: 맞습니다
0: 스님이 오늘 요거 그 발현하는 그 요리는 입에 완자가 딱 들어가면 치와 쑥이 지금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입에 번지면서 착 퍼지면서 향이... 곰내음을 마음껏 줄기라 이건... 이런 컨셉이에요 지금 이건... 이 요리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복가루
1: 전복가루 넣고
0: 전복가루에다 공굴리게 할 것이거든요
1: 네네네 이제
0: 예. 같이 이제 완자를
1: 아, 그 안에다가
0: 김윤 셰프가 나오고
1: 네네.
0: 마음 이신전심으로 통하면
1: 네.
0: 완자 사이즈가 비스무리하게 나올 것이고
1: 네.
0: 서로 각각 보초를 해버리면 사이즈가 틀릴 것이고
1: 잠시만요 사이즈를 네. 어떻게 재볼까요?
0: 아니 그냥 해 그냥
1: 선생님 이거 같이 했는데 네, 네, 네. 아, 제가 약간 좀 큰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자연에서 완자를 만들고 있으니 참 기분이 예. 좋습니다.
0: 예.

0: 하시는데
1: 아니 네 분이 아니고
0: 네 분.
1: 7놈.
0: 7놈. 7놈.
1: 네.
2: 대빵 왔다. 아빠 왔다.
0: 그럼 스님 네. 딱 보면은 다 얼굴이 다른가요? 다 네? 알아보세요?
1: 다 알아보지. 아.
2: 더담이 누리 나래 옳지.
0: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밥도 주시고
1: 네.
0: 같이 하는 모습이 너무
1: 미역에다가 다 시켜
0: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1: 자 이제 넣고
0: 와
1: 포글포글 올라오잖아 이제.
0: 네네. 네. 장을 간장을 넣으니까 그 양식에 이제 콘소메라고 있거든요.
1: 예.
0: 고기 이제 맑은 육수인데 그거랑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 전분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국물이 농도가 짙어지게 나오네요.
1: 예.
0: 와 그냥 두부 무칠 때는 다 깨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깨지네요.
1: 아니 전분가루 해가지고. 네. 공굴르기 해서 했기 때문에
0: 와 표고 향이 엄청 좋습니다.
1: 네.
0: 곰향으로
1: 네. 친화벌 쑥 아리자탕 완성됐습니다.

0: 소화흡수율이 뛰어난 두부, 쑥, 취나물로 빚은 취나물 쑥 완자탕은 완자 중심의 고소한 잣, 두 세알을 숨겨놓은 디테일이 돋보였고 단백질과 비타민의 밸런스가 완벽한 이 한 그릇을 보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섬세한 배려가 가장 자비로운 치유의 레시피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1: 스님, 마지막 네. 만들어주실 공양 음식은 어떤 거죠?
2: 음나물, 일전병, 무침. 아.

0: 반죽의 농도는 어떻게 맞추세요?
1: 아무래도 밀접병을 해야 되니까 너무 묽으면 안 되죠.
0: 네네. 어느 정도 있게.
1: 걸러주시라고.
2: 네.
0: 선생님, 고 문안이 진짜 많이 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리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1: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0: 네네.
1: 다만 이제 배고팠던 시절,
0: 네네.
1: 사후 경제가 어려웠던
0: 네네.
1: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야, 참 건방하다. 낭비가 없이.
0: 네.
1: 낭비가 없다는 것은 그 식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서 금방 알 수가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계곡물에서 배추를 다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추 한 쪽 알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0: 네.
1: 노수님이 그걸 쫓아서, 계곡물 빠르잖아요, 이렇게.
0: 네네.
1: 끝까지 가가지고 그걸 집어왔다는 게, 이게 참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떤 레시피가 됐든지. 그럼 넣어서 이제 건져 주실래요?
2: 그럴까요?
1: 네.
0: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1: 네.
0: 한번 익으니까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초록초록해지고 있습니다.

0: 아까 이 칼집을 안 넣고 넣어버렸구나.
1: 아, 열 십자로 칼집을 낼까요?
0: 예. 어차피 이거 찢어야 되거든요.
1: 찢어서. 아, 그래야지 이제 붙여지니까요.
0: 그래서 이제
1: 고추장
0: 넣고 그리고 식초 넣습니다. 식초.
1: 식초. 아까 양념장에 두릅은
0: 이렇게 따로 조금씩 양념을 네네. 조금씩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거든요. 네. 왕창 넣고 하는 게 아니고.
1: 네네. 간을 골고루 베게 하기 네. 위해서 이렇게 네. 조금 조금씩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네. 아, 어떻게 완성이 될지 나 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전병에다 그냥 두릅 올려가지고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예, 예. 아, 그걸 또 와, 양념장을 밀전병에다도 묻히시고 두릅에다도 묻히시고 예, 예. 아, 그 위에다가
0: 그 통깨를 좀 위에다 좀 처리 좀 해주실래요? 예. 저 이제 밀전병이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두릅이 이제 또 두릅이 여기 올라와서 예, 이렇게 싸먹는 개념으로 두릅 밀전병 완성됐습니다.

0: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엄나무순을 살짝 데쳐내어 특유의 쌉싸름한 향과 아삭한 식감을 가두는 타이밍은 채소의 본질을 극대화하는 섬세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짧게 숙성시켜 감칠맛을 깊게 살려주는 청장으로 무쳐낸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을 통해 인공 조미료가 아닌 시간을 양념으로 삼는 법을 배웠다.
1: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공양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도읍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봤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예. 이게 원효대사의 깨달음이 머문 이 장소에서 이렇게 스님이 직접 해주신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느티떡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느티나무 이파리가 사이사이 별로

0: 와, 이거 배고플 때 먹으면 엄청난 에너지 보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느티나무의 향이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별로 안 났었는데 한번 수분으로 증기로 익히니까 또 향이 살아나네요.
1: 네, 예, 예. 역시 우리 현 그린푸드의 김영식 셰프다운 멘트였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예,
1: 그 다음에는 이제
0: 묵두부전. 아, 와, 이거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집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간 밸런스도 굉장히 맞고 요 세 가지의 맛이 조금 조금씩 다르면서 그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황희도 교수님 만난 게 꽤 돼요. 근데 그분이 왜 무미의 맛이라고 했을까? 그렇다면은 그 무게 그 벌레적인 맛 그걸 맛, 네. 예,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0: 아, 맛있네. 야, 야, 이 국물이 그냥 그
1: 와, 이 국물이 맑으면서도 이 농도가 잡혀 있으니까 네, 네.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와, 치나물이랑 쑥 향이 굉장하네요.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0: 근데 이걸 내가 아까 찢어서 넣는가 안 찢어서 넣는가 그걸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니 이 완자를
1: 찐 게 안 찢었어요.
0: 야 그걸 한 단계 건너 뛰어버렸네.
1: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찐다고 하셨는데 같이 넣고 끓이셨거든요.
0: 아이고 우리 BTN 죄송합니다. 약간 떨어지네 식감이 확실히.
1: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수분이 좀 더 침투가 돼서 찌는 것보다는 조금 쫀득함이 좀 덜한 거 맞죠?
0: 안 퍼진 것만 정말 다행이네. 원래 다 퍼져버리는데 야 그나저나 맛있다. 네. 아 완자는 좀 맛있네.
1: 마지막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
0: 네, 예, 예. 드셔보시죠.
1: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0: 진짜 맛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엄나무 순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맛있네요. 이게 바로 저기서 바로 따가지고 데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훨씬 더 이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선생님. 그 사찰 음식 명장 타이틀이라는 게 스님한테는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실 텐데 이 현대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1: 사찰 음식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고 뭔가 건강한 음식. 왜 그러냐면 치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으로 따지면은 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거기 치문이라는 과목 안에 장려 자각선사의 자격문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음식하는 스님들 또 음식을 공양하는 스님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삼덕과 육미의 조화가 나와요. 네네. 삼덕은 청정 유연 여법 이것을 말씀을 그 하셨던 것이고 육미는 단맛 쓴맛 매맛 짠맛 신맛 그리고 삼수하변에 위아래로 불화자를 쓰게 되면 한자가 담자가 되는데 담백할 담자예요. 담백한.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은 육체화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면 담백한 맛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네. 맑게 한다는 것은 자비심을 길러주는. 그렇다고 보면 사찰 음식은 현대인들에게 당연히 몸을 건강히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맑게 해주는 네네. 그런 음식으로 다가야 되지 않겠는가.
0: 아, 맞습니다.
1: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스님께서 이제 고문원을 통해서 네. 사찰 음식을 체계화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중에서 그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자비롭거나 뭐 치유의 개념인 그런 레시피 중에 한 가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1: 그 수행자들은 스스로가 치유하고 스스로가 갈무리를 몸뚱아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자빠져 버리면 나의 어떤 미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불할 때까지는 나의 몸뚱아리를 잘 갈무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단방약에 가까운 단방약.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스님들은 특히 큰 스님일수록 서평에 투철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비약이라고 그럴까 또 비상약이라고 그럴까 또 단방 처방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0: 그 수도사의 사찰 음식이 다른 사찰 음식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그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자 네네. 이것은 빠뜨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의 음식을 말씀하셨고 또 열반의 음식을 말씀하셨어요. 법성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생사 열반 상공화 상과 죽음이 함께 더불어서 조화를 이룬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삶의 진면목, 죽음의 진면목, 그리고 삶이 죽음이요, 죽음이 삶이라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장광서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사찰 음식 박물관, 정문이한테는 네.

0: 이제 마지막 꿈이 사천이 박물관 건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울 겁니다.
1: 네. 반드시.
0: 박수 한번 쳐주세요.
1: 지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사찰 음식이라는 게 저도 뭐 6개월 동안 배우긴 했지만 네. 일반인들은 사실 쉽게 다가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0: 바로 절의 텃밭. 또 요즘 그 뭐 주말 농장인가 현대인들이 네. 조금만 땅대기를 갖다 분양받아가지고 거기 맞아요. 직접 음식을 그 식재료를
1: 맞아요.
0: 많이 재배하고 네. 채취하는 그런 쪽으로 직접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찰 음식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노력하고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네, 가지고 네, 네.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네, 네. 자기의 어떤 사찰 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1: 예. 맞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0: 네, 네. 네.
1: 정문 스님에게 네. 사찰 음식이란?
0: 저는 그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움과 예, 이 그리움과 추억,
1: 네.
0: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1: 아. 예.

정문스님께 사찰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담백한 맛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해주는 분지림을 배웠다. 사찰 음식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간편한 맛을 추구하기보다 자연과 소통하며 정성과 배려로 시간의 흐름을 함께하는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음식으로 전해지는지 조금은 깨달은 하루였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0: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상.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한 자리로 오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불교라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의 근본이 불입니다. 또 우리가 교라는 자체가 바로 삶의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항상 불교라는 그 자체가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간뿐만 아니라 축생에 이르기까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다 생명체가 있는 것은 다 누구나가 다 불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끌어가는 불성 말입니다. 그 불성에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이 모두 나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살고 있죠. 우리가 나라고 한들 전 세계가 모두가 한 생명이며 한 모습이며 즉 말하자면 그렇게 말한다면은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며 공룡이며 공식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들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 세계가 즉 공기주머니에 비유하겠습니다. 공기주머니, 한 공기주머니인 것입니다. 그 공기주머니 속에서 어느 종교, 어느 종교를 따지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모두가 종교가 다르고 이러지만은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니까요. 이 모두가 살아나가는데 모두 모습이 자기인 양 살아나가니까 이 정신은 모습을 이끌어가는 정신은 빼놓고 바로 자기 모습이 자기인 양 살고 있으니까 걸리면 걸리는 대로 걸리고 사는 게 복잡하고 고민이 많고 사연이 많은 일이 일어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해결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기 정신계, 자기 주인공이라고 불가에서는 자불이라고도 하고 또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는 역시 이 안으로, 자기 자신의 안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찾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나타나지 않고 정신계에서는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내 육체를 끌고 다니는 바로 나의 선장, 주인공. 그것이 바로 이 나무들로 비유한다면 모두가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뿌리는 싹을 돕고 싹은 뿌리를 믿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뿌리는 어디로 갔든지 싹이 딴 데를 보고 믿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성의 완성은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생각한다면 우리 불교란 어떤 것이 꼭 진실하게 불교냐? 우리 그냥 생활이 불교입니다. 무슨 어느 나라 어느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한 지구 안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불교며 그대로 사는 것이 참선이며 그대로 사는 것이 여여한 것입니다. 그런 걸 모르시니까 여여한 걸 모르시니까 이루의 그 마음이라 마음을 낸다 이런 것은 그 자기 자신의 자유지만은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썼다 저걸 썼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은 네 하고 자식의 노릇을 해줘야 됩니다. 또 아버지하고 부르면은 또 아버지의 노릇을 해줘야 되겠죠. 여보하고 부르면은 남편 노릇을 해줘야 하고요. 자동적으로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이 자동적으로 모든 생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했다고 했을까? 또 아들 노릇을 내가 할 때 내가 아들 노릇을 했으니까 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도 함이 없이 했을 뿐이다 이거죠. 우리 여기 들어올 때 그 걸어서 들어오기는 틀림없이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발 자체를 짊어지고 오신 분 있으신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들이 하시고 하신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짊어지고 댕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하나가 잘못됐으면 그거 참 그거 과거를 오히려 붙잡고 간다 이겁니다. 어저께 한 일도 오늘 걱정을 해야 하고 그걸 붙들고 쩔쩔매고 1초 전도 과거니까요. 1초 후도 미래니까요. 그럼 현재만 있느냐? 현재만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도 공했다는 얘기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공했으니까 모두 여러분들이 할 뿐이지 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듣기를 듣습니까? 듣는 것을 하나만 듣고 마는 겁니까? 똑같은 걸 듣습니까? 이걸 듣고 또 딴 거 들어야 하고 또 딴 거 봐야 하고 딴 거를 해야 하고 딴 사람 만나야 하고 이건 일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용을 해야 하니까 이것은 얼른 쉽게 말해서 공룡입니다. 공룡. 공룡인 까닭은 왜냐? 내 오장육부에도 생명체가 천차만별로 들어있으니까요. 이 몸속에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서 의식이 자기 마음을 건드린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이 모든 의식들이 자기가 마음 먹는 대로 따라주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오장, 이 인간의 한 모습이 한 세계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크다면 요만하게 좁쌀알게 이만하게 하나 만들어서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것이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데다가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이 또 이름이 주어져 있죠. 우리네 세계, 이 지구 하나의 세계가 벌어져 있듯이 위다 장이다 척수다 척수다 이 방광이다 장이다 하는 그 이름들이 수요가 없습니다. 다 따지자면은 수요를 어떻게 그걸 일일이 헤아리고 댕기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하나면은 내 마음 정말 하나면은 다 그것이 의식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공룡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이 이 관할 때 아프면은 아파서 관하면은 의사가 돼주고 또 집안이 안 돼서 관하면은 관시험이 돼주고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해결사가 돼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관하면은 자기 용도에 맞게 관하면은 또 보디가드가 돼주고 이거는 천차만별로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것대로의 현실로서의 그것이 행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이 천만의 말이지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죠. 이 불교라는 것이 이 이름으로만 불교 불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단어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나라가 싸우게 되고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이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지구를 어느 북성이 즉 말하자면 부딪히게 됐다. 이런다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그거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 불교란 너무도 심오하고 너무도 광대해서 무변한 겁니다. 내 마음은 채가 없어서 그 혹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혹성이 내가 혹성이 된다면 그것을 멀리 해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그와 같이 모두 사람은 오늘이 며칠이다 이렇게 하면 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지금 며칠 며칠 하지만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어디 무엇이 이렇게 있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면은 그거는 벌써 100년, 200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 어디가 이것이 꼭이 이것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이 꼭 이렇게 있다. 이거는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저렇게 한다. 이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때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러는 것도 그냥 그건 난설이에요. 왜냐? 예언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예언이라는 것이 없는 까닭이 있는 것이 오늘 이렇게 이 컵이 지구라면은 얼른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벌써 1초 후면은 이렇게 딴 데가 있어요. 모든 물질이 다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사람은 늙고 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변화가 변화 무쌍하죠. 그러니까 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도 한 게 없다 이겁니다. 한 게 없이 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그리고도 죽는다 산다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성돼서 이 세상에 나왔죠. 죽어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살아온 것이 없기 때문에 죽어갈 것도 없다 이런 소리죠. 이 사람이 알아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서 심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생각 할 때 오장육부의 이 의식들이 다 응해줘야 돼요. 응해줘서 그 의식들이 다 보살로다가 화한단 말입니다. 그 모습이 거기 있으면서 그 보살로 화해서 왕래 없이 왕래를 한다는 얘기죠. 외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연기법을 하고 삽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는 걸 말하고 하는 사이 없이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써도 전기가 이렇게 오고 가는 거는 보질 못합니다. 전력이 오고 가는 거는 보지 못하나
와서 늦어 왔다고 하는 거는 알리는 게 있어서 이거 올리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긴 합니다. 불이 들어오는 건 봐도 그 전력이 불이 들어오려고 오는 거는 못 보죠. 우리가 이 공부를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돌아간다는 것을 사실을 모르신다면 자기 주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 주님은 저 바깥에 있는 줄 알죠. 하늘에 있는 줄 알아요.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도 있죠. 그러나 그 하느님이 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두 삼라만상이 다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죠.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는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 있는 거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반들이 묻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참 모두 잘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지는 몰라도 자기를 이끌고 댕기는 선장, 자기를 이끌고 댕기는 즉 말하자면 기사, 운전수. 운전수를 자기라고 그러지 어떻게 차를 자기라고 그러겠습니까? 차는 자기 모습이고 그 모습을 이끌고 가는 이끌고 댕기는 그 운전수가 바로 자기거든요.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나 가톨릭교에서나 불교에서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거죠. 그런데 바깥에서 온통 들이대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 기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없다. 관하라. 관하는데 어떻게 관하느냐. 너가 형성시켰으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놓는 거죠. 거기다 믿고 그냥 놓는 거죠. 그렇게 놓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으로서는 이 불가에선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심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또는 숙명통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내 누진에 딸린 수화예요. 누진에 딸린 수화.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내 모습 통해서 벗어나야 누진에 누진으로 나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누진이라는 뭐냐? 바로 지금 현재의 컴퓨터 같은 거예요. 입력되는 컴퓨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컴퓨터를 다 가지고 댕기는 거죠. 자동적인 컴퓨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가지고 댕기니까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력되는 것이 온 우주에 전체가 다 그게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다 음파로 통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거는 자기만 알지만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전체가 알게 된다. 이 소리죠.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현실이고 너무나 현실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죽어가고 모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흐뒹굴고 그러는 거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사람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째서 한 생각이 틀린다고 그래서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눈으로 보되 이 육안으로 보는 거는 지금 물질 세계만 보는 거지만은 심안으로 봐라. 심안으로 본다면 정말 심안으로 또 듣는다. 이런 거죠. 그래 심안으로 들을 줄 안다면 그 공부가 돼서 심안으로 들을 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면 바로 법안으로도 보게 되고 해안으로도 보게 되고 불안으로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전체를 뿐만 아니라 전체 보게 되는 것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돼야만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자유스럽다는 얘기죠. 내 모습은 여기 두고도 내 모습 아닌 모습들이 수만 이 허공에 꽉 찰려도 찰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이 나는 내가 한 게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나는 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할 것도 없고 또 했다고 할 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또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죽어갈 것도 없느니라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일체 중생을 얼른 쉽게 말해서 일체 중생을 다 자기 모습 아닌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생명 아닌 게 없고 자기 모습 아닌 게 없고 자기 아픔 아닌 게 없고 자기 자식 아닌 게 없고 자기 부모 아닌 게 없고 전부 그렇게 다 인연을 지셨어요. 그래서 그 인연을 지신 걸로 하여금 말을 하자면은 만약에 개구리가 날 좀 살려줘야 할 텐데 하고 내면으로 이게 통한다면 진화가 되죠. 내면으로 통한다면 이건 거죽으로 아무리 쪼아대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구리가 될 때에 나라고 하겠느냐, 사람이 될 때 나라고 하겠느냐, 부처가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이것저것으로 다 될 때 나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물 한 컵을 먹었을 때, 목마를 때 먹었을 때 아, 내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생명들의 내 모습은 집이에요, 집. 이 생명들의 집인 까닭에 그 집을 가지고 사는 생명들이 같이 더불어 같이 먹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말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내가 산다고 말을 못하느니라. 내가 했다고 말을 못하느니라. 내가 살았다 죽었다 말도 못하느니라.
모두가 공했느니라. 이 모두가 이 사실을 모두 여러분들께서 한번 한번 실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해보신다면은 참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극락은 내 마음 속에 극락이 있어야만이 극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 자동적인 컴퓨터가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정해지죠. 그러면서 거기에 입력이 되면은 입력된 대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어저께도 과거니까 팔자 운명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보기를 잘못 보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또는 말을 잘못하게 되죠.

이 모두가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 37가지가 7가지의 관한권이 전부 주어져 있느니라. 그것을 다 그 과정으로 생각하고 단 그걸 넘겨야만이 되느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12연기법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입력이 되면은 입력이 되는 대로에 그냥 작은 거나 큰 거나 전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저 자기가 어떻게 입력이 됐으면 된 대로 그날은 싸움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타이에서 들어오든지 또는 근거도 없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일이 벌어졌던 이런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울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묵묵히 말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봐야 하고요. 이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죠. 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내 아님이 없느니라 했던 것은 미생물도 걸어가다가 앞다리가 짧아서 앞으로 고꾸라지게 생기고 잡혀먹게 되면 생각을 해라 이거야. 너는 다리가 내가 짧으니까 이 다리를 조금 길게 앞다리를 길게 해야만이 내가 잡혀먹히질 않겠구나. 막 뛰어도 엎드러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라는 얘기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진화를 할 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모두 입력이 된 대로 나오니까 거짓도 없고 이거는 우연히도 없고 사실이죠. 그냥 사실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실천으로 지금 현재 해봐라 이겁니다. 왜 역대 부처님들이 거짓을 했겠느냐.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을 거를 찾는 것도 아니고 벌이로 해서 돈을 벌어서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타국 땅으로 이렇게 돌아댕겨야 되느냐는 얘기죠. 왜 그러냐? 둘이 아닌 까닭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체하고 저 생명하고 둘이 아닌 까닭이죠. 생명도 둘이 아니고 마음도 둘이 아니에요. 따지고 본다면 이 도리를 좀 조금만 알고 봐도 그건 알게 되죠.

혼자 못 사는구나. 옷으로 하는 사람은 또 딴 거를 하는 사람 거를 먹고, 딴 거 하는 사람은 옷으로 하는 사람 거를 또 옷을 입고, 서로서로에 더불어 사는 거니까요. 한 철 살 거를 그렇게 뻐기고 그랬다가 요 다음에 어떻게 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지고 살던 거는 다 내버리고 내 몸까지도 다 내버리고 가요. 다 내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 자기가 마음으로 지니고 살아왔던 그 보배, 누적된 보배, 보배를 가지고 다시 그 보배와 더불어 같이 이 세상을 다시 형성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를 벗어나서 참 좋은 세상에서 에너지 그 세상으로 살든지. 물론 에너지도 여기 없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밖에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지 않는다면 부족지 않는 대로 살 거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살 거고, 그보다 더 부족하다면 더 부족한 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탓이란 얘기죠.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모든 잘났든 못났든 간에 자기 탓이지 상대방의 탓은 없어요. 상대방의 탓도 없거니와 상대방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친절해도 똥 놔주고 잠자주고 밥 먹어주고 아파주고 죽어주는 사람 봤습니까? 대신 그렇게 주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모두 여자나 남자나 할 거 없이,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 주인공의 뿌리를 자기가 알아야 그 뿌리를 믿고 그 뿌리에서 도와주게끔 마음을 내서 그 예, 즉 말하자면 푸르른 잎새를 해가지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제대로 익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나무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부 이 모든 것을 이 안으로 못났든 잘났든 주님을 찾든지 성모 마리아를 찾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안으로 찾으세요. 안으로. 안으로 믿고 안으로 찾으세요. 그리고 이 도리를 어느 선까지 내가 완벽하게 어디 길을 걸어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조금도 잘못이 없이 자리를 잡혔다 이렇게 될 때까지 이게 아셔야 됩니다. 모두 우리가 불교다 가톨릭교다 기독교다 이렇게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제각기 주천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거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야, 견서일 가서도 주인공 해도 좋고 주님 해도 좋고 이건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니까 너만이 이끌어줄 수 있어. 너만이 오늘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댕겨도

0: 아무가 없이 해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오늘 모든 회사에서 모든 타임을 맞춰서 회의를 하는데 모두가 잘 되게끔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이렇게. 그리고 자식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참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 자식 몸뚱이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욕을 하고 넌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한다고 해서 그 집이 집구석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붙드세요. 마음은 마음으로서 해결이 되는 거지 모습이나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관해서 이 입력이 된다면 만날 둘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사람 사람이 한철 만나서 끼리끼리 만나서 사는데 이것은 그 니탓 내탓하고 미워하고 이뻐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요 다음에 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사람 사람이 모두가 인과응보라는 자체를 모른다면은 사람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인과응보를 모른다면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우연히도 없고 무슨 팔자 운명도 없고 이렇다. 네가 해놓은 건 네가 모든 게 거두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도리를 좀 배우다 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이 모두를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은 다 알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안 하던 사람은 습이 꽉 끼어서 이렇게 하던 습이 있어가지고는 습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습도 거기 놔야 되죠. 습도 놓고 모든 거를 이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모습이 내 정신계의 참 자기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습니까? 이 상대성으로 인해서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자체의 길을 만들려면 바로 자기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 될 수 있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도리를 꼭 알아서 요 다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서 난 정말이지 살기 좋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되길 바랍니다.
1: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2: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3: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1: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3: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 강연을 오는 5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닭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이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혜선은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

0: 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2: 부드럽고 진실한 말로 남을 대하고 늘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 부처님께 정성을 드린다든지 또는 부처님의 그 불사를 모두 정성스럽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공덕도 받고 또는 이 자기의 지혜와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대강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와 조금 달리 불교에 대해서 그 진리적인 말씀을 좀 하면 싶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조회가 깊고 많이 듣고 본 분들은 좀 짐작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려나 모르겠습니다. 수고의 세계 무용수하고 손으로 세계의 무용수를 든다 이겁니다. 무용수는 그림자 없는 나무. 세계에서 그림자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기는 참 어렵지만은 없는 것을 외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조사 스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현재 스님들까지도 그걸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세계의 무용수를 손으로 든다. 물론 형상이 있고 이런 거는 다 그림자가 있지만은 이 나무는 그림자가 없다 이게요. 근데 무슨 나무든지 나무가 있으면 달이 뜨든지 해가 뜨든지 하면 그림자가 의뢰 있지만은 이거는 그림자 없는 나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로 봐서는 자꾸 그림자 없는 나무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 그건 어디다 비유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수에다 비유한 것에서 자기 마음의 나무에다가 그런데 그 마음의 나무라고 하면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이 어떻게 그림자가 있겠습니까? 그림자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제 족축 숨이 세위진이라 발로는 수미산을 차서 이제 그 미진을 아주 그 먼지를 만든다 이겁니다. 이제 수미산은 전체 이 세계 중에서 하나뿐이었고 수미산 위에가 각 세계가 벌어져 가지고 그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수미산을 모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수미산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수미산을 따로 보지 못하게 모르는 게다 이게요.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람의 몸에 가서 벼룩이나 이가 있는데 요새는 어쩐지 그런 게 없어요. 벼룩도 없어지고 이도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부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사람한테. 근데 나무 몸에가 붙어서 살면서도 그 몸뚱이가 어떻게 생긴 걸 모릅니다. 그게 따로 떨어져서 멀리 이렇게 상대해서 보면은 사람의 그 육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지만은 그 속에서 옷 속에서 사례가 붙어 살기 때문에 그 인체가 어떻게 생긴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수미산을 깐 거 알고 살면서도 어떻게 생긴지 모양을 모르듯이 그런 그 이체가 있습니다. 인인이 장녀 기수구리냐. 사람 사람에 다 장녀이 있는데 누구에게 어찌 그럴까 보냐. 말하자면 사람 사람이 다 자기의 그 마음의 그 심수가 다 있는데 누구한테든지 가면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있으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수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아는 이는 알지만은 모르는 이는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봐서 사람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 누구한테 그럴 게 있느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누구든지 다 있다 이게요. 탕탕무에 이 보도이니라 아주 탕탕하니 무에헌 이 천지를 헤매도 하나 걸릴 것이 없는 그것을 탕탕무에 하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게요. 자기가 자기의 심수를 밝혀서 그야말로 참 하면은 생사도 초월되는 게고 일체 모든 걱정 근심이 다 해결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게 이 세상에 가장 자유인이 돼서 활보로 걸어가는데 걸림이 없고 누구한테든지 그럴 게 없고 무슨 뭐 미진이고 뭐 이거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구해야 될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닦아서 깨달으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나 역대 보살님들은 그런 그 과정을 지내서 다 그런 그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 구애가 없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구애가 없어요. 또 육체 생활을 안기 때문에 더운 데도 해당이 안 되고 추운 데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아무리 비가 와도 비 맞을 일도 없고 집이 없어도 집 없을 걱정도 없고 또 일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해롭게 할래도 해로움을 입질 안 하고
자,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그 자유하고 그야말로 참 그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지위에 이르러야 그게 이제 극락 생활이고 극락 세계 수용이고 참 무에 도인이고 이렇게 된다고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공을 드리고 인연을 맺어서 자꾸 수련을 하면 결국 거기에 이르고 거기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게 불교 믿는 목적입니다. 야, 그쯤 되니 그런 뒤에 이르는 사람은 나무 도움이 필요도 없고 뭐 도움 받으려고도 안 하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게고 또 거기에는 이제 부모 자식 사이도 이제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부모는 자식이 필요한 게고 자식은 부모가 필요한 게고 하지만은 자연히 이제 그런 그 일의심이 의지성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우리 그 중생들 그 견해를 볼 때는 어떻게 인정이 없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인정이 또 해당이 되는 데도 아닙니다. 인정 쓰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좀 우리가 볼 적에는 어떻게 소홀하다고 볼라나 모르지만은 그게 소홀한 것이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제 불교가 생겼고 불교를 자꾸 가르치고 선전하는 뜻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평에 불여하고 수평에 불류라. 사람이 평평하면은 말이 없다 이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뭔가가 사곡하고 그런 그 분별 망상이 많기 때문에 말이 자연히 많은 게고 사람이 그 평평하면은 아무 거기에는 구애도 없고 거기는 아무 거짓도 없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게다 이게. 그래서 그 평평한 사람은 말이 없는 게고 물이 또 평평하면 흐르질 않는다 이래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든지 찌우려졌기 때문에 그리 흐르지 찌우려지지 않으면 흐르질 않는다 이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원래는 그렇게 평평하니 아무 그게 없이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갖다가 질을 잘못 들여가지고 사용을 잘못해서 그렇게 그 불평하게 이제 만든다 이게요. 저 어린애가 그 자기 부모에서 갓 나가지고 그때는 아주 천진만만하고 뭐 괴로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고 아무 그게 없어요 자기가. 아무 그런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불평을 그 느끼지도 못하는데 이제 조금 커서 자꾸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그 부모가 이제 가르쳐가지고 자꾸 뭘 먹이면서 이것도 먹으면 좋다고 하고 뭐 그 별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손에다 쥐어주면서 이것이 좋은 게라고 하고 자꾸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만듭니다. 그럼 그게 길이 되고 그게 그만 어입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 평생을 이제 그, 예, 그 업속에서 이제 살게 된다 이거죠. 자꾸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걸 다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일생을 보내게 된다 이거죠. 본래는 없지만은 중간에 그렇게 이제 그 예, 부모들로부터 배워가지고 또 의식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과 이 사람 저 사람 접촉하다 보면 거기서 한 가지 한 가지 얻고 배우고 이러다 보면 자꾸 자기에게 그만 그것이 여입이 되고 그만 그것이 이제 지나치면 죄가 되고 한다 이거죠. 자, 녹수 성중에 붉은 녹수하고 푸른 물 가운데서는 푸른 물을 듣지 못한다 이게요. 그 물 자체는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돌에다가 부짖뜨리든지 어디 이렇게 부짖뜨려야만 물에서 소리가 나지 부짖뜨리는 데가 없이 가만히 그냥 평평하게 있으면 소리가 없어요. 물은 본래는 소리가 없는 건데 딴 경계에 부닥쳐가지고 그래 이제 소리가 나는 거지 그게 이제 본래는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푸른 물 가운데서는 푸른 물을 듣지도 못한다 이제. 근데 원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그렇게 이제 평평하니 아무 분별도 차별도 그런 게 없는데 중간에 이제 배우고 자꾸 익히고 보고 이런 물을 해서 이제 그것이 생긴다 이게요. 그 물도 이제 평평해서 험한 안 흐르면 그렇게 왔는데 한쪽이 찌그러지면 그냥 흘러간다 이게요. 흘러가면서 돌에다도 부짖뜨리고 언덕에도 부짖뜨리고 이러는 바람에 물이 그만 소리가 난다 이게요.

전혀 물의 소리가 이제 물 자체에서 나는 게 아니고 돌이나 뭐에 부딪뜨려가지고 소리가 나듯이 우리도 평평한 마음에 가서 아무 천진난만한 그런 제도 업도 없는 데지만은 그런 그 예래 그 환경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만들어진다 이게요. 아까 얘기와 같이 자꾸 부모가 뭘 먹이면서 종재라고 처음에는 먹어봐야 좋지도 않고 이마살이 찡그려지고 먹기도 싫은 걸 자꾸 먹여가지고 길로 들여가지고 나중에는 그만 그 어입이 돼서 맛이 생기고 자꾸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 이게요. 자, 그런 건 우리가 그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또는 그 어린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걸 가만히 고찰해보면 사실이 그런 걸 아마 긍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에, 활진사인이요 사진활인이라 삶을 다한 거는 그건 죽은 사람이고 말하자면 삶을 다했다는 건 사는 것이 끝이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죽은 걸 다한 사람은 활인이라 산 사람이다. 이제 죽은 시간이 다 끝이 나면은 이제 새로 살아나게 되니까 그걸 이제 산 사람이라 이런데 이게 좀 뜻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본래 이 생기는 원인이 이 그렇지만 일체 모든 만물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일체 모든 식물도 이제 그와 같고 그 사는 과정이라든지 생긴 원인 이런 것이 비롯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에 보면은 본래 이 화엄경에 보면은 그 화엄경 법계품에 선제동자 53 선지식 칭견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동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해 가지고 자꾸 멀리 가서 선지식 하나 칭견하고 하듯이 뭐든지 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제. 동쪽은 왜 그러냐면 생문방이기 때문에 뭐든지 거기서는 살아나고 생하는 그런 쪽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식물이나 풀도 봄에 동풍이 불어야만이 싹이 트고 또 자꾸 그놈이 커서 이제 꽃도 피고 이런다 이게요. 그래 이제 봄이 되면은 따뜻해가지고 동풍이 불어야 이제 모든 그 종자를 지닌 그 풀이라든지 모신 나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런 게 싹이 터가지고 큽니다. 근데 동풍에는 싹만 나지 크진 못해요. 그럼 이제 이 남풍이 불어야 이제 커집니다. 남쪽 바람이 불어야 그게 이제 뜨뜻해진 바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 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여름이 되면은 다 커가지고 이제 서풍이 불어서 가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자꾸 여물어져요. 이 풀이라든지 나무나 등등 이런 것이 그 자꾸 여물어지고 또 열매가 자꾸 맺어서 여물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풍이 다 지나가면은 그 나무 열매라든지 이런 게 저 곡식도 그렇고 다 이제 열매가 흐르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계절로 자연적으로 여물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거두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곡식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심어서 했기 때문에 그걸 거둔다 이게요. 거둬가지고 이제 이 부풍불적에는 겨울 아니겠어요? 겨울이면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농사진 곡식을 그릇에다 꽁꽁 넣어서 묶어가지고 고방에다 갖다 재 놓는다 이게요. 그러면은 봄이나 여름에 가을까지도 풍우가 세고 비만 자꾸 너무 많이 맞아도 그렇고 그런 고통이 많다 이게요. 바람이 불면 들이 흔들어가지고 부러지기도 하고 들이 거꾸러졌다 새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겪어서 이렇지만은 열매가 다 된 데는 이제 그걸 그 추수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고방에다 재놓으면 그런 근심 걱정은 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해로울 게 없고 비가 아무리 와도 고방에 있는 게 비 맞을 일도 없고 아무 그냥 그야말로 근심 걱정이 없는 태평 세월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오래 가면 좋은데 그게 오래 또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다 되면은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 동풍을 불면은 거기서 쌓이게 나가지고 또 이제 여름이 커가지고 가을에 열매 맺어가지고 또 겨울에 이제 해서 그 고방에 들어가서 있듯이 사람도 그와 같이 그렇게 된다 이게요. 이래서 부처님 말씀에 들으면은 이 사주 세계가 있는데
이 동방 세계가 있고 남방 세계가 있고 서방 세계가 있고 북방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주 세계가 사람이 그 크고 사는 그 과정이 이제 그렇게 된다. 이제 동쪽은 이제 역시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를 그게 이제 동쪽에서 태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라는 과정은 이제 여름바람을 쐬서 자라는 게고 또 이제 가을바람을 쐬면 사람이 늙는다 이게요. 그와 같이 그 사계절로 분해서 사람의 몸에도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 마침이 되면 자연히 머리도 휘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게요.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버려.
3: 오. 오.
4: 오.
3: 오. 멋지네.
4: 무엇이요?
2: 기똥차네.
3: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2: 전세훈 보살.
5: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6: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7: 참교육하겠습니다.
3: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8: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9: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5: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9: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2: 맞춰야 되는데.
3: 고만해 질문.
9: 아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냐.
3: 뒤집어.
9: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1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2: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명 관음상입니다. 11명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먹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원의 문이 열립니다.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하지만 물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 것이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만해로드 대장정 이틀째 민족의 역사와 미래 세대가 이을 정신을 따라갔습니다. 고구려 유적을 통해 일제의 총칼 아래서도 꺾이지 않았던 민족의 자주의지와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이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스님은 물러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려놓는다며 총무원장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벼랑 끝 병원전법의 현실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10명에 불과했던 직원 불자회가 대규모 신행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의료원을 취재했습니다. 전통기법으로 국가유산을 되살리는 장인들의 손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4명의 작가들이 한국 불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탱화 90여 점을 복원 제작해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사원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와 불교계가 사원 꼭대기에 차트라를 다시 얹겠다고 하자 학계에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고구려 유적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를 누볐던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 2016 만해로드 대장정 두 번째 여정은 과거의 찬란한 역사와 미래 세대가 계승해야 할 민족 정신을 함께 따라갑니다. 양유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1: 중국 대련과 단동을 거쳐 고구려의 옛 숨결이 살아 숨쉬는 집안 땅을 밟은 만해로드 대장정 둘째 날. 일제강점기 만해 한용운 스님이 압록강을 건너 만주 벌판을 누비던 때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유랑하던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장정단은 고구려 최고 영토를 넓힌 대왕의 위협이 새겨진 광개토 대왕릉비와 광개토 대왕릉을 찾아 민족의 찬란했던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이어 동방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장군총을 탐방하며 고대사의 민족 정체성과 근대 독립운동 정신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2: 우리 학생들에게도 크고 강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대국이 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그런 이제는 교육의 아젠다라든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 100여 년 전 국권 피탈, 압록강을 넘어 이 땅을 누볐던 만해 스님에게 고구려 역사는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집안 일대의 웅장한 유적들을 통해 일제의 총칼 아래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을 민족의 자주의지와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유적 탐방을 마친 대장정단은 서민교 교수의 특강으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서 교수는 만해 스님이 만주와 서간도 일대를 거닐며 품었던 사상적 고뇌와 독립운동사적 의의를 밀도 있게 풀어냈습니다.
3: 만해 같았으면 어땠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후세들한테 그 정신을 좀 물려줬으면 어떨까? 실천해봤으면 어떨까? 나 같으면 그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몸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의미를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광개토 대왕릉비의 웅장함과 장군총의 기상, 학술적 깊이를 더한 강연까지 이어진 둘째 날의 여정은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과 동국대 건학 120주년 정신이 하나로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됐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이 길을 다시 걷는 이유도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해의 정신을 오늘의 교육과 미래 세대에게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에서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이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념스님은 어제 오전 10시 영월 법흥사주지 삼회 스님을 통해 총무부에 사직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물러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월정사 교구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특히 출가자 급감과 청년층 누수 등 한국 불교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방향성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스님은 재임 기간 단기 출가 학교 운영, 자연 명상 마을 옴비 개원, 만월 노인복지관을 통한 노후 복지 실천, 조선 왕조실록 환수 등 현장에서 검증된 오대산 실천 모델을 언급하며 이런 대안적 콘텐츠가 전국 24개 교구로 확산돼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행이 곧 정책이고 정책이 곧 수행임을 강조하며 사부대중을 향해 입전수수의 정신으로 세상의 등불이 되는 정진을 함께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벼랑 끝에선 병원전법의 현실을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온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다수 병원법당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상주 지도법사와 체계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변화의 현장이 있습니다. 한때 10명에 불과했던 직원 불자회가 대규모 신행 모임으로 거듭나며 병원 전법에 새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서울의료원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수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는 서울의 한 공공병원. 바쁜 일상이 이어지는 이 공간 한편에 따뜻한 자비의 온기가 피어납니다. 직원과 환자들이 함께 모인 세미나실에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발언이 울려 퍼지고 다 같이 명상으로 마음속 소음을 잠재웁니다. 한 달에 두 번 서울의료원 법당이 봉행하는 정기법회 현장. 점심시간을 이용해 신심을 증장시키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5: 보살이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로 범어로서 인도 말이죠. 보디 사트바. 자, 그렇게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도자를 보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 서울의료원 직원 불자회는 10년 전만 해도 회원이 1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법사가 병원 법당에 상주할 수 있게 병원 인근에 처소를 마련하고 매달 소정의 보시금을 지원한 겁니다. 전국 비구니회와 불교영적돌봄협회가 함께 힘을 보태면서 직원 불자회는 60명에 달하는 큰 신행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6: 너무 힘들다 그러면 법당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럼 스님이 항상 거기 앉아 계시니까 삼배하고 스님하고 잠시 이야기.

0: 얘기 나누고 오면 마음이 엄청 평온을 찾고 엄청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1: 단순한 기도를 넘어 환자와 의료진의 아픔까지 현장에서 즉시 보듬는 영적 돌봄. 이처럼 현장을 지키는 지도법사의 상주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는 병원전법을 포교와 치유라는 본래의 역할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2: 항상 있으면 언제든지 환자들도 찾아오고

0: 있는 분들,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병실 다니면 내려가면 명상할 수 있나요? 가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 불교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구축해야 할 전법 시스템의 모범 답안은 소리 없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2: 체계적인 지원과 상주 지도법사의 존재는 텅 비어있던 병원 법당을 전법의 중심지로 바꿔놨습니다. 개인 원력에만 의존하던 병원 전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곳 서울의료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이자 한국선불교의 매글이었던 현봉당 근일대종사의 삼재가 어제 안동 봉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삼재에는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과 주지 등운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 등이 동참해 근일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평생 수행과 교화에 헌신한 삶을 기렸습니다. 봉정사 대웅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은 독경과 연불 속에 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평생 수행으로 정법을 지켜온 삶을 기렸습니다. 호성 스님은 큰 스님께서 남기신 법향과 수행정신이 우리들의 정진 속에서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며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현봉당 근일대종사는 평생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며 참선 수행과 후학 양성에 헌신했으며 고은사를 비롯한 여러 도량에서 수많은 불자에게 간화선 수행의 길을 전한 한국선불교의 대표 선지식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기법을 원형 그대로 이어가는 작업은 우리 국가유산을 지키는 보존 방식인데요. 한국 불교사를 품은 탱화를 당시 제작 방식 그대로 복원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전통기법으로 국가유산을 되살리는 장인들의 손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탱화 속 각양각색 모습의 천신들이 금방이라도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생동감을 자아냅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반짝반짝 빛을 내는 가루들이 눈에 띄는데 당시 기법 그대로 비단 위 석채를 사용해 그려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색인 청색과 적색, 황색, 백색, 흑색만을 사용해 종교적 위상을 구현하는 데 힘썼습니다. 35년차 탱화 작가 금용 김윤우 씨가 복원한 조선시대 해인사 대적광전 124위 신중탱화입니다.
5: 124위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림이고 예전 방식 그대로 국가유산을 전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전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국가유산 전승협회가 서울 마루아트센터에서 지난 22일부터 5일간 제9회 국가유산 복원전을 개최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총 24명의 작가들이 한국 불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탱화 90여 점을 복원 제작했습니다. 전시된 작품 옆에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작품 설명과 복원에 참여한 작가들의 신심과 원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전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재해석을 할 수도 없고 전통을 아는 사람은 재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군가에게 연결해서 물려줘야 되니까. 그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4: 김 작가는 문화재가 박물관에만 머문다면 살아있는 문화재는 될 수 없다며 많은 사람이 우리 문화재의 의미와 관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수행하는 마음 그대로 한붓한붓 그릴 때 이 그림이 어떤 영향을 불교도들한테 미칠지 이걸 생각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그려야 되는지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4: 사단법인에 이어 최근 공익법인 등록을 완료한 국가유산 전승협회는 기법 전승을 위한 환경 조성과 장학 사업 등 다양한 원력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이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불교계가 사원 꼭대기에 우산 모양의 성물인 차트라를 다시 얹어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만들겠다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역사적 근거가 없던 학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석조 피라미드 형태의 불교 건축물 보로부두르 사원. 8세기 샤일렌드라 왕조 시기에 세워진 이 사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최대 불교 기념물이자 매년 전 세계 불자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는 성지입니다. 지난 2024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원 꼭대기에 우

0: 곡선 모양 장식인 차트라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추진하려는 정치 불교계와 반대하는 문화유산학계의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 차트라 설치에 대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영향 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학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불교계는 차트라 설치가 사원의 종교적 의미를 완성하는 복원이자 보로부드르를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키울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불교에서 차트라는 부처님의 존귀함과 깨달음, 중생을 향한 가호와 보호를 상징하는 핵심 성물입니다. 이에 따라 차트라가 사원의 외형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불교의 영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1: Percayalah bahwa catra itu bukan semata-mata menjadikan umat Buddha semakin euforia tidak. Tujuannya adalah bagaimana membangkitkan spiritualitas sebagai umat dan masyarakat bahwa candi berbuah agung ini memang perlu ada payung.
0: 반면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문화유산의 가치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종교적 의미만 내세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원 건립 당시 이야기를 담은 벽화를 보면 사원 꼭대기의 중심탑과 똑같이 생겼지만 차트라는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 건축물에 장식을 더하는 문제를 넘어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인류가 공동유산을 보존하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개입이라는 시각입니다.
2: 아리산 디니아 itu harus menjaga otentisitas. Persoalannya dengan catra tanpa prosedur yang benar, akumulasinya, akumulasi masalah Borobudur yang bisa jadi menarik perhatian UNESCO untuk memikirkan kemungkinan apakah dia akan dimasukkan dalam endanger.
0: UNESCO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로부드르 사원은 이미 과거에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상업개발 문제로 유네스코로부터 주의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철저한 역사 고증이나 유네스코와의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Nah itu bagi saya pribadi itu cukup kuat untuk menunjukkan bahwa memang mereka itu menceritakan perjalanan itu dan puncaknya itu memang di stupa Borobudur dan kalau cerita itu berakhir dengan stupa Borobudur yang tidak bercatra, bukan saya mengatakan ya lebih kuat bahwa memang tidak bercatra.
0: 세계 최대 불교 유산의 역사성과 종교적 상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산사에서 마음의 보물을 찾고 시원한 여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창원 성주사는 지난달 30일 경내 설법전에서 초등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음 오늘 주제로 제37회 어린이 보리수 템플스테이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참가 어린이들은 사찰 예절, 싱잉볼 소리 명상, 108배, 시원한 물놀이, 레크레이션 등 재밌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특별한 우정을 만들어갑니다. 주지 법안 스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며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마음을 바르고 착하게 쓰는 지혜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8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무원장 선거 제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소회를 밝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인터뷰 소식, 그리고 불교학 학술지들의 뛰어난 연구 성과가 드러난 KCI 인용지수 분석 결과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주장에 대해 종단을 선거판, 정치판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길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경 스님은 직선제가 곧 민주주의라는 건 환상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제도 도입은 세속 정치화이자 퇴락의 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현행 간선제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만큼 교구별로 식견 있는 대중이 대표를 세우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임기를 마무리하는 주경 스님은 제18대 중앙종회 4년에 대해 100점 만점에 70점이란 평가를 내렸는데요. 종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나 견제와 감시란 본연의 역할에 지나치게 수동적이었던 점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3원 통합 이후 예산과 사업의 뒷받침이 부족했던 점을 과

대로 꼽았으며 교량 역할을 하는 선명상 역시 행사 중심을 벗어나 내실 있게 뿌리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원칙과 기본을 세우며 종회 본래의 기능을 살리려 노력한 의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주경 스님의 소회는 종단이 나아갈 길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KCI 2025 인문학 분야 인용지수 분석 결과 불교학 관련 학술지들이 철학과 타 종교학 분야보다 높은 중심성 지수와 낮은 자기 인용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인문학 연구망 내 위치를 보여주는 KCI 중심성 지수에서 불교학 학술지 21종은 평균 1.38을 기록해 철학과 종교학, 신학을 모두 웃돌았는데요. 상위 25% 비율도 23.8%로 가장 높아 전반적인 중심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자기 인용 비율 중앙값은 불교학이 10%로 가장 낮아 내부 인용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학술지별로는 대각 사상이 중심성 지수 1위에 올랐으며 불교학 연구가 2년 KCI 영향력 지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동아시아 불교 문화는 논문 151편과 피인용 65회로 생산량과 피인용 횟수 1위를 차지했고 한국 불교학이 그 뒤를 이어 연구의 규모와 중심성을 함께 확보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세

0: 이상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강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어떠한 부귀 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며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거기서 경전도 탄생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전에는 고대 인도의 역사가 담겨 있다. 시대마다 인류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곤 했다. 제2의 시대에는 람신이 태어나 인간 행동의 품격을 설했고 사회를 위한 규범을 창조했다. 제3의 시대에는 크리슈나 신이 등장해 바가바드 기타를 통해 행동의 중요성을 설했고 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불의가 정의의 탈을 쓴 채 확산돼 갔다. 거짓말, 질투, 불평등, 탐욕, 미신 등이 세상 곳곳에 퍼져 기승을 부렸다. 인류는 공포에 떨었고 무지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제 세상에서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위대한 영혼 하나가 막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위대한 영혼은 바로 부다였다. 마하바라타 전투가 끝난 후에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 대전투로 인해 인도 땅은 여러 조각으로 분열됐다. 그로부터 다시 2500년이 지났을 무렵 북인도 지방에는 카필라바스투 왕국이 존재했다. 인근에는 마가다 왕국과 바이샬리 왕국이 있었다. 카필라바스투는 태양 왕조인 샤카족의 후예인 왕, 위대하고도 용감한 숫도다나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0: 작은 앙비 마마, 작은 앙비 마마. 안 그래도 부르려던 참이다, 로시카. 큰 종이 왜 울리지?
1: 기쁜 소식입니다, 마마. 숫더다나 폐하께서 판다바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돌아오고 계시답니다.
0: 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마하마야 왕비마마께는 이 소식을 알렸느냐?
1: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중궁전에 안 계세요.
0: 알았다. 궁궁한 사람들에게 음식난을 준비를 해라. 왕비마마께는 내가 직접 이 소식을 전하겠다.

0: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대바다타, 다른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1: 아이들요? 다른 아이들은 없습니다. 원래 저밖에 없었는데요.
0: 뭐라고? 내가 헛걸 본 건가?
1: 저 가도 되죠?
0: 그러렴. 어디로 가니?
1: 어머니께 가요.
0: 그래라. 그런데 나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니?
1: 아, 깜빡했어요.
0: 어서 말해보렴. 말할 때까지 보내주지 않을까?

0: 아버지 몸단장을 아니하셨습니까?
1: 몸단장 뭐하러?
0: 큰정이 울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폐하께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계세요. 온 왕국이 다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1: 파자파티,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네가 폐하를 영접할 준비를 하거라. 오시면 정말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렴. 전장에서 쌓인 피로가 싹 가시도록 말이지.
0: 마마는 뭐 하시게요?
1: 파자파티,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하고는 행복을 마마. 나누지 않는 법이란다. 폐하께서 나를 보는 순간 아들이 없는 슬픔이 되살아나실 거야. 폐하께 그런 비탄을 안겨드릴 수 없지.
0: 마마께서 카필라바스투가 태자를 얻을 수 있도록 저와 폐하의 결혼을 직접 주선하셨잖아요. 그리고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헌데 저 역시 아직 폐하께 태자를 안겨드리지 못했어요. 저 역시 불운합니다.
1: 아니야, 그렇지 않다. 파자파티, 내 유일한 희망이 넌데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지.
0: 저 역시 마마가 이리 계시는 건 보지 못합니다. 지금 폐하의 귀국을 환영하고 잘 영접하는 것은 마마와 둘이서 해야 할 일입니다.
1: 그럼 어떻게 할까?
0: 아무 생각 마시고 마마가 멋지게 단장하고 폐하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마 마마께 조금도 눈길을 떼지 못하실걸요?
2: 폐하께!
3: 영광을!
2: 폐하께!
3: 영광을!
2: 폐하께!
3: 영광을!
2: 폐하께!
3: 영광을!
2: 폐하께!
3: 영광을!
2: 폐하께!
3: 영광을!
2: 폐하께!
3: 영광을!
2: 폐하께!
3: 영광을!
2: 폐하께!

0: 결혼 안 별일 없었는가?
1: 폐하의 가호 덕분에 왕국은 만사가 편안합니다.
0: 네가 있는데 잘못될 일이 있겠느냐? 카펠라 바스트 운영에 책임을 맡길 사람은 오직 너뿐이니 덕분에 나는 걱정 없이 전투에 몰두할 수 있었지.
1: 영광입니다.
2: 정지! 폐하는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0: 어째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냐?
2: 먼저 제 선물을 주세요. 그래야 입궁을 허락할 거예요.
0: 모든 백성들이 이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대바다타 너는 나한테 세금을 내라는구나. 자, 선물이다.
2: 저하고 칼싸움을 해야 들어가실 수 있어요.
0: 내 칼로 나를 공격할 거냐? 아, 좋다. 아, 대바다타 훌륭하구나. 이제 갈까?
3: 아프십니까?
0: 아니요, 마마야. 나한테 닥친 운명에 비하면 이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두 번이나 결혼을 하고서도

0: 아직 아이를 얻지 못했어. 당신한테 슬픔만 안겨주고 말이오.
1: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바차스파티 사제께서 전원을 보내셨습니다.
2: 태양이 상원으로 들어가면 달은 개자리궁으로 들어가고 금성은 물고기 자리궁으로 들어가지요. 바로 무한한 풍요의 여신 푸나루와슈 별자리가 되는 겁니다. 람신이 태어난 곳도 바로 이런 별자리가 왔을 때 기원제를 올리고 난 후였습니다.
1: 신께서 저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겁니다.
0: 난 그저 마야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은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요.
1: 저는 어머니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파자 파티는 꼭 머자나 아들을 낳을 겁니다.
0: 그렇게 되기를.

0: 내가 외아들을 왕비에게 내어준 건 눈속임 용이었는데 내 아들을 장난감 취급하다니. 아, 왕비 마마. 아, 이런 시간에 어쩐 일로?
1: 내가 하도 잠이 안 와서 대바다타 얼굴이나 볼까 하고 들렀네.
2: 왕비.
0: 잘하셨습니다. 대바다타는 마마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전 마마께서 대바다타에게 언제나 사랑과 애정을 듬뿍 주시길 바라옵니다.
2: 왕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폐하, 소첩은 왕비 마마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을 때 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때로 매우 커지기도 하지요. 폐하, 대바다타는 폐하의 아들입니다. 데리고 가시지요.

0: 대바다트는 어디 있어?
1: 페아와 함께요.
0: 도대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왕비 마마 있지 않으면 페아와 함께 있으니. 요 전날 밤에도
1: 제가 아이를 보냈어요. 머자나, 대바다타가 폐하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해요. 먼저 태자가 되고 그 다음엔 카필라바스트의 왕이 되겠지요.

0: 스테바다타가 폐하와 함께 왕좌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선 미래의 꿈이 커간답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데바다타 왕자 만세! 데바다타 왕자 만세!
1: 헛된 꿈 고맙고요, 망글라. 폐하의 두 왕비 중 하나라도 아이를 낳는 순간 당신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요. 그땐 어찌할 거요?

0: 뭐 하는 거야?
1: 보세요. 제 꿈을 이루어줄 새들을 다 잡았어요. 비록 그들의 꿈이었다고 해도 덫은 제가 놓았죠. 왕 부부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0: 파차스파티 사제가 그 꿈을 이루어주려고 오고 있어. 아들을 기원하는 제를 올릴 거요.
1: 아들 기원제? 제를 올려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세상은 기원의 불로 벌써 불바다가 되었겠네. 다무카?
2: 예, 마마.
1: 이 새들을 새장에 가두어라. 데바다타가 활쏘기 연습할 새들이다.

해야 먼저 여러 신과 여신들께 기도를 올리고 경전을 독성한 후에 가문의 수호신인 태양신께 기도를 올립니다. 빛을 타고 오신 태양신은 가문을 수호하기 위해 이 연꽃을 피우실 겁니다. 아디디바 나마스투

0: 경하드립니다.
1: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0: 대하, 연꽃이 피어난 것은 운명의 여신이 미소를 보내준 것입니다.

0: 축복을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시라고 신께서 축복하십니다.
1: 파자 파티? 당신한테 막 가려든 참이었는데.
2: 아닙니다. 오늘 같은 상서로운 밤엔 마하마야 마마와 함께 하십시오.
1: 하지만 마하마야가 당신한테 가라고 해서.
2: 그런데 제 몸이 온전치를 못합니다.
1: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2: 여인은 달마다 며칠은 홀로 지내야 한답니다. 어서 가세요. 내일 아침이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쉬십시오.

0: 파자파티와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1: 송과우나 마마, 폐하께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지금 달거리 중이시라고.
2: 왕비 마마가 카필라바스투의 후계자를 낳아주시길 원해서지. 아이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운명조차도 전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마하마야 왕비가 아들 기원제를 올린 후꾼 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바차스파티 사제님 그리고 브라만 여러분, 이 꿈의 뜻을 해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배야. 아주 상서로운 꿈입니다. 붉은 연꽃이 핀 것은 생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흰색 코끼리 아이라바트가 내려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의미, 위대한 영혼이 태어나리라는 것입니다.
1: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께서 게임을 하셨습니다.
2: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3: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
2: 경하드립니다, 폐하.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의 회임을 어이가 확인했습니다. 카필라바스토 왕국의 곧 태사가 태어납니다.
4: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5: 경하드립니다.
0: 폐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별자리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위대한 전사가 될 것입니다.
6: 그렇게 되기를. 짐은 그냥 왕이지만 아들은 황제가 되고 위대한 전사가 되며 용맹한 황제가 될지니라.

0: कुल मन सबका वहाया शुभ समाचार है कोई आने वाला जो लाएगा खुशियों का संसार।
1: अरे वो
2: कौन है भाई
0: बुझो बुझो वो कपिल वस्तु का युवराज।
3: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새들을 다 풀어주는 거죠?
4: 이것들은 그저 새가 아니라네. 나는 지금 이토록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야. 보게, 갇혀있던 새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네. 나 또한 불행에서 놓여놨고. 나는 너무도 행복해서, 이토록 기뻐서 그 어떤 말로도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네.
3: 제 눈에도 보입니다. 마마의 왕비가 아니라 본인이 회임이라도 하신 것 같네요.
4: 맞아, 망갈라오님. 만약 내가 아기를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기쁘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마마께서 회임을 하시니 내 기쁨이 두 배가 되었다네. 회임을 해야 할 사람이 한 것이니까.
3: 그렇다 해도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옳지 않아요. 사방에 질투의 눈길이 있습니다. 행여 못된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는 불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잖아요.
4: 누구든 이 좋은 일에 방해하려는 사람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저런, 내 마스카라가 아우님 뺨에 묻었네.
3: 감히 내 뺨에 마스카라를 묻혀? 네 눈에서 검은 비탄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5: 이제 됐어.
4: 하나만 더요. 아,
5: 너는 내 어머니인가 동생인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4: 피붙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할박해요. 게다가 다른 분들은 모두 왕자님과 하나의 친척 관계만을 가졌지만 저는 두 개를 가졌잖아요.
5: 두 개? 어떻게?
4: 우선 제가 폐하의 아내니까 왕자 아기씨의 어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왕비 마마의 여동생이니 아기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 둘 아닙니까?

0: 마마 조심하세요.
1: 마마 어찌된 일인지요?
0: 대바다타가 구슬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걸 밟고 넘어지셨네.
1: 아, 왕비 마마 무사하십니까?
0: 어,
1: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마터면 아기를 잃을 뻔하셨습니다.
0: 그런 일은 우리 적들에게나 일어나라고 해요. 왕비 마마는 출산 축하 파티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망가라오니 그리 되기를.
1: 그리 되기를.

0: 네가 로시카와 혼인하고 싶어 한다더구나. 사실이니?
1: 제가 원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0: 로시카의 아버지가 황금 동전을 요구한다지?
1: 그렇습니다.
0: 이 돈은 네 거다, 고팔. 그저 나를 위해 작은 일 하나만 해주면 된다. 사람을 죽이는 약초를 구해서 가져오너라. 언제까지 약초를 의사들한테 팔고만 다닐 테냐? 이번을 계기로 아예 불행의 뿌리를 뽑아버려라. 어서 집어. 집으라니까. 네 고민을 해결해줬으니 이제 네가 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며칠 후 왕비의 출산 축하 파티가 열린다. 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1: 출산 축하 파티 날 내가 할 일은 그뿐이야.
2: 누가 황금 동전을 주었어?
1: 그건 말해줄 수 없어.
2: 말해주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1: 말하면 내가 죽어. 그들은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을 거야.
2: 하지만...
1: 그런데 로시카, 넌 언제까지 하녀로 살 생각이야? 나는 또 언제까지 약초를 팔며 살아야 하고?
2: 해악계 발각되면...
1: 그것은 네가 하기 달렸지. 누굴 더 사랑해? 나 고팔이야? 아니면 카필라바스트의 상속자야? 그냥 왕비 마마의 죽에 독을 타기만 하면 돼.
2: 고팔은 나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감수하잖아. 그러나 왕비 마마를 배신할 순 없어.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순 없어. 두 분 왕비 마마는 나한테 큰 사랑을 베푸셨어.
3: 로시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2: 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야 왕비 마마께. 저...
3: 하고 싶은 말이 뭐야?
2: 아무것도 아닙니다.
4: 옴 무캄 가로티 바찰람 방금 랑가야 대기리 야트크르파탐 함반데.
2: 로시카,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해? 평생을 살인자와 함께 살 수 있을까? 고팔을 말려야 돼.
3: 왕비 마마, 이제 아기 돌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뭐하러 마마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마마는 그저 아기씨를 낳으시기만 하고 기르는 건 날 텐데.
3: 크리시나 신도 양모가 길렀지요.
2: 왕비 마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로시카, 나중에 말씀드려라. 가서 신의 공양을 가지고 와라. 모르겠느냐? 왕비 마마께선 아침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 가라.

멈춰라. 파자파티 마마, 여기 있습니다. 데바다타 이리온, 마마는 공양을 드셔야 한단다.

0: 제가 먼저 먹을래요.
1: 좋아. 너부터 먹여줄게. 자, 아 해봐. 아니야, 왕비마마부터 드려야겠다.
0: 아니, 저부터요. 제가 먼저 먹을래요.
1: 좋아.
2: 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마마. 어서 뱉으세요, 아기씨.
1: 로시카, 무슨 짓인가?
2: 마마, 이 죽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1: 독이라고? 누가 그런 짓을? 누가 죽인 독을 탔느냐? 누가?

0: 고팔이라고?
1: 멈춰라! 누가 시켰나? 대답해! 왜 그런 짓을 했나? 말해라! 왜 그런 짓을 했어?
2: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아우님? 고팔이 살아 있어야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 것 아닌가?
3: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감히 저희 가문을 넘본 사람이 있다는 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라. 오늘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0: 왕비 마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기탄 없이 말하게 망갈라.
0: 왕비 마마, 폐하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2: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0: 사실입니다.
2: 그런 말은 그만두게. 누가 폐하께 감히 위해를 가한단 말인가?
0: 왕비 마마십니다.
2: 망갈라.
0: 제가 듣기로 열 달을 모태에 있다 태어나는 아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출산을 할 경우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답니다. 저도 그 말을 믿지는 않았는데, 근데 점성술사들이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더군요. 마마, 전에는 제가 대바다하러 가신다는 마마의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마마께서 여기 계시면 옳지가 않아요. 폐하나 이 왕국에 문제가 생기는 건 마마께서도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여인의 진정한 도리는 아들과 남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폐하를 설득하십시오. 그래서 곧 여기를 떠나십시오.
1: 내일 아침에 바로 떠나겠네.

0: 당연히 데바다 하러 떠나야지.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못해.
1: 사실이요. 여인과 아이, 그리고 왕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0: 저는 지금 그 세 사람의 반대를 당하고 있는 거지요, 페아.

제발 보내주세요. 제 건강도 양호하고 기분도 아주 좋아요. 파자 파티하고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도 뵐 수 있고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폐하께서도 얼른 대바다로

0: 네 말대로 여기서 쉬니까 좋구나. 이 룸비니 동산에 와본 지도 벌써 몇 해 전이네. 너무도 아름다워. 마치 지상천국에 온 것 같구나.
1: 그래요. 마마, 저 나무 아래서 쉬고 계세요. 그동안 음식을 차릴게요.

바다 파티! 마마! 러시카! 사파! 모두 빨리 오라! 왕비 마마께서 진동을 시작하셨습니다!

0: 나루드. 나루드. 나루드.
1: 예, 성자시여.
0: 그분이 오신다. 이 우주의 아버지가 태어날 순간이 임박했다.
2: 마마, 침착하게 임하시고 나뭇가지를 잡으세요.
0: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거란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됐다.
2: 경하드립니다, 마마. 경하드립니다. 아드님이세요.
0: 오, 지구야. 나의 축하를 받으소서. 당신의 창조주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1: 무엇을 보십니까, 스승님?
0: 인도. 카필라바스토. 룸비니 동산. 아름답도다. 만인의 가슴을 어루만져줄 순수한 영혼.
2: 이렇게 예쁜 아기씨는 저도 처음 받아봅니다. 어쩜 아기가 웃는 걸 보세요. 폐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0: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위대한 영혼이 태어난 이 시대를 살 수 있었어.
3: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걸작품을 무엇으로 부르리까?
2: 왕비 마마, 왕자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시오?
4: 시따르타.
0: 붓다.
5: 엄마께서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4: 그 아이는 폐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할 겁니다. 그대가 이 우주에 태어난 목적이 이미 다 이루어졌노라. 이제 돌아오라.

말해주소서 세존이시여. 파멸의 둘째 문은 무엇인가요? 거짓된 것 좋아하고 진실한 것 싫어하고 못된 행실 용납하면 이것이 파멸로 가는 문이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2: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오늘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찰가루에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우아한 리버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은혜로 만나거나 왼수로 만나거나 나를 자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친하고 친밀하고 같이 있으면 좋고 나를 도와주고 괜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은혜로 만난 사이예요. 왼수로 만난 사이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네? 왼수로 만난 사이는 밥을 지으면 볶음밥이 돼요. 네. 지지고 볶고 예. 티격태격하고 이런 거는 이제 왼수로 만난 사이가 되죠.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빚을 받으러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면 빚을 받는 거고 내가 더 많이 써줘야 되면 빚을 갚는 거고 근데 이 빚은 이번 생에 지은 빚은 다음 생에라도 갚아야 됩니다. 다음 생에 못 갚으면 다다음 생이라도 갚든가 받아야 돼요. 빚이 허공으로 절대 사라지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친한 사이에 그냥 구두로 그냥 우리들끼리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뭐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나마 아싸 등 굳었다. 예, 글쎄 이번 생에는 굳었을지 몰라도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뭐 빚보증 잘못 써줬거나 뭐 혹은 큰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거나 뭐 돈 때문에 뭐 큰 어떤 사기를 당했거나 아 내가 전생에 갚아야 될 걸 이번 생에 갚았나 보다. 전생에 빌린 거 전생에 못 갚았는데 이번 생에 갚았구나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1: 네.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네.
0: 자,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 빚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빚에 의한 인과업보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치의 흠도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불교설인데요. 먼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국에는 소주 이름이 지역 이름이 소주라는 지역이 있었나 봐요. 소주. 이 소주라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예. 부러워요? 이 부자의 이름이 시대창이에요. 시대창. 시대창. 대창, 곱창. 뭐. 그러니까 이게 소주 땅에 시대창 하면 이게 궁합이 잘 맞네요. 시대창이라는 엄청난 이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불심이 깊었대요. 아주 불심이 깊어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소주라는 땅에 호구산이라고 있었대요. 호구산. 산 이름이 또 호구예요. 호구산에다가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려고 절을 하나 짓습니다. 그 절 이름이 관음사예요. 예, 관음사라는 큰 절을 짓고 관음전이라는 법당을 지었대요. 그래서 이제 관음전이라는 법당을 지었는데 이제 우리가 큰 절을 짓고 법당을 지으면 사람들을 모아서 낙성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들어보셨어? 낙성식. 그래서 이제 낙성식을 하기 며칠 전에 이제 주지스님을 새로 모셔옵니다. 그렇죠. 절을 지었으면 주지스님이 계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지스님 이름이 당계 스님이셨대요. 당계. 당계화상.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이름이 성함이 이제 당계화상을 모셨는데 이 당계화상하고 이제 주지스님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낙성식을 해야 되니까 절 구석구석을 열심히 청소를 했대요. 청소를 다 하고 나서 큰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시대창의 당계화상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올리고 앞으로 이 절이 크게 잘 되게 해주세요. 많은 신도들에게 불자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찰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축원을 올렸답니다. 그렇게 이제 축원을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스님하고 함께 이제 절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저희 뒤에 있는 뒷동산에서 뒷산에서 사람 막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엉엉 사람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그렇잖아요. 새로 이제 절을 졌는데 뒤에서 막 사람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올라가 봤대요. 시대창하고 스님하고 거 뉴쇼 하니까 왜 남자가 나무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밑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나 봐요. 못 매달으려고. 그거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고 봤더니 이보게 나 한경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시대창이 깜짝 놀라서 아니 자네는 어렸을 때 서당 친구인 개 한경이 아닌가? 이제 개 한경이 아닌가? 이렇게 여의자요. 이제 개곡할 때 개. 개 한경이 아닌가? 아니 자네가 여기서 뭐라고 있나? 왜 이렇게 울고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 울고 있던 그 남자가 자기 친구였다는 거예요. 시대창 친구. 그러니까 이 개한경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그냥 기니까 개씨라고 할까요? 개씨. 네. 요 개씨가 이 개씨가 헝 울면서 시대창한테 아이고 면목이 없네.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렸는데 너무 무리하게 돈을 빌리고 빚을 진 상태에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내가 자살하려고 그러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빚이 얼마길래 그 자살을 하려고 그러냐고. 왜 울고 있냐고 하니까 아유 목숨을 끊으려니까 여기 남겨둔 처자식이 생각나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내 신세가 차량하고 처자식이 불쌍해서 울고 있었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러지 말고 어서 정신 차리시게. 아 도대체 빚이 얼만가 이러니까 3만 냥이네 이러는 거예요. 3만 냥. 그러니까 뭐 치무치면 한 뭐 한 30억? 예. 아니야 그 저 혼자 한 말이에요. 예. 나도 몰라요. 그 당시에 3만 냥이 얼만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3만 냥이네. 뭐 아 이 사람아 그래도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 내가 지금 큰 절을 짓느라고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병통을 해볼 테니 그 3만 냥을 내가 갚아주겠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시게 이러는 거예요. 3만 냥을 내가 갚아주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씨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꾸 개씨하니까 이상해요. 이 개씨가 너무 고마우니까 아무리 내가 부자라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한테 그렇게 큰 돈 갚아주기 힘들잖아요. 예, 정말 생명이 은인이죠. 내가 그 3만 냥을 갚아줄 터이니 어서 정신을 차리시게나.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가. 근데 우리 사는 거 보면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사람 생명 별거 없어. 돈이 더 중요해.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가. 내가 갚아줄 테니 정신 차리게 하니까 너무 개씨가 고마워가지고 관음사 그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우러르면서 절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담과 같이 발언을 합니다.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 제가 평생 동안 내 생명의 은인인 우리 친구 시대창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만약에 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라도 우리 처자식이 다 개로 태어나서라도 갚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우며 개로 태어나서라도 갚겠습니다. 처자식은 뭔지야. 저 처자식이 다 개로 태어나서라도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관세음보살한테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대창이 이제 3만 냥 이제 갚아줬어요. 근데 3만 냥 빚을 갚아주면서 먹고 살 거 힘들 테니까 내가 과수원 하나를 떼어주겠네. 과수원에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게나 하고 과수원도 공짜로 이제 뜯어준 거야. 그러니까 개씨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평생 이 은혜를 갚겠다면서 이제 이 개씨한테 이제 삼남매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장녀인 딸이 하나 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자기 딸을 시대창 며느리로 보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예, 이제 시대창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이제 며느리로 보내기로. 근데 우리가 오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개씨가 더 이익이지. 완전 부잣집에다 딸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괜히 오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 작전인가? 밑바가나? 하여튼 내 딸을 맡기겠네. 이 집의 며느리로 삼아서 평생 은혜 갖는 마음으로 살겠네. 그런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개씨가 이제 과수원에 열심히 이제 일구다가 과수원 나무 밑에서 뭐가 딱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지? 하고 이렇게 파봤더니 큰 돌덩어리만한 황금이 나온 거예요. 큰 돌덩어리만한 황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 예. 오, 뭐 자기 일처럼 되게 좋아하시네. 예? 그러니까 돌덩어리, 황금 덩어리가 나오니까 그럼 이 황금 덩어리는 누구 거예요? 시대창 거예요? 개씨 거예요?
1: 시대창.
0: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과수원에서 그게 나왔어도 시대창한테 줬을 거예요?
1: 아니요.
0: 안 줬죠, 나오네. 아유, 솔직해서 줬다. 예, 예.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웃자고 한 말이고. 그리고 황금 덩어리를 다 얻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시대창의 사업이 막 쇠퇴하고 있었대요. 그 시대창의 사업이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갚아야 되잖아요. 이때 3만 냥 갚아야지. 예,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지. 예,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그런데 야밤도주를 했어요. 돈 갚으라고 할까 봐. 야밤도주를 해서 이제 사업한다고 다른 대도시로 간 거예요. 예, 못됐죠?
1: 네.
0: 근데 그런 사람이 사업한다고 잘 되겠어요?
1: 아니요.
0: 예, 아,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자, 자, 자, 워워. 릴렉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사기꾼에 맞아서 사업을 망해버리니까 이제 재산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와가지고 한번 사업해보겠다고 황금 덩어리를 팔아서 크게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망해버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술 먹고 집에 오는 길에 쓰러져서 울다가 잠이 들은 거예요. 예. 길에 막 술 먹고 길에 쓰러져서 막 그냥 막 주사부리다 잠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어? 진상. 예, 진상. 그 진상이에요. 막, 에이! 어? 하늘이 나를 버렸어요! 막 이러면서. 예? 술 먹으면서. 예? 그래서 에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큰 집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저쪽에 개구멍이 있더래요. 그렇죠. 이름도 개씨야. 예? 그 개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개구멍에 쏙 들어가니까 앞에 시대창이 딱 서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놀려서 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아유 여보게 오랜만이네. 아유 내가 면목이 없네 이러니까 시대창이 화를 내면서 손가락질을 안 하면서 어디 개가 죽을 뒤집어 쓴 인간이 여기에 나타나냐. 네? 무엇을 더 얻어먹으려고 여기에 나타났냐 이 개가 죽을 쓴 인간아 이렇게 욕을 하더래요. 놀래가지고 이제 후다닥 이제 도망을 갔는데 자기 앞에 강아지 세 마리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큰 개 하나랑 작은 개 두 마리가 있어서 그래서 아니 내 옆에 있네 하고 자식들 어디 있고 이거 개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암컷개가 말을 하더래요. 여보 우리예요 이러더래요. 우리예요. 아니 왜 개가 됐어 이러니까 이보쇼 관세음보살님한테 맹세하던 그 발언을 잊었습니까? 이번 생에 평생 은혜를 갚을 것이고 빚을 못 갚으면 다음 생에 처자식들이 개로 태어나더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가 된 거 아니요 당신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안 돼 하면서 잠에서 딱 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막 집으로 뛰쳐갔대요. 그러니까 그런 꿈 꾸니까 얼마나 찝찝해요. 네. 집으로 딱 가서 여보 하고 갔더니 벌써 부인하고 아들 둘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 부인하고 아들 둘이 죽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객살한 거죠. 네. 이게 어찌 된 거요 울부짖다가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개씨가 쓰러져 버렸대. 또 개씨가 딱 쓰러지면서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하늘에서 자기 큰아들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0: 아버지가 관세음보살님한테 맹세하기를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되 이번 생에 빚을 갚지 못하며 다음 생 개로 태어나더라도 갚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저버리는 그 악독한 마음 때문에 염라대왕이 화가 나서 저승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개로 태어날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도 데려간답니다. 다만 우리 큰 누나는 삼남매였잖아요. 네. 우리 큰 누나는 아직 인간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어서 당분간 인간 세상에 당분간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들 먼저 데려갔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꿈을, 환상을 이제 꾸게 된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자지러지다가 이제 꿈에서 딱 깨고 나서 피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개씨가 이를 어쩌나. 이제 와서 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일과 외양간 고치는 거죠. 예? 이제 개 될 일만 남았어요. 예? 이제 개 될 일만 남았어. 어? 너 앞으로 뭐 될 거야? 개 될 거야. 이제 개 될 일만 남은 거예요. 막 피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옛날 중국이 얼마나 험해요. 그렇잖아요. 옛날 중국에는 막 마적단들이 있고 막 법도 지금처럼 제대로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쁘게 생긴 딸이 돈 없이 같이 이제 길거리에서 생활하면 딸이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막 인신매매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시대창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멀리 걷고 걸어서 이제 시대창 집에 와요. 그 시대창을 만나 뵙고 그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게 이제 비는 거예요. 이복의 친구, 어르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근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1: 안 돼요.
0: 그 용서해주면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아까 호구산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호구되는 거야. 예? 진짜 호구되는 거야. 그 시대창이 이제 못 본 척, 이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시대창의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의 이름이 시환이었어요. 시환. 이 시환, 시대창의 아들이, 아니, 어르신, 보자니까 너무하네. 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서 돈까지 다 빚을 갚게 해주고 과수원까지도 만들어줬는데, 우리 사업이 망할 때는 나몰라라 그 과수원에서 나온 황금 덩어리 가지고 도망치더니 사업 다 망하고 나서 우리 집안이 다시 크게 일어나니까 이제 와서 뭐 꿀이라도 얻을까 해서 이제 온 거냐고. 이제 사업이 다시 크게 일어났나 봐요. 다시 부자가 됐나 봐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서 꺼지시오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손이 발이대로 막 비비니까 하인들이 와서 막 욕설을 하면서 막 때리고, 네, 개씨는 막 피눈물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 옆에 있는 딸도 막 울부짖고 완전 아수라장이죠. 그러니까 개씨가 막 울면서 내 한 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부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다고. 이보시오 친구 시대창 어르신, 그대도 자식이 있는 몸 아니요. 내 한 몸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 내 딸이라도 처비로라도 아들하고 맺게 해달라고,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대창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또 이제 부모는 자식 얘기 이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아서라, 그만해라. 잘못이 있다면 저 개씨가 잘못이지.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냐. 그래도 저 딸아이는 평소에 행실을 보면 참 착했던 애니까. 시완이 이미 그 파오노라고 이미 결혼을 했나 봐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저 아이를 처비로라도 받아들여라. 처부로라도 받아들여서 저 몸이라도 좀 잘 보호하게끔 해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예. 그러면서 개씨한테, 개씨야, 네가 참 개심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 개씨는 일단 딸이라도 살린 거잖아요. 길에서 데리고 다니다가 큰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인 시대창에 처부로라도 들어갔으니까, 욕심 안 부렸으면 정실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죠. 처부로라도 들어갔으니까, 그래 이제 딸내미 걱정은 없겠구나. 이 부잣집에서 조금 눈칫밥은 먹을지언정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그 호구산 관음사로 들어갑니다. 아~ 관음사에 들어가서 그 당계 스님 있죠? 네. 원래 주지 스님 기억나요?
1: 네.
0: 예, 기억나요? 네. 예, 당계 스님 처음에 주지 스님으로 모신 분. 네. 당계 스님 밑으로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됩니다. 아~ 스님이 돼서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했대요. 오직 염불을 했대요. 오직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첫째, 개가 된 처자식을 위해서 예? 개가 된 처자식을 위해서 이제 그 기도를 올렸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시대창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으라고 기도를 올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나쁜 죄업을 참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죠 해도 그 시기에 그 집에서 강아지 세 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수컷 두 마리랑 앙컷 한 마리. 그 딱 누구겠어요? 네? 자기 처자식인 거죠. 꿈에서 봤던. 그것도 누구네 집에서 태어났어요? 시대창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돼서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그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부르고 부르고 또 불렀는데 어느 날 몇 년 후에 어느 날 싹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그 죽어서 개가 되었다는 부인하고 아들 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저희도 이제 좋은 데 갑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염불을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업장이 다 소멸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좋은 몸 받으러 갑니다.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싹 사라지더래요. 꿈을 꾸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절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시대창에 가면 암컷 한 마리 수컷 두 마리 개가 있는데 그 개들 잘 있나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스님이 희한한 걸 부탁해네? 자기가 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 시대창 심부름 꾸며 시대창 집에 가서 여기 개 있어 하면서 개를 봤는데 그 꿈을 꾼 그 다음날에 그 개들의 세 마리가 동시에 이유도 없이 죽어버렸대요. 야, 그 천도된 거죠. 개 몸을 벗고 새로 몸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개씨, 이 스님이 아 정말 불보살의 영험이 있구나 하면서 그 뒤로 더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평생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수많은 신도들의 어떤 덕과 신망을 얻어서 당계 화상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관음사 주지 스님이 됐대요. 관음사 주지 스님이 되고 너무 열심히 이제 승려 생활을 하니까 신도들 다 인정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개씨였던 정말 개 같았는데 네, 이제 옛날 개씨 땐 개 같았는데 이제는 스님이 돼서 내 전생에 지었던 내 출가 전에 지었던 그 잘못을 참회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큰 스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대창하고 다시 화해를 하고 이제 나이 80살 때까지 시대창과 함께 열심히 관음사에서 염불을 하면서 함께 이제 크게 장수를 누렸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여러분 이게 만만하게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1: 네.
0: 우리 주변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 있잖아요.
1: 네.
0: 아까 말씀드렸죠. 빚으로 만났거나
1: 네.
0: 은혜로 만났거나 은혜 아니면 왼수로 만난 거예요.
1: 네.
0: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강아지들 있죠. 개들 있죠.
1: 네.
0: 개들도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거는 그 개가 그리고 그 개하고 좋은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내 새끼 내 새끼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아가씨가 키우는 애완견이 있는데 조그만 애완견 뭐 시추 같은 애완견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시추가 막 이렇게 재롱 때면 시추레이션 뭐 이러잖아요. 아닌가요? 예, 아니면 말고 예, 아니면 말고요. 예.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개를 들고 애완견을 들고 전철을 탔대요. 전철을 탔는데 개가 여자 가슴에 품에서 자꾸 낑낑 대더래요. 불안한지. 그러니까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이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또 이렇게 쳐다보고 또 이렇게 쳐다보네. 여보게 아가씨 어쩌다 개를 낳았어 이러더래. 할머니가 어쩌다 개를 낳았어 자꾸 내 새끼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그만큼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식 새끼처럼 키우는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은 전생에 좋은 인연,
1: 네.
0: 예, 그나마 개로 태어나도 좋은 인연 만난 거고 저기 이제 돈

0: 옛날에 된장 바르는 개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정말 전생에 복을 못 지은 동물들이죠. 똑같이 축생으로 태어나도 복 많은 축생이 있고 복 없는 축생이 있대요. 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시죠? 고양이도 길고양이는 평균 수명이 몇 년 안 된대잖아요. 막 꼬리 잘리고 꾀죄죄하고 맨날 추운 데서 덜덜 떨고. 근데 어떤 고양이들은 으리으리한 집에서 주인 물을 위해서 맨날 생선 깡통 팅 하고 네? 생선 깡통 먹고 그런 고양이들 있잖아요. 똑같이 고양이도 복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고양이를 키우면서 소원이 있대요. 얼마나 고양이를 애지중지하는지,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 같은 주인을 만난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고. 얼마나 고양이를 아끼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도 복 많은 개가 있고 복 없는 개가 있고, 고양이도 복 많은 고양이가 있고 복 없는 고양이가 있고. 그 축생도 참 희한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다들 자기 은혜 따라 왼수 따라 빛 따라 이렇게 또 만나지는 겁니다.
1: 네.
0: 참 불교의 인과업보, 이 인연과보가, 이 인연법이라는 게 정말 묘해요. 네. 정말 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날 거고,
1: 맞아요.
0: 여러분들이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속을 다 휘집어 놓을 거고.
1: 아. 네.
0: 제일 미치고 팔짝 뛰는 게 누구겠어요? 같이 옆에서 자는 사람. 네? 같이 24시간 봐야 되고, 네? 계속 잠잣대에도 옆에서 살맛대고 자야 되는데 그 왼수로 만난 사이라고 해봐요. 제가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정말 왼수가, 정말 왼수 같은 인연이 깊으면 이혼도 안 돼요. 아, 나 이 사람하고 안 맞아. 못 살겠어 하고 깔끔하게 이혼 딱 하는 건 또 오히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때문에 속이 덜 상하니까. 이혼도 못 하겠는데 평생 속 뒤집어 봐요. 얼마나 원한이 깊으면 이혼도 안 해줘. 이혼도 안 해줘.
1: 맞아.
0: 네. 어느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더 힘든, 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게, 이 철없는 남편이 어느 날 밥 먹다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 그러더래요. 얘들아, 얘들아, 아빠는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엄마 만날 거다 이러더래요. 그 보살님이 갑자기 밥 먹다가 누구 만대로 이러더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웃자가 한 말이겠지만 그만큼 그 인연이라는 게 정말 묘합니다. 그렇죠?
1: 네.
0: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어변이에요. 다 자기 빚입니다.
1: 네.
0: 예, 여러분들 인연 따라 만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1: 네.
0: 예, 소새끼, 말새끼,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세요. 예, 다 내 인연 따라 만나는 거예요.
1: 네.
0: 뭔 얘기인지 알겠죠?
1: 네.
0: 참 이 인연법이 묘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그 빚을 지며, 빚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아까 시대창과 개시의 그 어떤 개, 강아지와 관련된 얘기도 들었지만,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을 함부로 일으키면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못 받고 아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이라든가 어떤 축생의 몸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절에 있는 모든 음식이나 물품, 물건들이 다 신도들이 올린 거잖아요.
1: 네.
0: 여러분, 바깥에서는 만 원 한 장 벌려고 하더라도 한 시간 꼬박 일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최저시급에.
1: 네.
0: 그런데 신도들이 그 만 원, 2만 원, 3만 원이라도 자기는 정말 피땀 흘려서 그런 어떤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힘들게 모은 돈을 절에 올렸을 때, 신도가 올린 그 돈이나 물질, 물건에는 얼마나 그 시주의 은혜가 가득히 배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신도가 올린 시주물을 삼보정제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했다?
1: 삼보정제.
0: 삼보정제가 아니라 삼보정제. 재물할 때 재. 예, 정제. 예. 삼보정자? 예. 저기, 어디 뭐, 어? 정자동? 예? 삼보정자. 삼보정제. 불법승. 삼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올린, 삼보에 올린 정. 깨끗한, 맑은 재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함부로 쓰면 엄청난 빚이 된대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도들이 올린 쌀 한 털만 함부로 해도 다음 생에 서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대. 저희 때 노스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너 요거 이거 쌀밭 이거 다 신도들이 올린 건데 신도들이 올린 이거 쌀 한 털도 이거 제대로 네가 수행으로 소화 못하면 너 서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저희들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광우잖아요. 우. 서우자는 농담이고 서우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0: 이 삼보정제를 함부로 하면 엄청난 빚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절에 있는 과일 하나도 스님들 허락 없이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떡, 과일 그런 게 다 그 올리신 신도가 정말 피땀 흘려서 흘린 그런 어떤 시주물로 부처님께 올린 거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에휴 뭐 절에 과일 많은데 하나 가져가도 되지? 다음 생에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인과업보를 몰라. 가끔 절에서 오래 다니다 보면 아우 뭐 절에 과일 많은데 그냥 좀 가져가도 되지 하고 쏙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전문 용어로 한 방에 훅 간다고 하죠. 한 방에 훅 간다. 그거 뭐 많이 가져갔구나? 많이 가져갔어. 아니 허락, 스님한테 허락 받아 가져가는 건 돼요. 근데 이제 몰래 가져가는 건. 반대로 옛날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절에서 큰 공사를 하잖아요. 절에서 공사하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신도들이 다 올린 거잖아요. 그 신도들의 정성으로 올린 그 돈으로 절에서 공사 같은 거 하는데 막 공사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그 돈 빼돌리고 하면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거나 구렁이로 태어난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노스님이 동자승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그 큰 개울가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가 있었대요. 다리. 그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스님이 노스님이 개울가에 있는 물 있죠. 물. 네. 물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래요. 동자스님 깜짝 놀라서 스님 왜 다리를 건너가시지 왜 발적게 왜 물 개울가로 건너세요 했더니 아이야 동자승아 옛날에 절에서 이 다리를 지었는데 이 다리를 지을 때 스님과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자금으로 이 다리를 지었다. 그런데 이 다리 공사를 맡았던 공사장이 그 신도들의 소중한 돈을 받고서 돈을 몰래 착복하고 그 남은 돈으로 이 다리를 대강 지었다. 그 업보로 그 공사장이 지금 구렁이로 태어나 있다. 그 빚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구렁이를 내가 제도하고자 한다 하면서 그 개울가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생에 이 다리를 지으면서 돈을 빼돌렸던 공사장은 썽 나오거라 하면서 경전을 다 읽어줬대요.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줄까? 어디서 대따 큰 뒷따 큰 것도 아니고 대따 큰 대자가 이제 큰 대자잖아요. 대따 큰 구렁이가 씩씩씩 하고 나온 거예요. 씩 하고 이제 구렁이가 나오는데 뒤에서 또 작은 실뱀들이 수백 마리가 또 막 나오대. 수십 마리가 동자승이 놀라서 구렁이 뒤에 나오는 저 실뱀들은 누굽니까 했더니 공사장 밑에서 같이 돈을 빼돌렸던 인부들이다 이러던 거야. 싸그리 다 걸린 거야. 예 무섭죠. 그러니까 신도들의 정성으로 부처님께 올린 돈을 함부로 쓴 과보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삼보정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다 이렇게 그 뱀들을 다 모아놓고 부처님의 경전을 설법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줬대요. 천도제를 지내줬더니 뱀들이 다들 머리를 일으켜서 혓바닥을 씩씩씩 거리면서 그렇게 그 수십 마리 구렁이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실뱀들이 몸을 꼿꼿이 세운 채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모아가지고 화장을 해줬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들 와 인과업보가 분명히 있구나. 이 인연법이 분명히 있구나. 다들 충격을 받고는 다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발심을 해서 그렇게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빚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1: 맞아요.
0: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사기치는 사기꾼들 사기 한번 제대로 쳐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죠? 다음 생 다다음 생 수 없는 생 동안 갚아야 돼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 인과업보를 믿으면 10원 한 장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이 빚이 분명히 있습니다. 딱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빚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남을 속여서 나 잘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 듣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 아유 말은 잘한다. 아유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번 생 그냥 약육강식 약한

0: 너 짓밟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그게 진리야.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다음 생, 다다음 생 윤회,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반드시 피눈물 흘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은 전생에 그만큼 빚을 많이 져서 그런 거래요. 빚진 게 많고 사기친 게 있으니까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보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 무엇을 하든 재물이 자꾸 모인다는 거예요. 인과 업보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일시적으로 사람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듯 보여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그 업보를 수만 배 그 이상으로 갚아야 된다. 남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언젠가는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네.
0: 대답은 잘해요. 고마워요. 대답이라도 잘해줘서. 네, 그래요. 대답도 안 해버리면 어쩔거요. 예. 자, 이제 이 인과업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보고 속상한 거 당하고 막 가슴 아파오고 그랬던 적 있죠?
1: 네.
0: 예. 좀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아유, 내가 전생에 빚졌나 보다. 내가 전생에 업보 지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내가 받았나 보다. 내 업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그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이렇게 수행 생활 하시다가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도 가슴에 대못 박힌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큰 스님들은 우리들하고 틀린 게, 신경 쓰지 마. 다 전생에 내 업보인데, 빚받으러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예, 결국은 다 내 인연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분명한 이 인연법이란 것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이와 또 비슷한 이제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예전에 그 국수집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여러분 국수 좋아하세요?
1: 네.
0: 예, 아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래요. 저도 면 엄청 좋아해요. 면. 저 진짜 저 면 좋아해요. 예, 저 면 먹는 거 보면 사람들 다 놀래요. 그래서 요새 좀 자제를. 그래서 제 얼마나 면을 좋아하는지 저 옛날 제 꿈에 면장이었어요. 면장. 어? 면장. 어? 그래서 예, 그냥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국수집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국수집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이제 시장 같은 걸 봐야 되니까 물건 같은 거, 짐 같은 거 막 끌어다 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나귀를 한 마리 구했대요. 그래서 당나귀를 데리고 몇 년 동안 시장에 가서 무거운 짐 끌고 오고 밭에서 일시키고 당나귀를 이제 실컷 부려 먹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명절날이 돼서 국수집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대요. 근데 그 가족 중에서 독실한 불자가 있었대요. 불교 신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불자들은 뭐 인연, 인과 업보 이런 걸 철저하게 믿잖아요. 인연법 같은 걸. 근데 당나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 가족 중에 불자였던 분이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한테 가서 당나귀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나귀야 나귀야 당나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염불을 해줄 테니까 다음 생에는 축생 몸 받지 말고 좋은 몸 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염불해 줄 테니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으면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염불해 주고 축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이제 그 불자가 그 국수 할아버지 국수집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날 꿈을 꿨답니다. 꿈에 당나귀가 나타나더래요. 당나귀가 딱 나타나더니 말을 하더래요. 당나귀가 말을 하더래요. 아저씨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저씨 제가 전생에 요 국수집 할아버지한테 금 다섯 금을 빚진 게 있습니다. 다섯 금 빚진 걸 다 갚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꿈에서 깨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 어? 못 미?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국수집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꿈 얘기를 하니까

0: 요새 그런 얘기하면 야 어디서 이상한 꿈 꾸고 사기치냐. 근데 옛날 사람들 순진했잖아요. 네. 순수했잖아요. 어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딱 당나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그 꿈 얘기가 신기하니까 다 할아버지가 당나귀를 만져주면서 당나귀야 당나귀야 그동안 내 밑에서 일해줬으니까 너와 나의 빚은 다 사라졌다. 너와 나의 빚은 이제 여기서 다 해결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갑자기 당나귀가 힝 힝 하고 울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움찔 움찔하면서 숨이 딱 끊겨버렸대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갚으니까 이제 이게 축생의 몸을 벗기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빚들이 있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인연들이 다 빚을 갚기 위함이거나 혹은 빚을 이제 또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은혜와 원수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은혜로 만난 사이는 더 아름답게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되고 원수로 만난 사이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통해서 지혜롭게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거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빚진 거 있으면 채무관리 잘 하시고요. 예, 채무관리 잘 하시고 이번 생에 빚 시원하게 갚으시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업장의 빚도 이번 생에 시원하게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공부하다 등급을 해야 되는지 공도 하다가 쉴 때 가불어.
1: 오오오 멋지네. 무엇이요?
2: 기똥차네.
1: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2: 관심은 못 살.
3: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4: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5: 참교육하겠습니다.
1: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6: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 하더라.
7: 사랑님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3: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7: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춰야 되는데.
1: 고만해 질문.
7: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냐.
1: 뒤집는 어때?
7: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8: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은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한 호흡에 괴로움이 나가고 한 걸음에 생각이 사라진다. 펜을 들고 세상과 소통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운동화끈을 동여매고 아스팔트 위를 달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 치열한 수행이 있습니다. 달리는 웹툰 작가이시죠. 지찬 스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그리기와 달리기의 수행도 어떻게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지 지찬 스님의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0: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잘 계셨죠?
1: 예, 잘
0: 네,
1: 지냈습니다.
0: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예.
1: 네.
0: 그래도 우리 BTN하고는 스님 좀 인연이 있으시고 방송도 하셨잖아요.
1: 네, 좀 부족한데도 불러서
0: 네.
1: 진행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0: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또 지대방 시즌 3 찾아주셨는데요.
1: 네.
0: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0: 네.
1: 예전에 인연이 있어서 불교 TV에서 웹툰을 그렸던 스님으로 진행을 했었던 어라 지찬 스님입니다.
0: 네.
1: 진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오라차차 유명했잖아요. 오라스님이신데, 그죠?
1: 네.
0: 네. 스님께서는 제가 앞서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웹툰을 그리시고, 또 달리기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아주 바쁘신 우리 지찬 스님이세요. 어떻게 이세 가지를, 우리 스님이 이세 가지를 한분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오늘 천천히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달리고 수행하는 스님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1: 네, 뭐 인연이 주어진 대로 하다 보니까
0: 네.
1: 선빵 다니다가 그리게 됐고, 그리다 보니까 또 달리게 돼서 이슈 몰이를 하는 스님같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초대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0: 아이고, 스님. 그러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래도 뭐 그리시면서 달리시면서 그 가운데 또
1: 네.
0: 한가함이 있으시죠?
1: 아,
0: 네.
1: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럼요. 네. 그 안에서 수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라 그림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라. 근데 이등신 몸매예요. 어라는. 네. 그래서 이등신 몸매에 아주 동그랗고 귀여워요. 어라는. 귀여운 얼굴, 그리고 또 실수도 아주 열심히 연발하고 있는 어리바리한 스님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라를 탄생시킨 그 웹툰 그리는 우리 지찬 스님이신데요. 당시에도 스님이 웹툰을 그린다? 이러면 좀, 스님이 웹툰을 그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의외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승복을 입은 마라토너이십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어떻게 달리기를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저도 이제 출가했을 때는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0: 그러게요. 네.
1: 아, 그뭐 인연 따라 한 생각 떠올렸던 게 살이 붙게 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됐고, 웹툰은 조금 저한테 약간 뭐랄까 칭찬해주는 말로 들리고요. 웹툰보다는 이제 스토리가 없긴 하지만 카툰 같은 형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당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좋게.

0: 봐주셔가지고 네. 좀 알려지게 됐고 네. 뭐 마라톤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진호 스님이 먼저 뛰셨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아, 저런 분도 있구나 했는데 저도 어떻게 나이 들면서 제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새 유행하게 된 달리기를 하게 되면서 네. 마라토너까지 그런 칭호를 얻게까지 이렇게 네. 되었습니다.
1: 그럼 어라가 이제 달리기도 하는 거죠?
0: 그렇죠.
1: 근데 스님,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네.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0: 그렇죠.
1: 카카오톡에 스님 그림이 사실은 들어갔잖아요.
0: 네.
1: 그 이모티콘으로. 아, 그래서 사용하기 참 좋았거든요.
0: 네.
1: 어느 순간에 네.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죠?
0: 그게 이제 카톡 정책 때문에
1: 네.
0: 종교 캐릭터가 이제 더 이상 입점이 아. 안 돼요.
1: 아.
0: 하면 오래됐죠.
1: 근데 네. 어라는 그다지 종교색은 별로 없는데.
0: 그런데도 어쨌든
1: 네.
0: 그런 정책 때문에
1: 네.
0: 아직까지 진입이 안 되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1: 좀 종교색을 약간 빼고
0: 네.
1: 네.
0: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도
1: 도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달리기를 막 시작했을 당시에는
0: 네.
1: 우리가 보통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달리기를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거든요.
0: 그렇죠.
1: 뭐 숨도 차고 심장이 터질 듯 하기도 하고 또 무릎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0: 네.
1: 우리 지찬 스님은 아주 슬림하셔서 무릎에 그다지 무릎은 안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무릎도 아프실 것 같고 아주 충격적인 기록까지 총체적으로 우리 스님이 좌절감이 있으셨다고요? 어땠습니까? 시작을 하시고?
0: 저도 이제 그 달리기 수행 능력은
1: 네.
0: 정말 낮았습니다.
1: 아, 그랬어요?
0: 예, 또 달리는 방법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체력의 저하가 왔을 때 이제 트레이너가 달리기를 권해서
1: 네.
0: 이제 시도는 했는데 저도 100m 달리기 정도만 알았지
1: 네.
0: 장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근데 천천히 조금씩 거리를 늘리라 그래서
1: 네.
0: 그냥 동네 한 바퀴를 산보 수준으로
1: 네.
0: 뛰고 뛰다 보니까 어느 날 동네 한 바퀴를 제가 뛰었고
1: 네.
0: 거기서 자신감이 조금 생기니까 두 바퀴,
1: 네.
0: 세 바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가 늘어나더라고요. 빨리 뛴 건 아니었고 그렇게 천천히 뛰니까 저도 모르게 달리는 근육, 달리는 관절 이게 조금씩
1: 네.
0: 그게 발전하게 되고 단련이 됐던 모양이에요.
1: 네.
0: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풀코스를 뛰고 울트라를
1: 네.
0: 뛰게 된 거지
1: 네.
0: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절대 뛸 수 없는 거고
1: 그렇죠.
0: 누구라도 아무리 관절이 튼튼해도
1: 네.
0: 처음부터 40km를 뛴다 그러면 다 망가질 거예요.
1: 네, 쉽지 않지.
0: 예, 예.
1: 네. 아, 이제 점점 단계를
0: 네.
1: 올려가는
0: 그렇죠.
1: 거죠.
0: 네.
1: 네. 무릎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네. 근데 단거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0: 네.
1: 달리기 도전이 또 울트라 마라톤,
0: 네.
1: 네. 또 트레일 러닝,
0: 네.
1: 뭐 철인 3종 경기로
0: 네.
1: 점차적으로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어요.
0: 네.
1: 지난 6월 초에 200km?
0: 네.
1: 이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을 하셨다는데,
0: 네. 예.
1: 어땠습니까?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0: 작년부터 해서 100km 울트라 마라톤은 여러 번 뛰어서 좀
1: 100km는?
0: 많이 예, 예.
1: 네.
0: 그래서 좀 단련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1: 네.
0: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 네.
0: 200km 또 종단 횡단 대회가 있는데 300km, 500km 넘는 그런 대회들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저도 이제 단련의 일환으로
1: 네.
0: 또 저를 테스트하는 일환으로 200km에 이제 처음 도전했는데
1: 네.
0: 아직까지는 단련이 좀 부족했는지
1: 네.
0: 처절하게 실패를 해서 100km 대회까지는 뛰고 100km 절반까지는 뛰고
1: 네.
0: 다음을 기약하면서 DNF를 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그럼
0: 네.
1: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0km를 뛰셨습니까?
0: 거리인데 저도 제가 부산 낙동강에 있는 그
1: 네.
0: 주위를 뛰었어요. 표충사
1: 예.
0: 인근에 있는 산과 그 길을 뛰는데 저도 길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1: 네.
0: 거리상 그 쉬는 타이밍에 CP가 있는데
1: 네.
0: 그 100km 지점에서 옷을 한번 갈아입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거기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진행하면 부상이 오겠다 싶어서
1: 네.
0: 이제 주최 측에 얘기하고 이제 그 피니쉬를 이제 네. 선언했는데 그 실패한 분.

0: 꽤 많습니다.
1: 그러시죠?
0: 네.
1: 네. 열심히, 보통 마라톤 하면 42점 몇 킬로잖아요, 그죠?
0: 예.
1: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0: 네.
1: 42km 뛰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다들 어려워서 중간에 또못 뛰기도 하고, 그런데 100km씩이나 뛰셨는데, 대단하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스님께서 출전한 대회만 해도 어림잡아서 30여 차례? 네, 그리고 거리로는 총만 2,000km에 달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달리기의 어떤 매력이 우리 지찬 스님을 이렇게나 열성적으로 달리게 했을까? 좀 궁금해지네요.
0: 어릴 때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 수행하면서 또 스님들이 기도나 수행을 하면 어떤 체험이나 개인만의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있으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을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108배라든지 절하는 거는 뿔뚝 신심이 나서 한동안은 지속해서 해도 금방 또 이제 스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달리기는 이상하게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매력이 있던 것도 아닌데 뛰고 나서의 성취감이 저를 계속 뛰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용어로 하면 뭐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이 술을 마신다, 뭐 사람을 마신다, 뭐 이런 용어까지
1: 그런 말이
0: 가잖아요.
1: 있죠.
0: 근데 이 달리기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1: 달리기가
0: 내가 뛰
1: 달리기를 부르네요.
0: 예, 제가 뛰었는데 나중에는 달리기 자체가 저를 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1: 그랬군요.
0: 수행으로 거듭나게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1: 제가 늘 잘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0: 네.
1: 스님들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그곳이 수행처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수행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포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지찬 스님은 달리기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0: 아유, 그렇게
1: 그릴 때는
0: 봐주시니
1: 그리기
0: 감사합니다.
1: 수행이고.
0: 네.
1: 그렇잖아요, 스님.
0: 예.
1: 그죠? 네. 그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이 최근에 스님의 달리기라는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달리면서 부처님 말씀을 또 다시 배우게 되셨다. 뭐, 느끼게 되시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몸으로 체감하는 경험으로 이렇게 풀어내셨는데, 달리기를 얼마쯤 하시고 내가 이걸 글로 책으로 엮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0: 제가 원래 글재주가 엄청 없어요. 그리고 다동력이 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글 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만화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하나 올릴까 이렇게 했었는데 3년이 넘고 4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SNS에 올렸던 뭐 사진이라든지 어라 캐릭터를 가지고 썼던 짧은 글들을 보고 출판사에서 이제 이렇게 컨택이 온 거죠.
1: 아,
0: 네,
1: 그랬군요.
0: 그랬는데 제가 글을 긴 장문의 글을 쓰기에는 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겨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좋은 기회로 출판사에서 좋은 그 어떤 기획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스님 해서 그분들이 또 전문가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이제 고심하다가 수락을 했는데 좋은 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 아유, 너무 좋지요, 스님. 그 또한 포교라니까요.
0: 네, 그분들 덕이죠.
1: 그림과 글로, 스님의 수행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니까, 너무 잘하셨고요. 그, 달리기 하면서 많은 경계가 있죠?
0: 아, 수없이 있습니다.
1: 수없이. 훈련을 쉬면 폐활량이 떨어질까? 또, 조급증이 낫고, 더 빠르게 달리고 싶은 욕심도 생기실 것 같고, 또, 이 정도면 수행이 아닌 또 다른, 아니 더큰 집착이 생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또 경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맞습니다.
1: 어땠습니까?
0: 사람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더 없는 희열과 만족감, 그 활력으로 또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 꼭그 지점을 넘어서서 중도를 벗어나서 한쪽으로 천착되게
1: 맞아요.
0: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나다 보니 아, 이거는 일반인들처럼 달리기만 해서 그냥 그것

0: 어떤 희열과 만족감으로만 살아가지고는 뭐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걸 수행으로 또 스님의 어떤 입장으로 어떤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난 그냥 힘만 빼다가 갈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경계에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회양하느냐, 그 문제를 이제 책에 쓰면서 이제 저의 달리기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러셨군요. 평소 때 이제 우리가 그 마라톤에 나가지 않더라도 평소 때 꾸준히 달리기는 하셔야 되죠.
0: 거의 뭐 매일 10km씩 뛰어요.
1: 매일. 그러시군요. 마라톤 대회 소식 있으면 설레이시나요?
0: 그럼요. 처음에 한 3년은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대회를 나갈 정도로 몰두했던 것
1: 한
0: 같아요.
1: 달에 한 번씩. 대단하시네요.
0: 뭐 작은 대회도 있고 동네에서 계속 뛰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매력이 있고 저 스스로의 어떤 충족됨이 컸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그러면 스님께서 지금 32여회 참가를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그 기록이라고 스님 스스로, 스님만의 기록이, 뭐 시간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뭐 들어오는 순서로 따지나요?
0: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간으로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은 기록이 언제입니까? 뭐 가장 긴 거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대단한 기록은 아닌데 3시간 42분이 아마 제 최고 기록이에요.
1: 몇 킬로?
0: 42.19. 아,
1: 이제
0: 풀코스가요?
1: 보통 우리 풀코스 마라톤.
0: 그러니까 중간 정도 실력인데 그거를 더 올리고 싶어서 저기 훈련에 매진했던 적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부상 위험이 조금 강해서 요즘은 이제 거리로 천천히 뛰는데 길게 뛰는 수행 같은 어떤 그 울트라 마라톤에 조금 빠져서 그거를 뭐한 70대까지 한번 꾸준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은 마라톤 대회 소식 알려지면 설레기도 하고 또 빨리 뛸 때도 있고 또 많이 키로 수를 많이 뛰었을 때도 있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때로는 막 욕심에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담담하게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하면서도 나 지찬이는 수행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번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뭔가의 가슴에 딱 터치가 되면 아 이런 것이 깨달음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런 존재라는 성찰이 좀 가슴에 와닿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어떠셨어요?
0: 마라토너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잖아요. 일반인 분들도. 그래서
1: 그렇죠.
0: 그분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수행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마라톤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스님이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저만의 체험들을 거기에 이제 가미를 해서 아, 저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스님 말했던 것처럼 욕심, 탐진치를 기준으로 나의 달리기가 어떻게 승화되어야 될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 불자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고 이거를 주제로 수행 삼아 달리기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를 표본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중입니다.
1: 그래서 이제부터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0: 아, 그럼요.
1: 올해부터 대출전을 조금 줄이고 또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훈련에 집중하면서 수행적 달리기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으시다는데,
0: 맞습니다.
1: 그러면 훈련에 집중한다는 거는 호흡 훈련입니까? 아니면 어떤 훈련을 하시나요? 따로?
0: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데, 나중에는 호흡보다는 그 흐름을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호흡에 너무 집중하면 호흡이 더 텐션, 어떤 긴장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뒤로 가고 나의 리듬, 그다음에 길게 뛰면서 집중하는 마음, 그긴 시간을 오롯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집중하도록 계속 지켜보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이

0: 좀더 수행자에게 어울리는 대회가 아닌가 싶어요.
1: 울트라 마라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0: 네, 뭐,
1: 철인 3종 경기도 그러면 참여를 해보셨나요?
0: 예, 대회를 몇번 나갔어요.
1: 여러 번.
0: 그럼 여러 번은 아니고요. 저도 철인 3종은 수영이 조금 관건이다 보니까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다가 출가하고 1년 배워서
1: 1년 배웠어요.
0: 1년을 영법만 배운 거고, 1년은 장거리 수영은 저 스스로 터득을 해서 이제 뭐 밴드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들.
1: 그렇죠.
0: 거기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장거리 수영을 하면서 철인에 도전했던 거라 수영이 조금 관건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는 못했는데 한네번 정도.
1: 그러면 철인 3종 경기 중에
0: 네.
1: 그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수영?
0: 네,
1: 아니면
0: 왜냐
1: 뭐 타고 가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뭐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전거는 좀 느리더라도 조심만 하면 넘어지지 않게끔 욕심만 안
1: 그렇죠.
0: 부리면 괜찮고 달리기도 그런데 수영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죽을
1: 그렇죠.
0: 수가 있어요. 방파제 안에서 하더라도 제가 작년 가을쯤에 통영대에서 테스트 그 수영을 했는데 그게 800m밖에 안 돼요. 근데 그제 뒤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예, 그런 좀
1: 그랬군요.
0: 가슴 아픈 일이 있거든요.
1: 안전요원들이 옆에 있지 않나요?
0: 있는데도 이게 사람들이 물에서 물을 한두번 꿀떡꿀떡만 삼키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빨리 구해도 운이 좋을 때나 그렇게 살아나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실려가는
1: 그렇군요.
0: 것까지 다 봤는데 그때 살짝 그 멘붕이 와서 한동안 오픈워터 수영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랬군요.
0: 네.
1: 앞으로 위험한 거 하지 마시든지.
0: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영도 배웠고 달리기도
1: 그렇죠.
0: 길게 뛴 거라 계속 도전을 하게 될것 같아요.
1: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수영을 더잘 익혀서
0: 예,
1: 하시는 걸로.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달리기와 이 수행은 참 많이 닮은 듯 닮지 않은, 다른 듯, 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스님이 생각하는 달리기와 수행,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0: 요새 한국 불교가 호흡 수행이 참 인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면 긴 호흡을 바라보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금방 지치게 마련이에요. 졸거나 무기에 빠지거나
1: 그렇죠.
0: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타성해졌는데 이 달리기는 천천히 달리면 긴 호흡을 억지로 자력과 타력이 동시에 그 절을 수행하게끔 지켜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흡을 안할 수가 없고 살짝 힘들기 때문에 호흡을 계속 지켜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저에게는 수행에 있어서 타력과 자력 수행을 동시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방법이어서 만약에 오랫동안 좌선 수행을 했는데 진보가 좀 없는 사람들은 이 달리기를 접목하시면 자신의 호흡을 좀더 채찍질 하거나 지켜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나 마련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권하고 있고, 다른 것 같지만 호흡 수행으로는 똑같습니다.
1: 우리 40대 후배 스님들이 좀 했으면
0: 아,
1: 좋겠습니다.
0: 그럼요. 네.
1: 연세가 드시면 어렵잖아요. 60대는 안
0: 맞습니다.
1: 됩니다.
0: 선방이든 수행 경험을 좀 갖춘 뒤에 달리기를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1: 그렇죠.
0: 생각해요. 네.
1: 그리고 이제 달리는 장점이 훨씬 크니까 이렇게 열심히 달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달리기 수행이 가져온 몸과 마음의 어떤 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거 뭐 의사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도 아니지만,
1: 그래도 느끼는 게 있으실 것
0: 네,
1: 같아요.
0: 제가 경험한 바로 봤을 때,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또뭐 나이 드신 분들도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용어가 없다가 뭐 공황장애랄지
1: 맞습니다.
0: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달리기가 상당히 거기에 효과적인 일들을 마련해줘요. 이게 어떤 생산성이 있는 운동은 아니지만 이 달리기

0: 를 통해서 자기 만족도랄지 성취감이 생기니까 자기가 어려웠던 부분을 달리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 마치 예전에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1: 그렇죠.
0: 요새는 또 종교적인 부분이 많이 하락되는 사회 분위기잖아요. 종교도 많이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떠나서 자기 극복을 하는 식의 명상들이 많이 유행하는데, 명상으로서의 그 어떤 다가감처럼 달리기를 하면 불자들은 종교성마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달리기를 통해서 마음을 극복하고 종교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달리기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0: 그렇죠.
1: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포교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예전에 우리들은 그저 도량 안에서, 법당 안에서 자기 극복하느라고 하루에 3,000배, 뭐 10,000배 이러면서 100,000배 정진한다 이러면서 절수행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활동적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달리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스님이 어떤 이렇게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춘천 마라톤에는 어떤 종교와 사업의 장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문구를 뒤에다가 달고 뛰고요.
1: 달고.
0: 자기 자녀가 대학 입시, 뭐 결혼, 자녀, 어떤 사회 문제, 또 어떤 의사는 자기 병원 홍보,
1: 홍보.
0: 그리고 또
1: 아, 그거
0: 놀라, 네,
1: 좋겠네요.
0: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거는 신천지 분들도 여기다 써서 뛰어요. 근데 거기서는 다들 거부감이 없고 그냥 자기 위주로 뜁니다. 거기에 또 제일 놀랐던 건 법륜 스님 쪽에
1: 정토에.
0: 신도님들도 정토회를 탁 달고 뛰어요.
1: 어, 좋네요.
0: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포교도 되지만, 아,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화합의장을 이루는구나. 거기서 제가 제일 놀랬거든요. 거기서는 서로 시비도 없고, 그다음에 서로 배타적인 모습도 없고요. 같은 로너로서 화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 서로 응원하면서.
0: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그런 자리에서 뛰다 보면 시야가 조금 넓어지고요. 가장 또 힘들 땐다 사라지고요. 처음에는 힘이 있을 때는 그게 다 포용이 되고, 막바지에 이르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관세음보살하면서 뛰어요. 관세음보살
1: 그렇죠.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심도 어떤 고치가 될 겁니다.
1: 자기 극복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래서 108배, 3000배 같은 효과를 보시게 될
1: 맞습니다.
0: 겁니다.
1: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달리는 웹툰 작가 지찬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관심,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님이 그리시는 웹툰 이야기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출가 후에 우연히 스님께서 접한 한 권의 만화책 때문에,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웹툰 작가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참 만화 많이 봤거든요. 여자아이들은 주로 막 공주 같은 그림, 이런 만화 많이 보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어떤 만화책이 스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0: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그런 만화들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출가할 당시부터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수행에 거의 초점이 맞춰진 상태였는데, 선방 다니다가 이제 해제철에 은사 스님절에 다들 가서 조금 쉴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이제 사제 스님이 이런 만화책이 있어요 하면서 던져줬던 책이 화두같이 네칸 만화로 된그 일본 만화책이었는데,
1: 그래요?
0: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 수행하면서 저 스스로의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일반 작가가 네칸 만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불교 이야기를 너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걸 보고 조금 놀랬어요. 스님들은 말로 하기도 힘든 걸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근데 그림이 너무 단순했거든요.
1: 그래요?
0: 예, 그것 네. 때문에 나도

0: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글과 그림으로 옮기면 좋겠다 네. 한 생각이 이제 웹툰을 하게끔 그러셨어요? 되게 됐어요.
1: 그러면 어렸을 때 그림을 좀 하셨어요?
0: 아닙니다. 전혀 못
1: 전혀.
0: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릴 때 예전 만화 중에 졸라맨이라고 얼굴에 네, 똥꼬남이 네, 네. 있고 호수아비 같은 네. 그 정도나 겨우 그리다.
1: 줄로 그냥 쭉쭉 예. 예, 이렇게 표현하는.
0: 그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1: 아,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스님 그림을 보면 그림을 배우신 분 같더라고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그릴까 싶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인연과 우연이 쌓여서 네. 우리 지찬 스님 웹툰의 주인공 그 어라 스님이 탄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절대 평범한 이름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캐릭터 이름 중에 어떻게 어라 스님이라고 했을까?
0: 제가 보니까 네. 어떤 인연인지 몰라도 이제 호흡 수행에도 인연이 좀 있고 네. 화두 쪽으로도 제가 인연이 좀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여러 제 개인 경험이 있는데 이 캐릭터를 그걸 녹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제 동자 이런 거 너무 이제 너무 많이 나왔던 거라
1: 그렇죠.
0: 약간 너무 익숙하고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좀 탁 눈에 띄고 네. 귀에도 남고 네.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고민이 돼서 없더라고요. 그래도 조계종은 화두문중이니까 네. 그거를 담고 호흡에 관한 이야기도 좀 담자 했는데 네. 제 말버릇으로 어라? 이거 왜 그러지? 어라? 아 그래? 그러면 이걸 늘 궁금해하는 게 이제 그 화두의 어떤 요점이니까 네. 그걸 녹이는 어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SNS에 한번 올렸는데 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라 스님으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실수도 잦지만은 그 언제나 또 유쾌한 어라 스님이에요.
0: 네.
1: 스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지찬 스님께 어라 스님은 어떤 의미일까? 네. 지찬 스님을 표현하는 어라일까?
0: 네. 아니, 그렇게
1: 객관화시키는
0: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이런 신분과 나이와 네. 그런 틀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수행을 하지만 네. 그걸 극복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1: 네.
0: 스님이 조금만 유쾌하게 해도 저 스님 가벼워.
1: 네.
0: 너무 진지해도 왜 저 이렇게 되니까 네. 이걸 만화를 통해서 이제 저의 속에 있는 모습들을 네. 끄집어내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울 같으면서도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체이죠.
1: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때로는 네.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걸 네. 어라 스님이 전하게 하는 거.
0: 맞습니다.
1: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런 재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어라 스님 전반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주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0: 네.
1: 네.
0: 아, 제가 수행이 없었다면 사실은 출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네.
0: 또 수행이 없었으면 또 삶이 재미없어서 굳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라 이 캐릭터에는 수행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1: 네.
0: 제가 그냥 굳이 만화가가 될 이유가 또 없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네. 그 어라는 늘 관통하는 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그리고 이제 수행.
0: 네.
1: 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스님들이 출가해서 보통 스님이다 하면은 절에서 그저 기도하고 부처님 경전 배워서 뭐 강의하고 불자님들하고 법회하고 뭐 이러잖아요.
0: 네.
1: 선방에 가거나 아니면은 저는 한 몇 가지로 이제 스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봤어요.
0: 네.
1: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서 이제 미디어 포교를 하고 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복지도 종사자도 있고 또 이제 문화 활동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다섯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우리 스님은 조금 특별하게 이제 문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0: 네.
1: 특별한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출가의 인연이 좀 궁금해요. 네, 어떤 한 생각으로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되었을까?
0: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경로의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절에 오랫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1: 네.
0: 어떤 모태 불교적인 것도 있고
1: 그래요.
0: 영향이 있고요.
1: 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시절에는 종교를 다 부정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네.

0: 제가 우연히 접했던 고승열전이랄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문학 시간에
1: 네.
0: 어떤 기생이 그 부처, 저 스님의 어떤 승복,
1: 네.
0: 뭐 장삼, 이걸
1: 네.
0: 입고 춤을 춰서 극락에 갔다. 이런
1: 어.
0: 구절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승복을 입고 춤을 췄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인생의 문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깊이 중학교 3학년 때 그게 와닿아서 그때 화두적인 질문으로 제가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그 뒤로 그 다음날부터는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져서
1: 네.
0: 이쪽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금강경을 보면서 저 나름의 이상한 또 울림이 있어서 네, 돌아보니 집안에 있는 책들이 다 불교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님의 관심이 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출가를 거듭하면서 동국대 선학과까지 가게 된것 같아요. 네.
1: 그러셨군요. 네. 근데 대부분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절에 빠져 있으면 또 자녀들은 또 굉장히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님은 또 어머니 법복을 입고 춤도 춰보고 직접 입어보시니까 어땠어요?
0: 그게 생각해보면
1: 네.
0: 그게 법복이라고 문학책에는 써 있는데 어머니가 입는 건 보살승복이잖아요.
1: 그렇죠.
0: 뭘 모르니까.
1: 네.
0: 근데 그렇게라도 인연을 지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어머니 절에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도
1: 맞습니다.
0: 불구하고 인연이 되려고 하다 보니면 또 예기치 않게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가끔은 회색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네, 설레이고, 출가 전에는 그렇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이 잿빛 옷을 입고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렇게 설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스님들의 옷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네, 인욕의 옷이기도 하고, 또 해탈의, 궁극적으로는 해탈의 옷이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자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의 옷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설레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잘 살아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보면은 자신의 마음의 속도가 아니라 뭐 타인의 속도에 맞추기도 하고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회적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요즘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또 위축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 속도에 쫓기는 우리 현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서 스님께서 한 말씀, 달리기를 통해서 웹툰을 그리면서 또 수행을 하시면서 스님이 얻으신 지혜를 이럴 때좀 나누어 주세요.
0: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저도 제 속도를 잘 몰라서 빨리도 달렸다, 뭐 늘어졌다 이렇게
1: 네.
0: 뭐 좌충우돌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간이 굳이 제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꼭
1: 네.
0: 경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속도를 알고 남의 시선에도 주눅도 들어보고 또 타인의 어떤 시선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위축만 돼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 수행의 발판이 된다라는 걸 아시고 잠깐 움츠려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나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시면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 그렇지요.
0: 스님들도 어둠 속에서 천착할 때가 있거든요.
1: 그럼요. 네, 낭떠러지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정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지만 또그 두꺼운 벽을 뚫고 나오는 또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새로운 방향의 이 포교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 불교적 감성을 전하는 그런 공방을 꿈꾸신다고 들었는데, 앞으로의 우리 스님과 계획, 스님의 계획과 바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0: 뭐 마라톤을 저희가 보니까 수행처럼 놓치는 네.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70까지는 제가 목표인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0: 그제 작업실에 오시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작품 그걸 이제 전시하고, 요즘 보면 스튜디오도 이렇게 AI 하듯이, 제가 요새 AI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1: 그러시군요.
0: 유튜브로 또 제가 알리고 있어서, 그런 거를 언제든지 상영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그 AI를 통해서 축원하는 노래를 좀 들려주고,

0: 긴 한데 모르겠어요.
1: 저도 머리로는
0: 네.
1: 여러 번 구상하고
0: 네.
1: 집을 여러 채 지었다 부셨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롭게
0: 네.
1: 공간을 다시 뭐 고쳐야 되는 그런 개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가 변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맞추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도
0: 네.
1: 스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목적 홀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말 잘이 시대에 맞는 우리 불자들이 와서 함께 토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스님 계획을 잘 성취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0: 예,
1: 네.
0: 알겠습니다.
1: 오늘 지대방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네. 달리기는 삶을 다시 배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처럼 우리의 삶 또한 어쩌면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웹툰과 달리기, 그리고 불법을 통해 웃음과 위로를 전하는 지찬 스님을 저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인욱 불자님, 박재웅 불자님, 그리고 최혜선 불자 가족 여러분, 수많은 부따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지대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밝고 힘찬 부처님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주인이 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즐거움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이 문장을 삶 전체로 증명해낸 한 철학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혜는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양 고전학자이신 김월회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0: 교수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한 주만에 다시 이렇게 지혜의 다락방 찾아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동양 고전학자 김오래입니다.
0: 네, 교수님, 제가 앞서서 이 천재는 결국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나볼 이 인물이 누구길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중국 도가 사상의 대표적인 학자인 장자입니다.
0: 아,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텐데, 사실 이 장자 하면은요, 뭐 천재, 뭐 자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호접몽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이 장자가 왜 즐김과 관련이 있는 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장자하면 호접몽을 떠올리는데요. 호접몽 자체도 장자가 추구를 했던 근극적인 진리라고 얘기를 했던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논의는 모습을 네. 바로 우화로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자가 즐김, 논임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사실 이 호접몽이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1: 예, 맞습니다.
0: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할 때 많이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데 자유와 관련이 있었던 거군요.
1: 예, 예. 그러니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무상이라는 코드로 충분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호접몽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고요. 보다 궁극적인 그런 호접몽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논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자유는 예컨대 나와 남의 구별 같은 것들을 초월해 있는 그러한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0: 참 현대인들이 그야말로 꿈꾸는 것이 절대 자유일 텐데 장자와 우리가 꿈꾸는 자유가 그럼 같을까? 이 결이 같은지도 또 의문이 드는데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많이 다릅니다.
0: 다른가요?
1: 예, 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자유라는 건 예컨대 뭐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억압받지 않을 자유, 혹은 자기 뜻, 바람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0: 네,
1: 자유,
0: 맞습니다.
1: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고 소유하는 자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장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모든 인위적인 욕망을
0: 네.
1: 다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고요. 더 나아가서 나하고 남하고 구별하는 그런 어떤 구별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 또 나는 나야 네. 라는 식의 그러한 인식으로부터의 자유 등등을 꿈꿨습니다.
0: 참 이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이제 사상적인 부분, 또 이제 인지에 있어서도 뭔가 자유를 조금 더 폭넓게 꿈꿨던 장자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결은 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강연이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또 놀미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부법을 이야기하신다고요,
1: 예,
0: 교수님?
1: 네, 맞습니다. 예. 장자는 이제 그러한 절대자유를 깨닫고 체득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공부법으로서 놀미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0: 네.
1: 놀미하고 공부법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네.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유학 간다라는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요새는

0: 유학이라고 할 때 유자를 머무르다라는 뜻의 유자를 씁니다. 근데 그건 근자의 일이고요. 네. 원래 저 옛날서부터 유학 간다 그러면은 바로 놀다라는 뜻의 놀유자를 써서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논다는 것 속에 공부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1: 너무 멋진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멋진 자유의 경지를 한번 함께 여행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네. 아주 큽니다. 교수님,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0: 예.
1: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전학자 김어래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장자와 놀입니다. 자, 장자라는 이 인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터인데요. 예, 지금으로부터 약 2300여 년 전인 서기전 369년서부터 서기전 286년, 요건 추정치인데요. 대충 요 시기를 살았던 도가라고 하는 중국 문화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전국시대를 살았고요. 전국시대의 송나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노자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요. 이 노자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사상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요, 중국 문명을 빚어낸 원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도가라는 사상이 유가와 더불어서 지난 적어도 2500여 년 동안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 문명을 빚어낸 양대 원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 장자라는 인물을 중국 문명을 빚어낸 원천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장자라는 인물의 학설, 그 사람의 생각 같은 것들이 장자라는 이름과 동일한 서명인 텍스트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자라는 텍스트는요, 이 장자뿐만 아니라 이 장자의 후예들, 후학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노자와 더불어서 도가를 대표하는 핵심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자라는 인물이 중국 문명을 만들어낸 원천 가운데 하나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학설과 생각이 담긴 장자라는 텍스트도 똑같이 한자권의 대표적인 문명의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명을 만들어낸 그러한 원천 중에 하나 역할을 했던 그러한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장자라는 텍스트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분량도 꽤 많은데요. 보통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내편이고, 두 번째가 외편이고, 세 번째가 좌편인데요. 이 중에서 내편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요 내편에 장자의 말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편의 내용은 장자가 직접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편하고 좌편은 장자의 후학들의

생각과 학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편이나 좌편보다는 내편이 훨씬 더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소유유라는 그러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소유유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비중이 높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편 첫 장의 제목입니다. 보통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요, 첫 장에 뭐를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책 전체 내용을 엿볼 수도 있고 또 헤아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첫 편에, 그러니까 이첫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장의 제목이 소유유라는 점에서 이 소유유라는 것이 장자의 사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게 남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유라는 요 표현은요, 소요 더하기 유라는 그러한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두 단어로 이루어진 요 소요유의 뜻을 그냥 직역을 하면 소요하면서 놀다 이런 식의 동사형 표현도 가능하고요. 소요하는 놀미라는 이런 식의 명사형 뜻풀이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요, 소요는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자유자재하게 지낸다,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가롭고도 유유자적하며 자유자재한 모습을 가리키는 그러한 꾸민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는 이러한 뜻을 지니는 꾸민 말로서 그 다음에 나오는 유자, 이 유자는요, 놀다라는 뜻입니다. 이 놀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 꾸민 말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요라는 말이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잘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속이나 욕망, 인위적인 판단 등을 벗어난 그런 경지에서의 어떠한 모습, 이런 것들을 소요라는 말이 상징을 한다,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구속으로부터 또 인위적인 심지어는 자연적인 욕망으로부터도 벗어나는 것, 또 인위적인 판단, 예를 들어서 뭐는 옳다, 뭐는 틀리다, 뭐는 좋다, 뭐는 나쁘다, 뭐는 이익이 된다, 뭐는 손해가 된다, 이런 식의 판단 같은 것들을 벗어나 있는 이러한 판단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경지가 바로 장자가 얘기하는 참된 진리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유라는 이 표현은요, 장자가 얘기하는 참된 진리라는 요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요하면서 논다, 소요하는 놀미라는 이것은요, 결국은 장자가 얘기를 하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궁금함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장자가 말하는 참된 진리라는 건 뭐냐? 참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장자가 소속돼 있는 그러한 이 사상이 도가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사상 유파인데요. 이 도가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참된 진리는요, 무위자연이라는 이 내자로 되어 있는 요 진리의 세계입니다. 어쩌면은 종종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 무위자연은 다시 무위라는 말과 자연이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위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인위적인 욕망, 인위적인 판단, 그러한 것들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그런 인위적인 욕망, 생각, 판단 같은 것들을 해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아니,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무의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컨대 뭐 퍼져 있는 것, 그냥 멍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뭐를 하는 거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위적인 욕망이나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해체하는, 예,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의이고요. 자연은 또 뭐를 의미하느냐? 보통 자연하면 뭐 산수 자연 했을 때 자연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자연은 자연이라는 요 글자의 원래의 뜻은요. 저절로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의자연했을 때 자연은요. 저절로 그러한 삶을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위적인 욕망이나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것들을 전부 해체해버리고 전부 내려놓고 그냥 저절로 그러하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무의자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장자의 진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 네 편의 첫 번째 제목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소유유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 편의 제목이 바로 재물론인데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재물이라는 것도 장자의 이 사상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요 재물을요 풀면 무슨 뜻이 되느냐? 만사 만물은 똑같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사 만물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장자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장자는 항상 이 유가, 그러니까 공자니 맹자니 순자 같은 사람으로 대변되는 유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언한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요. 예, 그 유가에서는 뭐를 최고로 치냐면은 예컨대 요임금이니 순임금이니 뭐 탕임금이니 하는 그러한 성인들을 최고로 칩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그 성인들을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최고로 추켜 올렸기 때문에 성인을 최고로 치는데요. 장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성인하고 말오줌, 소똥, 그걸 이제 우수마발이라고 하는데요. 예, 말오줌이나 소똥, 이거 얼마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하찮습니까? 예? 그런데 장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성인들하고 우수마발, 말오줌 소똥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요 지향은요, 요 사유는 만사만물의 우열의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밀고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남하고도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나를 굉장히 중시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건 저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장자는 그러한 사유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나 남이나 나나 아까 얘기했던 소주 말똥 그냥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대단한 굉장히 파격적이고 전복적인 사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을 장자는 참된 진리로서 그렇게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무의자연이나 재물 같은 그러한 지향으로 대변되는 참된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그것을 체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방법이었다라고 장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장자가 얘기한 진리를 깨닫고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소유유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예, 진리 체득의 공부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알고 깨달음으로써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공부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환기해 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소유유 말씀을 드릴 때
소요 더하기 유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놀다라는 유를 수식해주는 그러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놀미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놀아? 소요하면서 논다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이 소요유라는 요 글자가 지니는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요유가 진리체득의 공부법이라는 이 진술은요, 결국은 놀미라는 것이 공부법이라는 그러한 진술과 통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결국 장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이 얘기했던 진리를 체득하는 공부법으로서 뭐를 제시를 했다? 놀미라는 것을 제시를 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자가 제시를 했던 공부법은 소유유라는 요 말로 대변되는 놀미라는 공부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요, 예컨대 좌망이라든지 심재 같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좌망은 뭐냐면요, 앉아서 있는다라는 뜻인데요, 가만히 정지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나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절대 자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심재라는 이 공부법은 뭐냐면요, 심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재는 목욕재계 했을 때 재자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한다, 씻어낸다 그런 뜻인데요, 마음으로 씻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든 욕망 같은 거,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욕망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시비 판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 호호,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손해가 된다, 뭐 이익이 된다, 이러한 판단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컨대 장자의 대표적인 공부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소유유도 장자의 공부법을 대표하는 그러한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공부법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제가 왜 소유유를 들고 나왔느냐? 사실 좌망의 공부법이나요, 심재의 공부법은 오늘날의 문명 조건에서 그것을 행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그런 공부법을 일상 속에서 행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소유유는요, 오늘날의 문명 조건 아래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공부법이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거를 달리 표현을 하면요, 현실적인 공부법이라는 얘기인 거죠. 왜요? 이 소유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점이 어디 찍혀 있습니까? 놀미라는 공부법에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미라는 공부법이 현실적이다라는 이 사례를 우리는 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느냐? 장자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유가의 대표적인 학자인 공자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미라는 공부법은요, 장자뿐만이 아니라 장자 사상하고는 정확하게 반대 지점에 서 있는 이 유가 사상의 조종인 공자가 제시한 최고의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공자는요, 공부법으로서 배울 학자로 표현되는 배우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배우다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따라할 효자, 본받을 효자인데요, 따라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면은 배운다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갖는 생각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것, 이게 곧 배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깨달을 각자를 써서요, 깨닫는 겁니다. 어떤 이치를 깨닫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자가 얘기를 한 이러한 효의 공부법, 그러니까 따라하는 공부법, 그 다음에 각의 공부법, 그러니까 깨닫는, 이해하는 공부법, 이것은요, 공자의 학설 체계 속에서는요, 놀음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러한 공자의 언급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어짐에 의지하고 학예에서 논인다. 자, 이것은 자 도의 뜻을 둔다라는 건 내가 이제 뭐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 결심을 했다. 예, 방향을 잡아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덕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덕이라는 것은 행할 수 있는 역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예, 이 익힌 도 같은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어느 경지에 갈 수 있느냐? 어짐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공자에게서 어짐의 경지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 최고의 경지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자가 제시한 게 학예에서 논인다. 놀다라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예에서 논의는 게 궁극적인 위상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학예에서 논인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는 유어예인데요. 이게 그만큼 공자의 공부법에서 궁극적인 위상에 처해 있는 예, 그러한 중요한 예, 이 공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 이 학예라는 것은 뭐를 가리키느냐? 그 당시에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학예는요, 예, 이 위정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6예, 여섯 가지의 학예를 가리킵니다. 이 여섯 가지의 학예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일종의 요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교양 필수 여섯 가지를 가리킵니다. 예악, 사어, 서수라고 하는데요. 예는 이제 예법을 가리키고요. 악은 음악, 그다음에 사는 활쏘기를 가리키고 어는 술에 몰기. 여기에는 이제 말타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는 서체, 글꼴.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해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는 산술. 그러니까 수학적인 역량을 가리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익히는 것, 이것을 유계라고도 했고요. 예, 이러한 여섯 가지의 교양 필수 영역에서 논인다라고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요. 예, 유학의 여섯 가지 핵심 경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역경, 춘추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유어에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느냐? 여섯 개의 경전에서 논인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예, 되는데요. 공자는 여기에서 이 여섯 개라는 이 교양 필수 혹은 유가의 경전에 대해서 그것을 뭐 딸딸 외운다든지 예, 그것을 뭐 이렇게 예,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것에서 논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궁금함이 예,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을 깨닫는다. 예컨대 가계 공부법. 예, 그것을 따라한다. 예컨대 효의 공부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논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놀문, 공부 대상에 대해서 정통함을 전제로 성립이 되는 그러한 공부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놀려면 내가 예, 갖고 노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뭐 온라인 게임을 한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은 잘 놀았다라는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놀았다라는 거 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롤이라는 예? 인터넷 게임을 예를 들어볼까요? 예, 롤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만 롤을 갖고 내가 잘 놀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여섯 가지 경전이나 여섯 가지 교양 필수 영역에 대해서 그 안에서 내가 논인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통해야만 논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경지가 바로 놀다라는 경지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 갖고 노는 대상에 내가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하고 나 사이에 그러니까
놀매 대상, 놀문 지금 공부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놀매 대상은 결국 공부의 대상이 되는데요. 공부 대상하고 나의 사이에 어떠한 위계나 권위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 아래서 어쩔 수 없어서 공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즐김의 대상이고 원천이 되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리듬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이상적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예, 바로 이렇게 공부 대상에 매몰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예컨대 그 공부 대상하고 나 사이에 어떠한 창의적인 그러한 이 계기들이 작동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부법으로서의 놀매 비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놀매 비밀 중에 창의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한다라는 요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라는 사람이 이 공자가 얘기한 유어에, 그러니까 학예에서 논인다라는 요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붙였는데, 어떤 해석을 붙였냐면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듯이 거스름이 없는 것을 일러 놀미라고 한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물고기는요. 물이 이렇게 이제 물결이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흘러나가면요. 항상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쪽으로 물고기는 계속 움직입니다. 안 그러면 그 물길에 물결에 휩싸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떠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길이 흘러내려오는 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심지어 언제도 그러냐면요. 쉴 때도 계속 움직이고요. 만약 쉰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헤엄치지 않으면 그냥 물길 따라가지고 계속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물고기들은 잘 때도 계속 유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엄을 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 때, 잘 때, 그때도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죠. 바로 놀미라는 것이 뭐냐? 일하면서도 놀고 놀면서도 일한다라는 이러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느냐?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논다는 것, 그러니까 쉰다는 것과 공부한다는 것 사이에 기본적인 분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게 생업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생업, 그렇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그 생업에 종사하는 게 곧 뭐가 된다? 놀미 된다라는 겁니다. 놀미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양명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학의 한 갈래를 개창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왕양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상 마련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를 합니다. 이 사상 마련은 무슨 의미냐면 생업에 종사하는 게 곧 수련이다, 공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교에서도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성불한다라는 그러한 이 명제가 있거든요. 바로 놀미,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놀매 비밀이 뭐냐? 공부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부 대상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가 논어 첫마디에서 배우고 그때그때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공부 자체가 나의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로 인한 결과나 소득 등으로 인해 기쁜 것이 아니라 공부한다는 활동 자체로 내가 기쁘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공부법으로서의 놀미라는 거죠. 세 번째 비밀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창의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비판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어떠한 욕망 같은 것과 절압적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건데, 이 절압적이라는 게 예컨대 마디의 연결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공부 대상에 내가 종속되지 않고, 그렇지만 공부 대상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절압적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절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창의적 상상력의 근거이자 원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부법으로서의 놀미 아주
탁월한

그러한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공부법으로서의 놀매의 현재적인 가치는 그럼 뭐냐? 일과 놀미 균형을 이루는 삶의 실천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자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뭐 전역이 있는 삶이라든지 뭐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과 그다음에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일은 잘할 수 있다. 내가 일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할 수 있는데 과연 잘 놀 줄 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잘 놀 줄 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려면요. 뿌듯한 놀미 돼야 되거든요. 이 뿌듯한 놀미라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생성적인 놀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놀물 통해서 뭔가 소비되고 뭔가를 허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놀고 났더니만 그랬더니만 내 안에 뭔가 다시 활력이 생성이 되고 뭔가 건설적인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뿌듯한 놀물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공부법이 하나가 바로 놀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하나는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의 보편화로 인해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노동 없는 일상과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동 없는 일상이 지루하기만 하면 과연 인류가 인간이 삶을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뿌듯한 놈, 생성적 놈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AI 시대가 펼쳐내는 미래의 시대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장자와 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갈등과 경쟁에 치여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자유를 쫓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어떠한 얽매임도 없는 진짜 자유, 이 소요유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쉼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반짝이는 지혜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땅히 세계 머무르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성향 미촉법에 머무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2: 아, 예. 야, 튼실하네. 응?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2: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3: 지금 해가 지금.
2: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4: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5: BJ 정문 스님.
2: 그렇습니다.
5: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2: 사찰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 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먹고 자라요. 그래서 아마 차를 마시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곱고 아마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0: 한반도 남부 지방에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묵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1: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0: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2: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지극한 정성과 오랜 다림의 시간이 만들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가 지리산 자락 산야를 적신다.
1: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2: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저는 저 멀리 남부 쪽에다가 좌측 우측으로 넓게 걸쳐 둡니다. 자선하고 있는 이 자세에 그 중간에 공간감이 생기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상태로 휴식을 취합니다. 마음 작용을 멈추는 겁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안으로 거둡니다. 의식을 발가락, 정수리, 손가락 끝세 군데를 한 경계로 무심하게 집중합니다. 벌이 뿔을 딸때 꽃을 다치지 않고 꿀만 따가듯이 무심하게 집중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펼쳐진 상태로 야,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은 마음 작용을 멈추는 겁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자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펼쳐지고 거두지는 게 분명한지 세 곳을 한 경계로 무심하게 집중이 잘 되는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지, 고요함이 있는지, 온몸이 다 보이는지, 온몸을 다 보인다면, 온몸을 보고 있는 정신현상을 알아차렸는지, 온몸이 다 사라져버렸는지, 온몸이 사라지는 것은 마음이란 한 경계로 있는 삼매 현상입니다. 자, 다 사라졌다는 알고 있는 정신현상을 알아차렸는지, 이렇게 살펴보시고, 하나라도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어서서 의식을 발바닥, 정수리, 손가락 끝세 군데를 한 경계로 뭔가 한 공간 이루기를 하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기 선 명상, 네, 극기 명상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이 극기 명상하고 극기 선 명상은 다릅니다. 참선 선자가 들어가는 것은 생사 해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명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 선이 어렵기 때문에 뒤에 명상이라는 이름 붙여서 선명상이라는 말을 하죠. 이 극히 선명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명상 방법이라 그럴까 들어갑니다. 하나는 이 돈어법이 들어가고 하나는 점수법이 들어갑니다. 점수법이란 차츰차츰 닦아가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사마타와 비파산나 수행이 거기에 속하죠. 이 돈어법은 법문 듣고 즉각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그 이거는 차츰차츰 닦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어법과 점수법이 다 함께 이 들어가 있는 게 극기선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 돈어법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문도 그 즉각 깨닫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이제 본래 성품이 진여입니다. 참 진짜 같을려. 그 우리 마음은 참다워서 허망하지 않다는 거죠. 참답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여를 이제 불변수연이라고 합니다. 불변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수연은 인연을 따라서 형상을 이루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예를 들어 이 집이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설계사에게 집주인의 설계를 의뢰하고 건축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면은 이렇게 근사한 집이 지어집니다. 이게 이제 인연을 따라서 상을 형상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바탕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 거울이 사방을 이리 비추면서도 빛은 내용은 바뀌지만은 거울 빛은 바뀌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런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늘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청정한 본래 성품은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극기선 명상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는 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참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뭐 원각, 본각 이런 말을 하는데 다 같은 뜻이에요. 사람은 가장 힘든 게 바로 죽음 문제예요. 죽음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은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이 극기선 명상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고 여기에 바로 즉각 깨닫는 돈어법이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은 수행을 법문 두고 즉각 몸 그대로면은 차츰차츰 닦아가는 데 있죠. 그래서 이 돈어법과 점수법이 함께 있는 명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히 선명상 긋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의식의 공간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의식의 공간을 확장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경전에 초기 경전부터 대승 경전 이르기까지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 이걸 사무량심이 그래요.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 이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로 의식을 무한히 확장하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기본적으로 의식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어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몸 크기만큼 의식을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어디까지 했냐? 그 하늘이 깊고 넓은 크기만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의 크기만큼, 땅은 크죠. 이야기는 그 무한한 이 크기 땅만큼 의식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땅과 하늘 크기만큼 크게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확장해 가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근데 의식을 확장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노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의식을 확장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치여서 사는 사람 많죠. 두 번째는 의식이 늘 깨어 있다 하는 건 마음이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다. 이세 가지는 진여의 불변, 바뀌지 않는 것과 꼭 닮아 있어요. 불변의 마음은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두 번째 늘 깨어 있고, 세 번째 항상 고요합니다. 그런데 의식을 확장하게 되면은 바로 이 진여의 세 가지 모습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계합이 가능하다. 도노법의 특징은 계합입니다. 계락하는 것도 역시 합할 계자를 얘기합니다. 이것과 저것이 딱 서로 일치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진여의 불변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의식을 확장했을 때의 모습이 서로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진여의 불변의 마음은 대상을 만나면 인연을 따르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얘기하자면 그 수연하는 것이죠. 그걸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불변은 마음의 바탕, 본체라고 그러죠. 대상을 만나면 대상을 인식하죠. 인식하는데 바로 인연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연을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지만은 비춰보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번뇌는 생겼다 사라졌다 생멸을 해요. 이 불변의 마음은 생멸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번뇌의 생멸하는 마음과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서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멸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죠. 불변의 마음만 남아있어요. 이 불변의 마음이 바로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거죠. 예, 작용하는, 수연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멸하는 이 번뇌와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서로 만나면은 생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불변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생멸을 없애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그걸 바로 지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극기선명상에도 역시 깨뜨려보는 지혜를 얻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무상과 불만족스러움과 무아와 공성의 지혜를 얻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이 진여의 지혜의 모습과 서로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불변의 마음과 의식을 확장하는 그 깨어있는 마음하고 서로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무상과 불만족스러움과 무아의 지혜, 공성의 지혜와 이 불변의 마음의 지혜의 모습과 서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만나면은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도노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도노법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생에 불보살이나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고, 서운을 채우고, 수행을 했던 분들이 보통 예, 단박에 깨닫고 수행이 끝마칩니다.
그렇지 못

다음에는 차츰차츰 닦아가는 수행을 해야 돼요. 차츰차츰 닦아가는 수행을 하더라도 이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은 바로 도노법으로 즉각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법은 삼마타 입바산나 수행법이고, 도노법은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선명상의 선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하죠. 이 명상을, 선명상을 왜 하느냐 하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극히 선명상은 의식을 확장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걸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려면은 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바람 요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바람 요소라는 것은 바로 기운을 얘기합니다. 에너지죠. 몸의 구성 요소에는 흙, 물, 불, 바람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바람 요소는 몸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은 이 바람 요소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운을 타고 움직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극기 선명상에는 바람 요소, 기운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운은 의식이 영향을 줘서 망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상에 집중을 하려면은 바람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집중이 가능하고, 또 논리적 분석을 할 때도 이 바람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바람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잡생각이라든지 다양한 망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생각에 치여서 사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바람 요소를 이용해서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볼 수도 있다. 바람 요소는 바로 움직이는 거죠. 몸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무상입니다. 생겼다 사라졌다는 무상이에요. 무상을 잘 깨뜨려 보면은 모든 현상은 만족스럽지 않구나.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진 모든 무상한 것은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없구나. 바꿀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무아를 얘기하죠. 그리고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무상은 자취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실체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실체가 없는 건 바로 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옮기는 매 순간 움직이는 것은 무상의 모습이에요. 바람 요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는 데 아주 좋다, 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신경총 해방을 하기 위해서 몸풀기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흑백백보 호흡하기를 합니다. 예. 이제 그건 왜 하느냐 하는 건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걷기를 하죠. 발바닥과 한 공간 이루기, 이런 명칭을 붙입니다. 한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계속 걷다 보면은 발바닥이 보여요. 발바닥이 보일 정도면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시각적으로 보일 정도 되면은 마음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만이 열리면은 이제 신비한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례적인 게 아니고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혜 개발이 가능하다. 이제 실제 수행이 이제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 요소라는 용어를 왜 기운이란 말을 왜 안 쓰느냐? 기운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기운을 느끼는 사람은 심안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는 사람은 심안이 열리기 때문에 기운이 뭘로 보이는가 하면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람의 요소라 하지 기운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발바닥 한 공간 이루기 하면서 걸어가고, 좀 이제 성질이 좀 급한 분들은 발바닥이 보이지 않더라도 의식에 발바닥 두고 걸을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꼬리뼈에 의식을 두고 걸을 수가 있어요. 발바닥과 꼬리뼈에 의식 두고 걸으면은 하체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체와 한 공간 이루기를 해 가는 겁니다. 공간이라는 거는 의식의 영역이라 그랬죠. 둔다, 의식을 둔다 하는 말은 생소할 겁니다. 예,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고 아는 성질이 있습니다. 의식을 둔다는 것은 바로 발바닥에 의식 둔다면 발바닥을 인식한다, 발바닥을 알아차린다, 발바닥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걸 통합해서 그냥 의식을 둔다. 의식은 움직이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인식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도 인식이 가능한 것이 의식이에요. 그게 의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의식을 둔다는 것은 발바닥을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발바닥 두 개의 발바닥과 꼬리뼈에 두고 그러면은 난지 하체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동시에 두고 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동시에 두게 되면은 의식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좀 되면 발바닥과 정수리에 의식 둡니다. 발바닥 정수리에 동시에 두는 거죠. 그럼 의식 크기가 몸 크기만큼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 정수리에 의식 두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손을 만지면 감각이 일어나죠. 그럼 의식 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힘든 사람은 연꽃이 하나 피어 있다고 생각하고 발바닥과 정수리에 두 군데, 연꽃에 두 군데 두고 걸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몸이 매우 가벼워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두 군데 의식을 두고 가는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 요소가 있다 하는 거는 몸에 바람이 불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서에는 7만 2천 개의 기맥이 있다 그래요. 7만 2천 개의 기운이, 그 기운이 7만 2천 기맥을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거기에서 2만 1600개의 기운이 발화가 된다. 그 기운이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게 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생각이라든 감정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서 걸었을 때는 어떤 통로로 기운이 흐르느냐 이러면은 엄지발가락으로 해서 뒤꿈치를 해서 꼬리뼈, 그 다음에 뒷목을 해서 이 정수리, 이렇게 하나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음을 걸을 때 뒤꿈치를 밟아서 엄지발가락이 딱 닿게끔 딱딱 걸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꼬리뼈에 두고 이러면 몸이 더 가볍고 정수리에 의식을 두게 되면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기운이 소통하게 되죠.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걷는데 불편함이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발바닥과 정수리를 한 공간을 이루면서 걸어간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동시에 두고 걷는다. 발바닥 정수리. 그게 잘 되면은 꼬리뼈에 두거나 손가락 끝에 두고 걷는다. 펜필드의 뇌 지도를 보면 뇌 신경 세포에서 인체와 대응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 손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 발입니다. 그만큼 신경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세 군데 의식을 동시에 두고 그러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이 확장되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과거로도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의식이 깨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고요합니다. 이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승승적적이라고 합니다. 성가에서는 승승은 깨 있는 것, 적적은 고요할 적자세, 고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걷기 선명상을 하면은 승승적적 걸어가면서 승승적적의 경계를 맛봅니다. 승승적적은 바로 진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불변하고 비슷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개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얘기하자면 이 보통 이제 불변을 진공이라 그러죠. 인연을 따르는 수연을 묘유라 그래서 진공 묘유라 그러기도 합니다. 진공 묘유를 깨달으면 조사선을 깨닫는 거고요. 불변이 진공만 깨달으면 열애선을 깨닫는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걸어가면서 승승적적을 맛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의식을 확장하는 데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사해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지만은 예, 그냥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오시는 분 중에서 우울증이 걸려 오시는 분이 있고 분노 장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의식을 확장시키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만 지나도 우울증이나 분노장애가 반 이상이 호전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심리 상담에서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의식을 확장하게 되면은 그런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 근거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마지막 니카야에 보면은 다섯 개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위축된 마음. 마음이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하루 10시간이나 14시간 잠만 자는 사람. 사업이 실패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의욕 상실이에요. 잠만 자는 거죠. 경전에는 게을러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욕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식을 확장시켜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런 증세가 위축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의욕이 되살아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방 안에 운둔한 사람들이 54만 명이나 됩니다. 많게는 15년, 20년, 적게는 5년 이상 방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방 밖을 나오고 그렇게 노력해도 힘들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전부 다이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의식을 확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두 번째는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락 화를 내거나 슬퍼서 울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우울증 정체를 보입니다. 조율증 정체를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의식을 확장시키면 한 공간의 의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지는 게 없습니다. 한 공간이라 하는 것은 생각이 분별심이 안 일어난다는 분별 나눌 별 구비를 별자다 나누지지 않는다 이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게 치유가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의식이 확장 안된 사람들의 중에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예를 들어 정부의 요인이 된다든지, 회사의 어떤 장을 맡고 있다든지, 어느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성추행이나 성폭행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의식이 확장 안 됐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의식을 확장시켜 버리면 그런 정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가 있는 마음, 네 번째가 욕계 새끼 무새끼의 천국이 있는 게 위가 있는 마음, 마지막 위가 없는 마음, 욕계 새끼 무새끼마저도 벗어난 마음, 그걸 출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세간 가는 시간과 공간을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마음, 깨달은 마음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의식을 확장하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위책된 마음이라든지 또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분노 장애 이런 마음들이 치유가 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식을 확장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깨달음까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수행을 티를 하나도 내지 않고 수행할 수가 있다. 거리에 복잡한 거리를 거닐면서 어느 누가 그 사람이 명상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의식을 발밭 정수리에 의식을 두고 걸어갔을 때, 그리고 의식을 두 군데 동시에 둘 수 있으면 대화도 가능하고 주변을 이렇게 살필 수가 있고 산행을 하면 경치 구경도 하고 아무 장애가 없어요. 복잡한 도로를 지나가도 좌우를 다 살피면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이 되는 거죠. 좋잖아요. 사물과 한 공간 이루기도 있습니다. 복잡한 도로를 지나가면서 건물과 한 공간을 이루죠. 의식이 크게 확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의식이 크게 커져버리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대. 의식이 넓게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극기선 명상을 하면서 중간에 자경선도 하고 깸경선도 하고 힘경선도 할 겁니다. 의식을 깨우고 뭔가 마음을 쉬고 그리고 앉아서 자선 안에 자경선, 경장, 거울 경자입니다. 의식을 한 공간을 만드는 자체가 그게 바로 마음 거울을 얘기하고 전체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성적적의 전체 의식이기 때문에 불변의 마음, 바뀌지 않는 마음과 유사하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경선 같은 것도 바로 사마타예요. 이것은요, 세 군데 의식을 두고 경선하는 건요, 자경선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경선 하다 보면은 온몸이 다 보이고 몸이 사라져버리는 심일경이라는 삼매를 얻을 수가 있다. 마음이란 한 경계로 가는 삼매, 마음의 고요함이죠. 그런 것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순수 입하산나 수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진여 삼매를 얻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극기 선 명상 안에는 그런 자경선이 있다는 거죠. 깸경선은 의식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의식 깨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심경선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럼 뭔가 마음이 쉬지는 경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식을 확장해서 쭉 그러면은 의식이 무한히 확장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 하는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크기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은 밖에도 있지 않고 안에도 있지 않고 중간도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떤 방향이나 어떤 처소, 장소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0: 얼마나 큰지. 그래서 원각경에 무변호공 각소현발이를 했죠. 끝없는 호공은 깨달음이라는 성품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랬습니다. 각성이라고 그랬죠. 이 각성이 바로 마음에 깨 있는 성품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끝없는 호공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능경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들죠. 큰 바다에 물거품이 생겼다 사라졌다는데, 끝없는 호공은 바로 바다의 물거품과 같고, 바다란 바로 마음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마음 자체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지만 크기가 본래 없습니다. 그래서 원효스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작다고 하자니 온 우주 법계를 사고도 넉넉함이 있고, 마음이 크다고 하자니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식을 무한하게 확장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방편이 지나지 않고, 의식을 확장한 자체가 뭡니까? 마음 자체에 보는 성품이 있는데, 의식을 확장한다 하는 것은 보는 성품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 보는 성품이 바로 마음이 바뀌지 않는 진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 같은 마음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을 떠도 떠나 감거나 보는 성품이 바뀌지 않는, 그냥 눈을 떠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보는 마음은 생로병사 생멸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은 마음 거울을 얘기하고 전체 의식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보는 성품을 드러내는데 훌륭한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다. 누구나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심일경 삼매라 그래요. 마음이란 한 경계로 있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이런 상태는 의식이 깨 있으면서 고요하기 때문에 성성적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를 얘기를 하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다 없애버리면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절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없애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외도의 수행에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생각을 다 없애버리면은. 그래서 생각이 안 일어나도록 하거나 의식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중에 의식을 깨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좀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죠.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걷다가 생각 일어나면 얼른 정수리에 의식을 둡니다. 거기 뒀다가 또 걸어가다 또 생각 일어나면 손가락 끝에 의식을 두고 걷는 거죠. 또 걷다가 또 생각 일어나면 그것도 발바닥에 두고 걷는 거죠. 이렇게 인식 대상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발바닥에 뒀다가 정수리 뒀다가 손가락에 뒀다. 이렇게 하면은 인식 대상이 한번 바뀔 때마다 생각이 흐름이 끊어지거나 생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 생각은 실체가 없구나 하는 이해만 하더라도, 생각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에 매몰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바로 이런 방법, 인식 대상을 그때그때 바꾸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충 자, 극기선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음 거울 빛나 깨뚫어 알면.
1: 너와 내가

평화로운 평등한 세상. 유정 중생은 헛된 분별 속에서 불평등 당하니 붓다의 큰 연민이 저절로 일어나네. 깨친 님 가신 길 우리도 본받아 수행자 모두 눈뜬 님 되시길 기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에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부처님께 베풀 때에는 기쁘고 공경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친구에게 베풀 때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0: 나의 것이라는 생각과 집착을 모두 놓아버린 자. 그는 진정한 수행자이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낙동강을 따라 자리한 김해는 서기 42년 수로왕이 건국한 금관가야의 수도였던 곳이다. 산세가 빼어난 김해 진산 무척산. 그곳에 자애로운 어머니를 닮은 남자 모은암이 있다. 모은암 창건은 수로왕비 허황후가 인도의 모후를 그리워해 세웠다는 설과 거등왕이 모후인 허황후를 기려 세웠다는 설이 두 가지가 전해 내려온다. 어느 쪽이든 모은암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극락전 앞에는 나지막하면서도 널찍한 바위, 모함이 있다. 여인이 누워있는 형상으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허황후 어머니의 모습이라는데. 인도를 떠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허황후의 절절한 마음이 서려 있는 듯하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소리가 날 것 같은 모음각 범종. 범종의 한 면에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을 새기고 또 한 면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아들의 모습을 새겼다. 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미 극락이요 선정의 세계이니 모은함은 1등 수행처이다. 모성과 자비는 둘이 아닌 하나. 모은함에서는 모성과 자비가 불의의 경계를 허무니 어머니가 목숨 걸고 자식을 아끼듯 모든 살아있는 것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기암괴석이 외호하고 하늘이 감싸안는 천혜의 암자 모은함. 오늘도 모은함에서는 불법이 무르익는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언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하냐?
1: 생각.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약속했거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0: 간단하네. 공부 열심히 해.
2: 근데 공부는 재미없단 말이야.
0: 으이그, 공부라고 다 재미없는 건 아니거든. 봐봐, 절 따라 전설 따라도 공부지만 재밌잖아.
1: 어? 절 따라 전설 따라도 공부야?
0: 당연하지. 모르는 걸 깨닫게 되잖아. 그럼 그게 바로 공부지. 뭐가 공부냐?
1: 그럼 나 공부할래. 절 따라 전설 따라 오늘은 어디야?
0: 오늘은 조선 정조의 효심이 가득한 화성 용주사로 가자.
1: 용주사?
0: 화성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옛 가량사터에 다시 세운 조선의 마지막 원천

0: 마찰이자 효행 근본 도량이야.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대웅보전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수행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화성 용주사로 고고! 조선의 정조 임금은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불행하게 잃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조 앞에 죽은 아버지의 원혼이 보이기 시작했죠.
1: 아버님,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십니까? 이 아들이 어찌하면 아버님의 원혼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0: 정조는 아버지의 원혼을 달랠 방법을 얻기 위해 보경 스님을 찾아가 설법을 듣게 됐는데 바로 열 가지의 부모님 은혜를 담은 부모 은중경이었습니다.
1: 스님의 말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이리 깊은데 아직도 아비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니 내가 참으로 불효자입니다. 스님, 어찌하면 아버님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2: 경기도 화성이 궁에서 가까운 명당이니 아버님의 묘를 화성으로 이장하고 그 옆에 능사를 세워 원혼을 달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1: 좋은 생각입니다.
0: 그 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금의 육릉인 화성 현룡원으로 이장하고 능사를 지을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2: 능사를 지을 마땅한 곳을 찾았습니다.
1: 그게 어딥니까?
2: 여기가 병자호란 때 소실된 신라시대에 세워진 절 가량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1: 가량사라면 이름 있던 도량이니 터가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나무가 많아 아버님께서 흡족해 하실 겁니다. 이곳에 능사를 세우세요.
0: 그렇게 사도세자를 위한 능사가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정조의 꿈속에 여의주를 문 용이 나타났습니다. 정조는 꿈에 본 용을 떠올리며 완성된 능사의 이름을 용주사라 지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조의 효심이 담긴 부모 은중경이야.
3: 근데 한글로도 새겨져 있네.
0: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도 부모 은중경을 보고 효를 배우라는 의미지.
3: 우와, 진짜 정조는 효심의 본보기네.
0: 맞아. 정조의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한 달에 29번이나 아버지 묘를 찾았다는 말이 있어. 게다가 능참봉까지 두고 묘를 관리했지.
3: 능참봉?
0: 능을 지키는 벼슬이야. 좋아, 이번엔 능참봉에 얽힌 이야기다. 절 따라 전설 따라 능참봉 이야기로 고고! 능참봉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관리했는데요. 어느 날 묘를 관리하고 내려갔다 출애한 과객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4: 참으로 안 됐구만.
2: 그게 무슨 말입니까?
4: 그대는 사흘 안에 죽을 팔자요.
2: 말도 안 돼. 내가 죽다니. 어떻게 살 도리는 없어?
4: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2: 뭐든 하겠어. 그러니 그 비법을 알려주시오.
4: 사흘 뒤 저녁쯤에 비가 내릴 것이요. 그러면 나라님 산소 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있으시오. 그러면 살게 될 테니.
0: 과객의 말대로 사흘이 지나 저녁이 되자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2: 헛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비가 오네. 당장 능으로가 엎드려 있어야겠어.
0: 능참봉은 부랴부랴 사도세자의 묘로 달려가 밤늦도록 엎드려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0: 뭐야? 과객의 말이 거짓이었나? 에이, 아이, 비도 오는데 그냥 가버릴까?
1: 그 시간 비 때문에 아버지의 묘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정조는 자객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 능참봉에게 매끼 달걀 주고 아버님 묘를 잘 돌보라 명했는데 그자가 이 빗속에도 아버님 묘를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거라.
3: 분부 받들겠습니다.
2: 그자가 묘에 없다면 그자의 목을 가져오도록 해라.
1: 엎드려 있던 능참봉이 막 일어나려던 순간 자객이 시퍼런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3: 네가 능참봉이냐?
0: 그런데 누구십니까?
3: 왜 빗속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냐?
0: 그것이 비가 내리길래 행여 묘가 손상될까 이곳에서 밤을 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3: 그래? 이곳에 있지 않았으면 목숨을 다하였을 텐데.
1: 능참봉의 이야기를 들은 정조는 크게 기뻐하며 능참봉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0: 가려워.
1: 아이고, 만지지 말라니까.
0: 가렵단 말이야.
1: 그러니 뽀드락지가 나지. 좋아, 오늘은 피부병에 얽힌 오대산 상원사 전설로 떠나야겠다.
0: 상원사?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라면 나도 잘 아는데.
1: 진짜?
0: 상원사는 705년 신라의 왕자 효명과 보천이 창건한 사찰인데 한국전쟁 때 오대산에서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은 사찰이지. 그래서 상원사엔 다양한 문화재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원사 범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이라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맞지?
1: 오, 잘하는데.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오대산 상원사로 고고!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조선의 칠대왕 세조는 그 죄책감에 매일 밤을 악몽에 시달렸죠.
2: 사라져! 사라지란 말이다! 이제 사라져. 당신은
3: 언젠가 죄값을 받을 것이다.
1: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노한 얼굴로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침을 맞은 자리들이 깨어나 보니 종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기는 얼굴에서 온몸으로 번져갔죠.
2: 병명을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4: 죄송합니다, 전하. 피부병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2: 백약이 무효하니 아무래도 근절을 찾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겠다.
4: 아, 그러시오면 문수 도량인 오대산 상원사는 기운이 맑으니 기도처로는 적합할 듯하옵니다.
1: 그렇게 오대산 상원사로 향하던 세조는 상원사 앞 맑은 계곡물을 보곤 목욕이나 하자 마음먹었습니다.
2: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갈 터이니 모두 물러나라.
4: 물러나라니요? 저희가 옥체를 씻도록 해주십시오.
2: 피부병의 흉터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니 물러나라.
4: 예, 전하.
1: 혼자 목욕을 하던 세조는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자 주위를 둘러봤는데 때마침 멀리 지나가는 한 소년을 발견했죠.
2: 어이!
5: 무슨 일이세요?
2: 이리 와, 내 등을 밀거라.

0: 이제 다 밀었는데요.
1: 너는 어디 가서든 임금의 옥초를 씻었다 말하지 말아라.
0: 네, 대신 임금님께서도 어디 가서든 문수보살을 보았다 말하지 마십시오.

0: 불러 자신이 본 문수 동자를 그리게 했고 문수 동자 그림을 상혼사에 걸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상혼사에 와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상혼사는 대웅전이 아니라 문수전을 세웠지.
1: 문수 보살을 모셨으니까, 그치?
2: 오호?
0: 맞아.
1: 근데 이 고양이 상은 뭐야?
0: 이 고양이들도 세조와 깊은 연관이 있지.
1: 세조랑? 어떤 이야기인데?
0: 궁금하지?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로 고고! 세조가 상혼사에 행차한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세조의 곤룡포 자락을 물곤 법당에 들어가려는 세조를 방해했습니다.
3: 고양이가 내 발길을 잡아 끄는구만.
4: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썩 사라지거라.
3: 아, 그만 놔두게. 이러는 이유가 있을 터. 당장 법당 안을 살펴보게.
0: 세조의 예감대로 법당 안에는 세조를 해치려던 자객들이 숨어 있었죠.
3: 고양이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당장 석공을 불러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을 세우게.
0: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세조는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을 세워 은덕을 기렸습니다.
5: 안 그래도 절의 날가 걱정이었는데 만극합니다, 전하.
3: 상원사는 날 두 번이나 구해주었으니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지요.
0: 그렇게 중창을 논의하는 중에 공양 시간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려오자 세조는 스님들과 한자리에 앉아 공양 채비를 했는데요. 맨 말석에 어린 사미승이 바로를 들곤 불쑥 말을 건넸죠.
6: 이거사, 공양하시지요.
5: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냐?
6: 왕께서 이 시성을 가지셨으니 이거사라 하였는데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3: 거참 큰 인물이 되겠구나.
0: 세조는 삼이승에게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며 삼품직과 붉은 천을 감은 허리띠, 홍전대를 하사했는데 이후 민가에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귀하게 자라라고 붉은 허리띠를 매주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땅 꺼지겠다. 웬 한숨이야?
1: 내가 아껴 먹으려고 숨겨뒀던 고구마가 없어졌어.
0: 없어져? 혹시 산짐승들이 가져간 거 아닐까?
1: 아니야. 법당 불전함 아래 숨겨뒀었다고.
0: 그래?
1: 어? 잠깐! 너 얼굴에 뭐야? 그거 고구마잖아?
0: 아니, 난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미안.
1: 아니야, 내가 더 깊이 숨기지 못한 게 잘못이지.
0: 그럼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숨기는 거랑 관련 있는 삼각산 진관사로 떠나볼까?
1: 진관사?
0: 진관사는 북한산에 둘러싸인 서울 근교 4대 명찰 중 하나인데.
1: 잠깐! 삼각산이라며?
0: 아,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하기도 해.
1: 계속해봐.
0: 진관사는 고려 현종 때 진관대사를 위해 창건한 절인데 임금을 보살핀 은혜로운 곳이라 하여 고려시대 여러 임금이 왕래하면서 왕실의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은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됐지. 조선시대에는 나랏일로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수륙제의 근본 도량이자 왕실의 각종 제를 지내는 국찰이었지.
1: 우와, 대단한 절이네.
0: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0: 수리수리 마하수리 삼각산 진관사로 고고. 고려 목종은 이복 동생인 대량원군을 왕위 후계자로 삼았는데 대량원군이 현명하면서도 성품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 암자에 들어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2: 부처님법을 배우며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1: 그래, 하지만 다음 왕위는 네가 이어야 함을 잊지 말거라.
2: 네, 전하.
0: 그렇게 대량원군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산속 작은 암자로 향했죠.
3: 누구신가?
2: 진관스님, 저는 부처님법을 배우러 온 제자입니다.
3: 아, 그럼 가서 짐을 풀거라. 비록 작은 암자이나 수행하기엔 좋을 것이다.
0: 그 시간 교활한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대량원군이 아닌 자신의 사생아를 왕위에 올리고 싶어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4: 대량원군이 머문다는 암자가 어디라더냐?
5: 삼각산에 있는 신월사라는 암자에 머문답니다.
4: 그럼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대량원군의 목을 베어라.
5: 네, 태후마마.
0: 기도를 하고 나오던 진관스님은 멀리 자객들을 발견하곤 불길한 기운을 느꼈죠.
3: 이곳에 자객이라니. 그 아이를 노리고 온 게 분명해. 어서 아이를 숨겨야겠어.
0: 진관스님은 급히 법당으로 들어가 본존불 아래 땅굴을 파고 대량원군을 숨겼죠.
3: 자, 이 땅굴 안에 몸을 숨기고 있어라. 내가 나오라고 하기 전까진 절대 나와선 안 된다.
2: 네, 스님.
0: 자객들은 암자를 샅샅이 뒤졌지만 땅굴 속 대량원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 대량원군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라!
3: 아니, 숨기다니요. 다 찾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은 나 혼자 수행하는 암자이니 그만 가시지요.
6: 다른 곳으로 도망쳤나 보군.
0: 그렇게 목숨을 구한 대량원군은 그 후 고려 현종이 되었고 진관스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신월사를 중창하고 이름을 진관사로 부르게 하였답니다.
7: 여긴 어디야? 칠성가?
0: 한국 역사에 소중한 자료가 담겨있는 곳이지.
7: 한국 역사? 불교 역사가 아니라?
0: 뭐, 백초월 스님과 관련된 거니까 불교 자료기도 하지.
7: 백초월 스님? 그분이 누군데?
0: 나, 독립운동을 이끈 스님이야.
7: 아, 그럼 칠성각에 발견됐다는 자료는 독립운동에 관한 거겠네.
0: 오, 똑똑한데. 맞아.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는 칠성각 태극기 이야기로 고고! 2009년 5월, 진관사 스님들은 칠성각을 해체 보수하다 보따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풀어보니 그 보따리는 일장기 위에 그린 태극기였고 태극기 안에는 몇 장의 독립신문들이 쌓여 있었죠. 바로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6: 우리 조선에 일장기가 걸리게 할 순 없어. 이 일장기를 태극기로 만들어 사람들을 독려해야겠군. 우리 불교계가 모두 뭉쳐 이 태극기를 조선 방방곡곡에 걸어야 합니다.
8: 독립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9: 맞습니다. 불의가 행해지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6: 고맙소. 모두 힘을 합쳐 독립을 이뤄냅시다.
0: 독립운동에 앞장서던 백초월 스님은 일본군이 진관사로 들이닥치자 태극기를 칠성각에 숨기고 일본군에게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안타깝게 1944년 해방을 한 해 앞두고 백초월 스님은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는 진관사

0: 소박하게 보존되어 백초월 스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있답니다.
1: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허물 삼보 전에 권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옵소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 언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출가하여 기와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무란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저 업자는 고동으로 모든 생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0: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나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늦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계속해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 월룡 십주구만 오천 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불 화엄경

금강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우린 이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뿌리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0: 삼셉을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0: 성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0: 보배 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의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죄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0: 함께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5: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안녕하세요. 네. 이제 불교 TV 무상사 법회 오면은 저 좀 편안함이 있어요. 네. 날씨도 오늘 덥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문도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오늘 그래도 저 시간은 잘 때워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아무튼 저 오늘 저는 저 지금 우리 무상사 회장 스님부터 이렇게 마음을 내셔가지고 선명상에 대해서 특별법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번째라고 좀 전에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선명상이 뭐라고 그런 건 좀 대충은 아세요? 선명상이 뭔 줄 아세요?
1: 어제 들었어요.
0: 어제 들었습니까?
1: 지난주 1월
0: 지난주에 뭐라 합니까?
1: 그거는 차원적이고 명상은 치유하는 거라고요.
0: 선은 고차원적이고

명상은 치유하는 거고, 아, 그럴까요? 그 참, 누가 말씀을 좀 잘 해주셨네. 예. 근데 하여튼 뭐, 이제 저는 조금 그 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좀 다른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명상 하니까 선명상은 다 많이 들으셨죠? 이제 선명상은 뭐 그 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 선명상은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알려주셨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불교가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불교는 저 좋은 일은 받들어서 열심히 하고 안 좋은 일은 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불교의 큰 가르침이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스님들도 그렇고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살아가는 이 속으로는 보면은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게 우리의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한 개 반 개라도 배우거나 깨치거나 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해가고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든지 간에 어떤 방편을 쓰든지 간에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불교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중생을 도와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생의 고통은 수만 가지라서 끝이 없는 고통을 다 이렇게 도와주거나 또 치유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 불교는 특히 선불교를 중심으로 발전한 불교는 오직 참선하는 것으로만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저 어른들이 일을 하시다가 새참 같은 거 내오면은 옛날 음식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새참으로 뭐가 나온다 합니까? 예? 뭐 좀 다른 음료수가 나온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하여튼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맞게 이렇게 하고 또 마늘밭에 일하시다가 커피도 배달해서 드시고 그러신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시대가 변하는 것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던 그대로만 하지 않고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가져와서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선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 이제 우리가 원래 따져놓고 보면 우리도 명상 종가는 우리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 불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중에 소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찬은 찬불가 또는 그 예불문 이런 소리를 안에서 스님들이 몇십 명이서 이렇게 부처님께 예경하고 있는 소리를 바깥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도 같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치유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 산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멀리서 들리는 사찰의 범종 소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세상에서 아마 가장 좋은 악기 중에 악기라고 하면 아마 범종 소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런 거를 우리는 이미 다 쓰고 있었습니다. 범종 소리도 그렇고 또뭐 북소리도 그렇고 음판 뭐고 할것 없이 얼마나 소리가 좋아요. 또이 조용한 산사의 마당에 들었었을 때 법당에서 그 들리는 목탁 소리도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게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선명상이고 또 치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딱 선명상이다, 어떤 것만이 선명상이다, 이런 것은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딱 규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 선명상이고 그것은 또 불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뭐 커피 한 잔을 먹는 것도 선명상이냐? 그럴 수 있어요. 선명상을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도 마음을 고요히 할수 있고 또 편안하게 할수 있고 또 산란한 생각을 내려놓고 바른 생각을 할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먹는 것도 좋은 선명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면 어떤 것도 좋은 것은 다 선명상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한 잔이야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잔에 좀뭐 알코올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그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뒤끝은 안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면 그것은 다양한 방편들이 다 선명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예, 그래서 선명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또 바른 지혜를 얻게 할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선명상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것이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뭐요? 그러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참 어렵지만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편안한 마음과 또 지혜를 얻게 한다면 그것이 불교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를 띠더라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불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웃 종교는 저 다닌 지한석 달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청산 유서 같이 말을 잘한대요. 예. 근데 우리 불교는 30년을 절에 다녀도 뭐 불교가 뭐요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말을 못 해. 예.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 이제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딱 외워놨다가 위로는 부처님의 바른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이 불교다 이렇게 딱 얘기하셔가지고 기죽지 마시고 석달저그 머시기 댕긴 사람한테 말로 지지 말고 좀잘 하세요. 예. 그래요. 하여튼 선명상이나 불교나 알고 보면 다 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데 이제 선명상이라고 말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불교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무슨 뭐 요가를 한다든지 무슨 뭐저 종을 가지고 종소리를 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기법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신체적으로도 좀더 편안하게 해주고 또 마음적으로도 편안하게 해줄까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그걸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을 쓴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그런 데서 만든 프로그램에는 가보면 돈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데,

우리는 저 그런 건좀뭐좀뭐좀 우리는 좀 검소하죠. 우리가 좀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데 그들은 돈을 많이 받는 대신에 또 돈을 많이 써요.

저희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온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과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서양에서 그런 걸 발달시키고 발전시키면 우리는 그런 걸잘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 다른 스님들은 더 멋진 거를 잘 하셨을 거고 저는 우리가 늘 하던 것 속에 명상의 요소를 좀 끌어내가지고 좀한 같이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이제 염불이지 않습니까? 염불 속에 선명상이 들어 있는 거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염불 많이 해보셨죠? 염불 할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예? 즐거운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선명상이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그렇죠. 늘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마음도 그렇고 편안하게 뭐 합장하시고 관세음보살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셨어요? 관세음보살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편안하게 하셨어요? 아, 잘 하셨네, 그러면. 예. 예, 그렇게 하면 설명상 되겠죠? 편안하게. 이게, 염불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번더 해볼 거거든요. 두번더 해볼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염불하면서 어떻게 뭐, 좀 나는 이런 것도 좀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식은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뭐 집도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늘 하던 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요번에는 염불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주의력을 조금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염불을 하고 있는데 자기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자기가 염불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께로 향하고 있거나 또내 소원으로 향하고 있거나 내가 바라는 바로 향하고 있으면 내가 뭘 하는지를 몰라. 내가 염불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나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내 소리를 내가 귀로 듣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것이 이제 명상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방의 비파사나나

이런 거를 공부할 적에도 내가 숨이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알고 나가면 나간다고 아는 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아는 거가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의 시작이고,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한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염불을 하면서도 내가 나의 소리를 듣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저거 없이 늘 하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음 먹고 주의력을 딱 집중해가지고 내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겁니다. 그게 여러 사람의 소리하고 섞이기 때문에 잘안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내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어보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예, 한번 해봅시다. 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0: 자기 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아이고, 예. 어떻게, 저,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좀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까?
1: 네.
0: 예.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이 무슨 뭘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뭐 화를 내거나 남하고 싸우거나 할 때에 자기가 지금 내가 화가 나갖고 있네 또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이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상황이 벌어질 때 굉장히 다르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대단히 그 높은 어떤 기법이나 뭐 그런 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염불하는 여기에도 물론 염불하는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어떤 것에도 다 있죠. 그렇지만 자기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하면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또 괜찮죠?
1: 네.
0: 예, 노력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불명상은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을 내 소리를 내가 귀로 들으려고 애쓰는 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소리만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이제 내 마음도 또 알게 되죠.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을 해야만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불교를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몸의 동작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은 불교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래 수행하신 분일수록 이런 걸 더 잘 알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내가 남에게 방석을 하나 이렇게 배려할 적에도 내가 이런 마음을 내는구나 하고 아는 거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구나 하고 알고 그런데 내가 남을 배려 안 할 적에는 또 그 마음을 살펴보는 훈련이 된 사람이라야만이 아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 안 하네 하고 탁 알아서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그렇고 좋은 일은 받들어 하고 안 좋은 일은 안 하려면 그것을 내가 알아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펴보는 것 이것은 불교의 어쩌면은 처음이라고도 해도 되고 뭐 그것이 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만큼 이 내가 나를 아는 거,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 그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좀 말씀이 괜찮았는가 박수를 다 치시네. 예. 그래 이제 어쨌든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 이거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명상의 요소에 해당이 돼요. 예, 내가 나를 살펴보는 것까지는 명상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의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다음 단계는 이제 내가 말하자면 염불하면서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듣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뒤에서. 예, 내가 지금 염불하고 있네. 그리고 내 소리를 내 귀로 듣고 있네. 이걸 내가 또 다른 내 마음이 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 예.
0: 예, 우리가 뭘 할 적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뭐 노래 같은 거를 부르거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면 노래도 잘 부르려고 하고 하지만 부끄러움을 또 알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염불을 하고 있고 소리를 귀로 듣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내가 또 안에 있어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그 이제 그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이제 명상의 요소에서 선적 요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거까지 할 줄 알면은 이제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선 명상 아닙니까? 그래 지금까지 한 건 명상에 해당돼요. 나를 내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그 살펴보는 놈을 또 살펴보는 것까지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선의 요소로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선명상을 제대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한번 할 수 있겠죠? 요번에는 이제 소리를 입으로 내고 그 소리를 내가 귀로 들으면서 그것까지도 살펴본다. 아시겠죠? 예. 네. 자, 나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하면서 살펴보면서 내 마음도 살펴보고 대체로 내 소리를 듣고 있는 놈은 누군고 하면서 그 누가 듣고 있는지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하시겠죠? 예, 이거는 내 몸과 마음, 소리와 이런 마음이 바깥의 대상으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소리 포함해서 내 내면으로 향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내 내면으로 향하는 눈이 있어야 그게 진짜로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염불하면서도 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어떻게 좀 자기가 염불를 하고 있는 걸 잘 아셨어요? 자기가 좀 살펴집니까? 좀 자기가 아, 너 염불를 하고 있구나, 뭐 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보면서 보는 내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챈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어려워요? 아니 내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면서 어렵다고 말하는 속에 약간 좀 뭐 좀 그 쑥스럽거나 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 거죠? 예, 잘만 아시네. 그러면 됐지 뭐가 어려워. 알아채는데 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죠? 예, 그래요. 내가 나를 잘 알아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뭘 하면서도 뒤늦게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다냐 그러기도 하잖아요. 내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런다냐 하고 나를 알아채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알아채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기가 뭘 하면서도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채는 거, 이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요걸 이제 여기 이 마음까지 해야, 그래야 이제 진짜 선명상이 되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겠죠?
1: 예.
0: 예. 그래요. 이제 그러면 선명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뭐 모르거나 뭐 그런 건 없으실 것 같고, 염불 선명상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 되셨죠? 뭐 오늘 뭐 제가 드릴 말씀

0: 그러면 다 한 것 같은데 더 궁금한 거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보더라도 잘 모르니까 이목구로 바로 가지고 넘어가도 됩니까?
0: 자, 이제 그래 그 얘기 조금 이제 지금부터 할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아채는 그것은 누가 알아챌까요? 내가 알아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잠을 자다가도 새벽에 때가 되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나야 될 일이 있으면은 내가 알거나 몰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염불 하면서도 내가 염불 하고 있네 하고 알아채기도 하고 그런 마음 속에 진짜로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가 그렇게 나를 끌고 다닐까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뭐라고 딱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 놈이 있기는 있죠. 예, 그놈이라고 해봅시다. 예, 그분한테 그놈이라고 하려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또 말하자면 그 시시때때로 이렇게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저렇게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가 돼서 죽어도 내가 죽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겉으로 드러나서 뭐 성질 내기도 하고 뭐 짜증 내기도 하고 이런 마음 말고 진짜 내 속에 괜찮은 마음 있을 것 같죠? 그거 여러분 아세요?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거를 옛날에 어른 스님들이 또 한마음이라고도 말하고 또 주인공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뭐 불성이라고도 말하고 뭐 진리라고도 말하고 또 부처님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목구라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궁금하시죠? 진짜 궁금합니까?
2: 네. 네.
0: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진짜 궁금한 그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은 자기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누가 아 이것이 그놈이야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자기의 참마음,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참마음, 뭐 내가 속에 있다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속에 있는지 버겉에 있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오직 그놈이 있다는데 대체 그놈은 어떤 놈인고 그놈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데 예, 죽어도 죽지 않고 어떤 화가 나도 화에 물들지 않고 뭐 심지어는 죽어도 죽음에 물들지 않는 그놈이 있다는데 예, 그놈은 대체 어떤 놈인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참 나는 누구인고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더 간단하게 하면은 이 먹고 이렇게 그놈이 있긴 있는데 대체 그놈이 어디가 있는 거야? 대체 이 먹고 이것은 무엇인고 그놈은 무엇인고 나한테 있다는데 그거는 누구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온 세상을 줘도 바꿀 수도 없고 영원한 내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죽어도 죽지 않는 한 물건이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그것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진짜 부처님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놈은 뭐 어떻게 보면 눈으로도 그 빛을 내고 있고 코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귀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몸뚱이에 무시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는 모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내가 나를 모르니 얼마나 원통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공부를 하시다가 해가 지면은 그 내가 나를 또 모르고 이 밤을 맞이하는가 싶어가지고 다리 뻗고 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침으로 종아리를 찔러가면서까지 잠을 안 자고 그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예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불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인연이 있어서 인연법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것을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숨 쉬려고 바다로 올라왔을 때에 우연히 지나간 나무토막을 붙들고서 좀 오랫동안 숨을 쉰다고 해서 눈먼 거북이가 나무토박을 만난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해서 맹구무옥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교 인연법을 만나는 건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연법을 또 만났고 또 거기다가 또 이 먹고 하는 이 수행법을 만나는 건 또 더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수행법이 있고 명상법이 있지만은 종래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 이거라야만이 진짜 우리가 선명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불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염불을 하시든 또 어떤 무엇을 하시든 하신 끝에는 항상 이 먹고 나의 참 면목은 대체 무엇인고, 이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늘 돌아보는 이 속에는 뭐 염불 소리를 귀로 듣는 거라든지 염불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놔버리고 오직 밑도 끝도 없는 아무리 생각해야 답도 잘 안 나오는 거기에 이 먹고 이거 하나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에 집중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번뇌가 떨어지기도 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는 이 먹고 하는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24시간 끌고 다니고 심지어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물들지 않고 이렇게 빛나고 있는 그 물건, 그것은 무엇인고, 그것이 무엇인고, 그 물음을 놓치지 않고 세상을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다시 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뭐 즐거움을 쫓아가고 뭐 맛있는 걸 쫓아가고 뭐 좋은 걸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목구를 놓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생사윤회 속으로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면 그 순간에도 이목구를 놓치지 말고 나의 참 주인공은 누구인고, 이 먹고, 이걸로 귀결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 먹고를 놓치지 않고 이걸 잡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제 날씨도 좀 덥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말하자면 시원한 마음을 좀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스님께서 스님 더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한가에 사는 소리요 그러시면서 시장 바닥에 가서 저기 앉아서 그 장사하고 있는 할머니 생각해 봐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시면서 더우면 더위 속으로 뛰어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덥다고 더위를 너무 더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더위 속에도 시원함이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그 시원함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시원해질까요? 더워 죽겠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무슨 나를 좀 칭찬하거나 또 좋게 얘기해 주는 말을 누가 한마디 해준다든지 뭐 또 아이스크림을 하나 갖다 준다든지 그러면 시원해지겠죠? 그러니까 시원해지는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고 또 도와주고 그런 것은 참 시원한 한 줄기 청량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울수록 그런 시원함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주위를 늘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름 건강에 잘 나시고 또 다 성불하십시오. 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2: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 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 강연을 오는 5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닭일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우러러 고아옵건대 남방의 화주이시며 큰 원력의 본존이신

강순이 강순금 강경순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강원년 복기 한성적인 만금 강창종 고승득 영가 고예숙 복기 고태영 유성룸 고영봉 고영선 발려묘 오노 발력은 대니 치화와 돌순이 돌돌이 영가 곽경필 복기 대종사 법종 스님 강영신묘다 도종스님 강령 곽유근 곽유건 경주 최씨 곽학상 이분이 곽정수 김다련 곽상영 영가 권호연복이 김승만 임순이 권경철 김순이 권호성 권호승 권호석 김만수민혜연 정영준 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권이자복이 권재충 안학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군자 보기 김홍순 이점순 김출기 김홍주 이성순 영가 김혜 김씨 선망 효

김종률 이하무 건미 김근수 김치만 김치도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덕임 보기 김기혜성 기 이옥순 홍성심 김종태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만덕 보기 김이남 나오기 백모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일암 보기 김만기 조백석 김진노 영가 대하령 영가 김미실 보기 김봉진 김복희 광심호 영가 경주 김씨 선방조상 일체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미연 보기 대하령 일체 영가 김복순 보기 김영서 김영순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소순 보기 김남용 김부덕 조준수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혜 김씨

김순자 보기 김정호 김소봉선 영가 김영하 보기 김영철 박돌순 김석권 송세화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영희 보기 허창성 최의정 허정무 영가 김옥규 보기 김희정 백순례 영가 청독 임시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영가 김옥자 보기 김영태 김영환 총묘순 황순자 영가 김영숙 보기 김정문 이분순 한종우 영가 김용순 보기 김창근 오만분 강순남 김용식 김유자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인

김종숙 보기 두삼석 조목임시의 도안섭천 옥선영가 김종현 보기 김병석 고수란 항명의 영가 김주헌 보기 김성희 한망랑 김상수 영가 경주 김씨 선망조상이

김영가, 김혜경복, 김홍현, 최성님, 김홍순, 김상덕, 김한종, 영가, 안동김씨, 영가, 김영규, 북이, 김효복, 민경주, 심호, 박씨, 김영호, 교성, 김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김영순, 북이, 김금석, 김태욱,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혜영, 북이, 김서필, 한재철, 영가, 김화야, 북이, 김경용, 전차선, 조지행,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희수복이, 김갑현, 증조모, 조부, 조모, 김금봉, 박서분, 시모, 김송숙이, 목희, 영가, 노희석복이, 노혁압, 이선희, 노재평, 서병수, 박자분, 영가, 문상훈복이, 문석규, 김중령, 은우,

남영가 박능기복이 진양강시 유인영가 박유건 요학 박을래 강학지영가 박맹순복이

일제양가 박삼소복이 박금덕 육천월 조춘호 밀양 박씨 선망초상일 제형가 박수빈복이 이래실 이래한 이선영 천주의 씨 희모

장씨 박남근 황씨 황지원 영가 태아령이 재영가 박장교복이 박노 장장재선 박복내 조모이씨 장치조 외조모 성씨 일체인연 영가 미량박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안동장씨 선망조상 인동장씨 선망조상 일체인연 영가 박정리

대하령이 재영과 선망조상이 재영과 박족천 보기 박창규 박석규 영과 박찬용 보기 박경초 이경이 송부영 영과 박혜종 보기 박영석 손순이 박병은 장순남 김경출 이차연 영과 박혜자 보기 한석주 최석화 한재덕 박태영 이순혁 김기옥 영과 대하령 일체 영과 배이봉 보기 배승용 지전분 영과 서영숙 보기 서정고 김순희 영과 서재숙 보기 서서남 서한영 영과 대하령 영과 성은주 보기 성두영 박정희 영과 창령성씨 선망조상 일체 영과 미량 태하령 영가 송숙경 보기 조기만 이금만 조영어 송 헌철 김숙 김분해 송인한 송보섭 송영섭 박춘자 외조모 영가 창정조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김인숙연가 대하령이 재연가 신미연복이 힘치에서 김의식 김재심 연가 힘서연복이 심우태 김희순 김정순 박인달 문금순 연가 청송심시 선망조상 일체연가 대하령 일체연가 안덕일복이 안현수 김차수 정몽녀 강동배 지하맹연가 한병광복이 안효승 김군순연가 축산한시 선망조상 일체연가 한희정복이 김파남 박순종 김원일 안종현 박종금연가 양수영복이 이차영 마추님 양형연 양판곤 김계순 김동길 옆지박이 하지연가 대하령 일체연가 양종현복이 양철수 조순내 양충희 영가 양지연복이 이병아 희영기 준하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염춘이 복이 염승남 태영수 영가 오칠석 복이 오상돈 장경술 영가 유경남 복이 유수봉 박정분 유경자 영가 육순이 복이 박강수의 도림 육봉순 모행순 박행시 육종행마시 수원백시 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희근숙 이영복이 희경준 희봉순 조모 희정복 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일란선복이 서봉수 최분이 서동문 이재전 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희병률복이 이민현 박임경 이필연 이효철 이유복 권정술 안차이 영가 이상남복이 이정희 오시제이 김순희 희상섭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상이복이 이필후 이상길 형주의시 선망

영가 태아령 임채영가 이순현 보기 이봉석 김태덕 큰오빠 이경자 이송천 영가 백진희 씨 일체 영가 태아령 영가 이수미 보기 박우석 김재철 김유원 최정숙 정태석 영가 이순옥 보기 이근영 박춘자 희근택 이슬기 영가 전주희 씨 손망조상 일체 영가 호두 영가 이순자 보기 이순희 영가 이순전 보기 이성수 주재순 이순옥 영가 태아령 영가 이식희 보기 김혜암 김순나 김재규 김현수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이영순 보기 김영수 김두경 이선현 김기자 영가 이옥분 보기 방진호 이가비 방금석 영가 이용주 보기 이혼태 정봉이 명하 이용승 영가 이윤덕 보기 정태영 안춘문 이성기 김희수 박춘자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보기 성수영 천월산 성낙헌이 현영 영가 이정실 보기 최자윤 조필순 최정도 이두환 박남옥 영가 이정하 보기 이관상 권혜란 영가 벽진이시 선망조상일체 영가 태아령 영가 이한동 보기 보현 신현선 영가 이행교 보기 인상 하숙기 영가 이행원 보기 조상님 이응법 서장의 이귀임 희기도 김복내 이듬어 이기순 정 황하수 이양금 대고모 이형영

오년 문군후 박인영 박하섭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임금자복지 유해선 임덕순 임극진 이양심 황호탁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임상한복이 임춘득 김옥순 영가 나주 임시 선망조사 일체 인연 영가 임희숙 복이 박탕기 차옥단 차양진 박광식 영가 미량박씨 선마 조상 일체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장귀순 복이

이중순, 이상선, 이시, 황제명령과 대하령, 일제영과 장윤옥, 복이, 김홍기, 이윤희, 김순애, 장만호영과 일제인연영과 장기덕복이, 전승규, 이중임, 정기찬, 복이, 전수연, 복이, 진명순, 송만호, 김군순, 송선호, 송태민, 전원업, 송종순, 전태영 영가, 정경의 복이, 정동원, 유옥순, 정영은, 정석훈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선망조상 일체 영가, 정옥식 복이, 정택민, 김정수, 최숙, 정승진 영가, 일체인연 영가, 정우군, 임영미 복이, 청주정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정의자 복이 정은천 이복순 정지태경과 현일정씨 선망조상 일체영과 대하령 일체영과 정유석 복이 정주영 정혜준 김 흥주영과 정현섭 복이 정남순 안정래 정지영영과 조도희 복이 송호봉 박연희 조삼조 김필분 조태규영가 조영미 복이 조종식 한양조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송재롱이영가 조영선 복이 전영태 신갑수 조정식 박정순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조용한 복이 조문호 고문교영가 선망조상 일체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조호금 복이 조영호 영가 조한내복이 조영가 윤맹이 조판재 영가 조연복이 조정호 유정순 조규백 유형녀 조성호 평양조시 고모무 고무조 고조모 영가 평양조시 증조부 후인 증조모 유인 영가 평양조시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제주선 복이 최호영 유희달 형가 최분철 복이 최병환 이승탁 신금 신순국 최임철 신금김씨 서평규 소유진 서세종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최인옥 복이 전생 현생 축생 인연이 되는 모든 영가 저 최정자 복이 반려견 단지 장군 바우영가 유기동물영가 휴주무주영가 하은주 복이 하태룡정 수남영가 한 세진복이 태하령 일체영가 한태만 복이 한병음 김옥규 한태종영가 홍명현 복이 홍대안 송남옥 홍명남 영가 홍성자 복이

홍성년 홍창표 홍성민 허성식 강청자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홍영도 보기 홍인식 이경의 박순례 영가 남영 홍시의 손망조상 일체 영가 홍지연 보기 태아령 일체 영가 황유진 보기

용심하여 상세선망루세종신제영숙백참해질손 홍근칭척일체권속 등 각혈이 열명령과 차도량내 동상동하유주무주에

대장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2년 연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중심으로 상서선망 누대종신 제영숙백 참해질손 원근 친척 일체 권속 등 각혈이 열명영가 자도량 내 동상동하 유주무주 애옹 고혼불자 등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해?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그건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공부하다 등급을 해야 되는지 공도하다가 쉴 때 가불어.
1: 오.
2: 오. 오. 멋지네. 무엇이요?
3: 기똥차네.
2: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최영 선생님 자신 있죠?
3: 자신은 못 살.
4: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왜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6: 참교육하겠습니다.
2: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전 찬성입니다.
7: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3: 사랑이면은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4: 혹시 오늘 나는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3: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0: 맞춰야 되는데.
2: 고만해 질문.
3: 아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2: 질문 어때?
3: 아니 이러면 금생이 안 끝나.
8: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0: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4: 예수님!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

0: 처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알았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도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좀 할 것 같고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업에 대한 이야기, 뭐 너의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생사 윤회를 하느냐, 생사 해탈을 하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윤회에 대한 말씀을 좀 쉽게 좀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또 달리 계속 부처님도 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되풀이해서 특히 법화경 같은 데는 산문같이 그냥 쭉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개송으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같은 말씀을 해서 자꾸 들으면서 업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연계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이해하면은 불자님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윤회, 삼사라, 윤회, 옮겨가고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이다. 왔다. 라는 것은 아라한, 정등각자,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윤회의 장막을 벗긴 것이다. 왔다. 이렇게 윤회를 해서 갑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조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부님을 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이 다하면 우리가 삼계윤회, 삼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 여섯 군데 윤회를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해왔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태어나게 한 업이 다하면 31가지 세상 중 어느 한 곳에 태어나 고통과 즐거움을 겪으면서 윤회를 해야 하기에 그 어느 곳도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고는 윤회의 세계는 이어진다라는 말씀. 3개, 6개, 3개, 9개 혹은 31가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은, 윤회하게 되는 강력한 조건은 가래와 업. 가래에서 오는 업, 지나친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몸을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업, 그것이 무명에 의도된 행을 업이라고 한다. 가래와 업을 이해하면 윤회가 일어나는 과정을 알게 된다. 라는 말씀.